0: 전에 메일을 쓰는데요. 첫 인사에 짜증스러운 무더위, 지루한 장마비가 이어지는 여름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1: 네. 덥고 습한 요즘 날씨에 무심코 나오기 쉬운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0: 네. 이전 같으면 그냥 넘기겠지만 입술의 권세를 생각하니까 시작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짜증스러운 장마와 무더운 여름이란 말은 삭제하고 대신 모든 것이 연그러가는 싱그러운 희망의 달입니다. 라고 바꾸어 봤는데요.
1: 네. 참 좋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아름다운 믿음의 교정인 것 같습니다.
0: 오늘 하루 짜증나고 지루하다라고 하는 툭 던지는 무심코 뱉는 말 대신에 모든 것이 연그러가는 싱그러운 여름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고백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소망의 말, 축복의 말로 나와 내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생기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7월 그리고도 3일 금요일 아침을 응원하면서요. 오늘은 한석교회 나재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0: 당신이 예배할 때 커피 소년이었습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은 나재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할 책 기대가 되고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인 서머 스페셜 기간으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과 함께 공부하는 이 책을 끝으로 여름 기간, 그래서 휴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지금 기분 어떠십니까?
1: 너무 좋아요.
0: 예, 반전 있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께서, 열 분의 목사님들께서 이 성경 함께 늘 연구해 주시고 같이 공부해 주셨는데, 여름 방학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목사님들께서 너무 행복해하고 계세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찬양 좀 풍성하게 틀어드리는 그런 서머 스페셜 기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또 여름 시즌 더 시원하게 또 제가 성경 낭독 도와드리면서 그렇게 또 개인 큐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학기 여름방학 앞에 보내는 마지막 공부 날, 오늘 어떤 책 공부할지 궁금한데요. 목사님 문제 주시죠.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해마다 또 세대마다 어떻게 무시를 받아오셨는지에 대한 아주 비극적인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을 기록한 여호수아서 말씀과는 아주 슬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원수들에게 많은 패배를 당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변함없이 팔을 펴시고 또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맞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의 후손을 보호하고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12명의 이스라엘 사사들을 통해 지키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 말씀에 잘 담겨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어제 여호수아 다음 책입니다. 구약성경 역사서 두 번째 책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공부할 책, 목사님 보기 준비해 주셨죠?
1: 네. 1번 사사기, 2번 사랑해.
0: 와, 정말 방학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하셨다고 멋진 사랑 표현까지 곁들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오늘 공부하고요. 저희가 7·8·5 여름 기간 썸머 스페셜로 들어가니까요. 자, 오늘 함께 공부하는 이 책, 저희가 성심성의껏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장문 100원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을 통해서는 무료로 정답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보기 1번은
1: 사사기,
0: 보기 2번은
1: 사랑해.
0: 사랑해요.

0: 브런치였어요. 골목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샬롬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 7월 3일 서머 스페셜 기간 전 마지막 성경 공부입니다. 오늘 나자천 목사님 함께 해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함께 공부할 책 공개해 주시죠.
1: 네, 오늘 함께 공부할 성경은 사사기 말씀입니다.
0: 와, 오늘 사사기 함께 공부하면서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방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우리 목사님들께서 그동안 너무너무 애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이제 여름 사역에 집중하시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학 맞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마음도 궁금하지만 우리 목사님들도 반응도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열 분의 목사님 님께 제가 다 통보를 해드렸잖아요. 목사님 네. 두 달간의 여름 방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
1: 글쎄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학창 시절에 방학하는 느낌, 예, 그 느낌이 들고 아까 제가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손자 손녀가 있는 분들이 이 아이들이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이 방학이 있으니까 이 오늘도 샬롬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데 또 방학한다니까 더 좋네요.
0: 와, 네. 아마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매일매일 함께 성경 공부하시면서 사실 쉽지만 않잖아요, 목사님.
1: 그럼요.
0: 네, 네. 안 쉬운데도 귀를 쫑긋하시고 아침마다 어떻게든 성경을 조금 더 알아가 보려고 많이 애를 쓰셨는데 아마 같은 비슷한 마음이지

0: 않을까. 여름 기간 동안에는 여러분 시원하게 찬양 퍼레이드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저희 극동방송에서 1년에 딱 한 번씩 하는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14시간 준비하고 있고요. 목사님, 또 우리 항서교회 2주 전에 저희가 방문해서 또 전파선교사로 많은 성도님들께서 동역해 주셨잖아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저희가 좀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교우들도 힘껏 참여해 주셨는데 좀 더 해야 되겠다는 그런 또 책임감을 또 많이 느꼈습니다.
0: 네, 우리 방송 가족들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전파 선교사 특별 모집 생방송으로 새벽 6시부터 14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상업 광고가 저희가 일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1: 맞아요. 다른 방송에 비해서 정말 상업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갖지 않고 오직 순수 복음만 전하는 이 극동방송이 있다는 게 정말 우리나라의 또 축복이고, 또 정말 이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실 것이라는 또 그런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책, 그래서
1: 예, 사사기 말씀입니다.
0: 오늘 사사기 함께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사사기 공부하면서 또 기대하시는 마음들 담아주셨습니다. 1127님은요.
2: 사랑합니다. 사사기 오늘도 주님 사랑을 마음껏 나누고 행복하소서.
0: 네, 라마나요 가츠님 오셨고요. 3874님 오셨습니다.
2: 사사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들 구절 떠오릅니다.
0: 네, 오늘 나재천 목사님 오셨다고요. 우리 5843님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2: 항서교회 나재천 목사님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7일차 사사기 출석합니다. 지난 학기 신명기 말씀 너무 감사했는데 오늘도 감사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2: 감사합니다.
0: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 또 방학 맞이 또 목사님께 또 감사의 인사들 전해주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사기란 어떤 책일까 여러분 모두 궁금하실 텐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여호수아 땅 정복전쟁과 또 땅 분배까지를 마치고 여호수아의 사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 이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이제 정착해서 살아갈 텐데요. 이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그 이야기, 그 이어지는 이야기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자 참여해 주실 분들은 샵0933 우물정 0933으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로 또 애플리케이션으로 오늘 방학 전 마지막 날 방송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사사기는 어떤 책인지 살펴보죠.

0: 목사님,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1: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사기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부터 또 초대왕 사울을 통한 왕정시대가 열리기까지의 역사를 다룬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분류에 따르면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어지는 12권의 역사서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먼저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나와요.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총 12명이 등장하는데 당시 이들 사사들은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정치 군사적 지도자, 그리고 사법적 재판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사기에 히브리어 성경 제목은 쇼페팀이라고 하는데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에도 재판관들, 통치자들이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개역 성경에는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사사로 번역을 하는데 그 이유는 과거 중국에서 성경을 번역할 때 이 쇼페팀이라는 단어를 고대 중국 주나라에서 형벌을 관장하던 관리였던 사사라는 직책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개역 성경 또한 이러한 중국어 성경을 참고해서 사사라는 단어를 채택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러한 사사 시대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가 열두 지파의 땅을 분배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총 350년, 그리고 사사들의 연대, 사사들이 활동한 연대를 계산하면 한 410년까지도 돼요. 이러한 당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범죄를 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또 이 징계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회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이처럼 범죄와 징계와 회개와 구원이라는 사이클이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여호수아 이후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아냈을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앞서 공부했던 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완전히 대조적인 입장에 있네요. 신뢰하고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해서 그 땅을 마침내 정복하고 땅의 분배까지 받았는데, 와, 사사기에서는요, 이 불순종과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1: 네. 여호수아까지는 그 앞에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확실한 리더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시대로 넘어와서는 그러한 리더가 등장하지 않고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씀은 나도 잘났고 너도 잘났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한 마음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리더십의 부재가 또 여러 가지 어떤 공동체의 혼란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확실한 그러한 신앙의 또 리더십이 없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또 많이 약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사사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0: 네.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감사한 것은 이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1: 그럼요. 예, 하나님께서는 또 그때 위기 때마다 또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이렇게 아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또 리더를 세워주시고 다시금 또 평안을 되찾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품고 나가야 되는데, 또 조금 지나면은 잊어버리고 다시 죄된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이러한 죄악의 사이클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요,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이 시대의 모습도 또 여기에 또 반영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그렇게도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신당부를 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인들처럼 돼버렸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또한 끊어주셨는데요. 이스라엘에 또 많은 사사들을 세워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도록 이 마지막 사사이자 첫 번째 선지자인 사무엘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까?
1: 맞습니다. 이 사사시대와 또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이 사무엘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학자들은 이 사무엘을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또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시고 또 그 역사를 펼쳐가게 하시는데, 이 가운데도 또 하나님의 선한 뜻과 또 계획과 또 비전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사사기 하면은 가장 먼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떠올릴 만한 사사가 삼손일 것 같아요, 목사님.
1: 맞아요. 네. 예, 삼손 얘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죠.
0: 그렇습니다. 이 삼손도 여러분들이 참 사랑하는 이야기이고 또 사사하면 기도원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네. 네. 오늘 기도원 얘기를 같이 좀 살펴볼까 해요.
0: 좋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목사님?
1: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사기 8장인데요. 이 말씀은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둔 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난 후에 같은 형제인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을 전쟁에 부르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반발하고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 기드온은 이들과 다투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세게 항의하는 이들을

0: 감싸 안으면서 또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지혜를 우리가 또 8장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1: 자, 오늘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여름방학 전 마지막 공부입니다. 오늘 사사기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11절 보나요, 목사님?
0: 10절까지요.
1: 예, 1절로 10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라이브 성경 낭독하실 텐데요.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은 펼쳐두시고 같이 소리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8장 오늘은 함께 살펴보고 큐티해 볼게요.

그 성경 낭독 사사기 8장 1절로 10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그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를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나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네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0: 오늘은 사사기 8장을 함께 큐티합니다. 오늘의 큐티 가이드 나재천 목사님입니다.
1: 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사자성어 중에 자중질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같은 편 내부에서 일어나는 혼란이나 싸움을 뜻하는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러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을 때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를 소외시켰느냐면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지금 이들 에브라임의 불만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에게서 나온 한 형제나 마찬가지인데 왜 전쟁에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들만 승리의 영광을 독차지하느냐, 그러한 불만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의 이러한 행동은 기드온과 므낫세의 승리를 다소 못마땅해하는 시기심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브라임의 격동에 기드온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드온의 이 말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중에 한 일이 므낫세 지파가 처음에 한 일보다 더 귀하고 나은 일이다, 이런 말이죠. 내용인 즉 므낫세 지파인

기도원과 300 용사가 처음에 승리를 거두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죽인 일이 있는데 이 일이 더 귀하고 값진 일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앞서 사사기 7장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기도원과 300 용사의 승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편 7장 24절 25절을 보면 패하고 도망하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에브라임 사람들이 사로잡아 죽이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지금 기도원은 이 장면을 상기시키면서 에브라임의 끈물포도가 므낫세 지파가 속한 아비에셀, 이 아비에셀은 기도원의 출신지입니다. 이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더 낫다고 에브라임을 죽여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기도원의 지혜와 넓은 포용력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멀쩡히 살아있고 이들이 데리고 있는 군사도 5,0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이들 미디안의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는 미디안 군사들 중에서도 가장 정예 군사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간의 자존심 문제로 싸움을 벌인다면 이미 다 잡은 승리를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를 두고 다 된 밥에 재뿌리기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때에 기도원은 자신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에브라임을 오히려 높여줌으로써 이러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기도원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느냐, 또 너희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콩나라 판나라 하느냐 이런 말을 앞세우면서 싸웠더라면 이스라엘은 정말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순간적으로 다가온 자중질환의 위기를 잘 다스림으로써 내부의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미디안의 모든 잔당들까지 소탕하는 대승을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러한 위대한 승리에 앞서서 꼭 내부의 적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장에 나아갔을 때 그때 큰형 엘리압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화를 내면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네가 여기 뭐하러 왔느냐? 네가 돌보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느냐? 네가 양떼를 돌보다가 심심하니까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긁어놓았습니다.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형이지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이 형의 말에 부하를 가지고 형과 싸웠더라면 아마도 골리앗과의 싸움은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전쟁터에 와서 전투 중인 형과 싸우는 동생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싸워야 할 대상이 형이 아니라 골리앗임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형 엘리압의 격동을 참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내로 말미암아 다윗은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중요한 믿음의 일들을 앞두고 있을 때 사단은 이러한 엘리압과 에브라임과 같은 그러한 대적자들을 보내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의 시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엉뚱한 곳에 힘을 다 빼버리도록 그렇게 사단이 유도를 한다는 것이죠. 특히 사단은 가장이나

교회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 꼭 엘리압과 에브라임과 같은 그러한 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서로 간의 분쟁을 통해서 힘을 빼버리고 용기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영적 다툼의 전략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이런 조짐이 보이면 아, 엘리압이 나를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의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이처럼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곳곳에 엘리압과 에브라임을 숨겨놓고서 우리로 그 하수인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또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마귀의 도전에 맞서는 믿음의 응전, 또 믿음의 응전을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각 교회는 7월 8일 동안 성경학교 수련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바쁜 사역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사역의 가운데 순간순간 등장하는 또 사단의 도전과 격동이 있습니다. 엘리압이 등장하기도 하고 에브라임이 등장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도 인해서 우리가 일을 하기도 전에 또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중요한 여름 사역을 감당하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러한 마귀의 도전에 지혜롭게 믿음으로 응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믿음과 지혜로 승리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한나형이었습니다. 여정 띄워드렸어요. 목사님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큐티 함께 하시면서 소감 남겨주셨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0377님입니다.
1: 오늘도 분별력과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0: 9509님입니다.
1: 목사님 정말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단의 도전과 격동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은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사역자님들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샬롬.
0: 네. 끝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1: 예. 이제 7, 8월 여름 방학이라 또 기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한데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삶에는 방학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일이 펼쳐지고 또 우리는 그런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또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 8월 동안 또 교회의 중요한 일들이 많이 펼쳐지게 될 텐데 또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펼쳐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또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가운데 더 복되고 아름답고 또 영적으로 충만한 믿음의 계절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아멘. 오늘 방학 전 마지막 시간 사사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7월 첫 주간 펼쳐집니다. 킹스데이 라고 해서요. 7월 10일 금요일 밤 8시에는 영화의 전당 야회 극장에서 킹 오브 킹스 상영이 펼쳐지는데요. 티켓을 지금 뭐 유료로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계시고 또 단체로도 관람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 오늘도 샬롬 애청자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오늘도 한 커플 그러니까 두 분 저희가 이 영화 티켓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킹 오브 킹스 7월 10일 금요일 밤 8시 영화의 전당 야외 극장에서 함께 관람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킹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오늘 한 커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시합 0933 우물정 0933으로 킹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름밤에 또 예수님을 꿈꾸는 좋은 시간 만들어 보실 분들은 지금 문자 메시지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재천 목사님은 두 달 뒤에 뵙겠네요.
1: 네, 두 달 동안 좀 많이 아쉬움도 있지만 또 행복할 것 같아요.
0: 와, 목사님. 그렇다면 목사님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 만나 뵙기로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전파 선교사 모집 생방송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분은요.
1: 황서교회 나재천 목사였습니다.
0: 차유미였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오늘도
1: 샬롬.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용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이것이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아주 작은 거, 아주 세밀한 거, 이런 것까지도 다 그냥,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는 그걸 생각을 못 했었어요.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고 계시고 언제나 항상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저는 매 순간순간 이렇게 느끼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저희 가정에 지금 이렇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김권사님을 만납니다.
1: 처음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실패를 했었어요. 그때는 안 믿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면서 교회를 나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3대째 믿음 신앙생활을 하신 집안이어서 그때 제가 아이들도 있었는데 아이들을 먼저 교회로 인도할 분이 저희 애기 아빠예요. 그리고 저를 이제 아이들도 교회 가고 하니까 같이 가보자고 해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2: 가장 힘겨웠던 시절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극동 방송을 소개해 준 고마운 분이죠.
1: 어떤 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106.9라는 그 사이클을 가르쳐 주시면서 한번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가 좀 힘들 때인데 그때 들으면서 제가 되게 많이 회복도 되고 또 힘들 때는 되게 많이 은혜도 되고 믿음적으로도 힘들 때 은혜 돼주고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힘들 때도 저한테 많이 힘이 돼주시고 그리고 극동방송 들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더 듣게 돼요. 이제는 그냥 거의 차 타면 뭐

0: 먼저 트는 게 극동방송이에요.
1: 내게 극동방송을 소개해 준 그분. 그분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실까요?
0: 너무너무 감사하다고요. 덕분에 제가 극동방송을 알아서 정말 뭐라 그러게 되나 정말 위안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고 믿음도 많이 자라났고 그 갈증이라든가 이런 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제가 믿음이 떨어지고 그럴 때도 되게 많이 회복도 되고 그리고 또 성장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많이 저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분한테. 근데 그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에요.
1: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함께 복음을 전하고자 전파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0: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도 전도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안 됐는데 항상 그 전도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되게 그랬었는데 동방송에 전파 선교사를 하면은 제가 작은 힘이지만은 아주 작은 힘이지만은 전파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예수님이 전해지고 사람이 가지 못하는 곳까지 전해지고 하니까 조금이지만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하게 된 거예요.

0: 그냥 이제 결혼하자고 그냥 그 딸 이렇게 막 수식어를 붙여서 멋있게는 안 왔는데 제가 그때 하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나 아니면은 안 한다고 결혼을 안 한다고. 그렇죠. 일은 손발이 잘 맞아요. 각 부부가 같이 24시간 붙어 있다 보니 싸울 때가 있죠.
1: 홀로 되어 두 아들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던 힘겨운 상황.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지금의 남편을 만나 김 권사님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그 부군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음성편지로 담아봅니다.
0: 자기야, 이거 쑥스러워서 잘 말 못했었는데 자기를 만난 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한테 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신 거에 또 고맙고 감사하고 또 내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는 정말 자기가 처음 하나님 사랑하는 그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주신 모든 소명들 다 감당하고 자기하고 나하고 정말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우리 맞아주실 그 순간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아이들한테도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남겨질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삽시다. 사랑해요.
1: 주 안에 이 행복한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김 권사님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큰아들하고 작은아들은 큰아들은 이제 청년 때 아까 학생 때는 다니다가 지금 청년인데 잘 안 나가요. 교회를. 그리고 작은아들은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실한 그 본인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믿음의 배필도 만나서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리고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그런 청년들 믿음의 청년들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1: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김 권사님의 목소리로 함께했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온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1: 20여 년 한 영혼도 잃어진 영혼이 없길 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 매주 학교와 공원, 어린이집, 요양원, 장애복지관 등에서 복음 전하고 있던 게요. 어린이집에 매주 채플 중에 4살짜리 아이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해 매주 예배를 잘 드렸는데요. 다른 종교에 신 할머니에게 그 아이가 울면서 할머니 할머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요. 나랑 같이 교회 가요. 할머니 지옥 가면 안 돼요. 손주가 얼마나 찡하게 예쁜가요? 금보다 귀한 손주가 울며 말하니 다른 종교에 신 그 할머니 손주 손잡고 교회 다닌다고 합니다. 어떨 땐 욕도 허벌나게 먹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도 또 복음 전하러 나간달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아따 나가면 있고 나가면 있단게요. 시방 후딱 나갑시다. 우리 모두 전도합시다.
0: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전라남도 여수에서 20여 년간 어린이 전도에 힘써오신 여수 임재교회 김인숙 사모님의 간증이었습니다.
2: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3: FEBC 닥터스. 이 시간은 방송 가족 여러분께 건강 상식과 우리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과 전문의 유종훈 원장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유종훈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비만 치료 주사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BMI 한 30 이상의 고도비만 환자에게 추천을 하지만 한 25에서 30 정도 사이라도 일반적인 약이나 다른 요법으로 효과가 없는 경우는 하시면은 많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제는 과연 어떤 작용으로 살을 빼게 될까요? GLP-1이라는 물질을 몸에서 만들어내게 되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GLP-1과 GIP-1이라는 물질을 몸에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이 두 가지 물질들은 다 뇌에 가서 포만감을 증가시켜서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는 작용이 주작용입니다. 그리고 췌장에도 작용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특히 당뇨가 있으면서 비만이 있는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GLP-1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가서도 위의 음식 배출을 지연시킴으로 인해서 혈당 증가가 완만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에 작용하는 포만감 증가로 인해서 음식 섭취를 감소시키게 되는 작용이 제일 크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제 이 두 가지 약제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발매된 위고비 같은 경우는 1단계 0.25mm부터 시작해서 2단계 0.5mm, 3단계 1.0mm, 4단계 1.7mm, 5단계 2.3mm까지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회사에서 그 이전에 발매된 삭센다는 매일 맞아야 됐던 반면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만 피하주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나 용량이 증가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약 다 제일 흔한 부작용은 결국은 위장관인 작용해서 오심, 미식거림, 설사, 변비, 소화불량, 구토,

등등 이런 위장관계 부작용이 제일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외에 두통, 뭐 복통, 뭐 이런 것도 올 수가 있지만은 이거는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무조건 올리지만 마시고 어느 정도 위장관계 이상이 느껴진다 하실 때는 그 정도 용량에서 유지하셔도 상당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2: 우리 학생들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처음 시작부터 이야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지만 아재 개그 하나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과부하고 설교를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자, 혼자 사는 과부, 또 설교를 아주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 혼자 사는 과부는 영감이 없고, 설교를 잘 못하는 목사는 영감이 없고, 예, 웃으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공통점을 가지고 여러 사물을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성경은 공통점이 많아서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메마르고 거친 특징을 인해서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 그래서 광야에 자주 비유하지요. 잠깐 있다가 곧 없어지는 참 짧은 인생이다. 이래서 우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언젠가는 다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낙은

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런 많은 표현들 가운데 가장 많이 쓰는 표현 하나가 있다면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고해라는 것은 고난의 바다라는 의미죠. 잔잔했다가도 어느 순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죽을 것 같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은 너무 잔잔해가지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고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곳이 인생의 바다 고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물을 내려가지고 너무 많이 잡혀서 고기가 많이 잡혀 너무너무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빈 거물만 고쳐야 되는 그런 날도 있지요. 그래서 참 이 고해가 우리 인생하고 참 비슷하다. 고난의 바다와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배 한 곳에서 잠을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막 깨우죠.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라고 깨우니까 그때서야 예수님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두 마디 딱 하셨는데 놀랍게도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을 다 삼켜버릴 그런 파도가 갑자기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풍랑의 사건은요 사실 우리 인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처럼 예측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순간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갈릴리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근데 호수 주변에 사막이 많이 둘러서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돌풍이 일어날 때가 참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낮에 돌풍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아주 훈련된 오래된 경험이 있는 이런 어부들이라고 하더라도 날씨를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을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하고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아무리 뭐 예측하려고 해도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금방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오늘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풍랑은 여러분 경험이 없는 초보에게만 오는 풍랑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자들 중에는 아주 바다에서 오랫동안 뼈가 이렇게 자란 이건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들이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폭풍이 왔을 때 바람이 불어올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폭풍 앞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학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을 많이 알고 경험이 있고 공부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풍성한 뭐 이런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폭풍이 오면은 바람이 불어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 부산에 이제 한쪽 기숙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 그 경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해마다 저희 마을 동네에는 아주 독특한 장수가 이렇게 왔는데 뭘 파는 장수가 왔냐면 뱀장수가 이렇게 왔어요. 뱀장수. 뭐 어른들 가운데는 뱀장수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을에는 그 해마다 뱀장수가 왔어요. 근데 뱀장수가 오면은요 뱀을 굉장히 그 다양한 뱀을 전시를 하고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뭐 희한한 뱀이 다 있고 하얀 백사도 있고 머리 두 개 달린 이런 뱀도 있고 막 보여줘요. 그래서 해마다 그 뱀들을 가져와가지고 약을 팔죠. 이 뱀으로 만든 걸 뭘 판다 이래가지고 뭐 애들은 가라 이러면서 팔았어요. 아 그런데 어느 해는 이 뱀장수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그 물었어요. 우리 어른들한테 물었어요. 왜 올해는 뱀장수가 안 오냐고 이러니까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뱀장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뱀장수가 죽었냐 이러니까 뱀장수가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세요? 뱀장수가 뱀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아, 여러분, 해만 되면은 온 산을 다니면서 온갖 뱀을 다 잡는 뱀의 전문가도 뱀에 물려 죽을 수 있구나.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구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말씀에 순종해 가는 길에

순종을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일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건너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요, 파도도 없어야 되고, 바람도 없어야 되고, 폭풍도 없어야 되고, 잔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신 항해인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불어왔어요. 폭풍이 일어났어요. 아니, 폭풍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 같은 위험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서 때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주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가는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얼마든지 폭풍이 올 수 있고 풍랑이 올 수 있고 어려움은 올 수 있다라는 것. 심지어 그 배에 누가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풍랑은 일어나고 폭풍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 집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우리 가게에 예수님을 모셨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가던 그 배에도 풍랑은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폭풍 가운데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기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했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네. 지금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막 지금 죽겠다고 다 난리인데 예수님은 들은 채도 안 하시고 주무시고 계시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오고 고난이 왔는데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막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지금 안 돌아보십니까? 예수님을 그냥 깨우는 게 아니에요. 원망이 섞인 말로 예수님 안 돌아보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왜 무관심하십니까? 하고 우리도 살아갈 때 이렇게 외침을 부르짖을 때가 자주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제자들을 이 풍랑 가운데 데려가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풍랑을 지나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어려움을 겪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이 폭풍을 이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이 폭풍을 통해서,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위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에게 이 폭풍이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폭풍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 풍랑은 어떤 기회일까요? 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 풍랑이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그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러분,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기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풍랑은 믿음이 커지는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하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근데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양성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그 복음 사역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제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다 쏟아부으십니다. 제자 훈련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자들의 믿음을 키우는 일에 힘을 많이 쓰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믿음이 커야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하늘나라 가시고 나면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고난들이, 핍박들이 여러분 순교하게 될 만큼 위험한 순간들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게 될 텐데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핍박,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돈이 아닙니다. 우린 돈이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지식이요? 아니요. 권력이요? 아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폭풍이 일어날 줄 알면서, 풍랑이 일어날 줄 알면서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로 데려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풍랑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주셔서 앞으로 이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역하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이 고난이 힘든 일이 막 찾아올 때 그 풍랑 파도 앞에서 지배당해가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을 헤쳐나가고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위기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풍랑 가운데로 데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설교 듣는 것만 가도 예수님이 제자들 많이 가르쳤잖아요. 말씀도 가르치고 예화도 가르치고 비유도 가르치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크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현실에서 그 믿음을 사용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듣지만은 은혜를 받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한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진짜 자라는 곳은 어디냐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질병에 문제가 생기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에서 믿음을 사용할 때 그 믿음은 빛나게 되고 살아있게 되고 크게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이 치고 비가 오는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훈련하게 될 때 하나님은 폭풍을 없애주는 게 아니고 어떤 폭풍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어떤 파도가 오더라도 넘을 수 있는 믿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건강을 키우고 힘을 키우게 해주신다라는. 옛날에 그 갈름 가운데 그 광수생각이라는 그 아주 재미있는 칼럼들이 실린 게 있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광수 생각할 때 이걸 좀 이야기를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오래되신 분들. 그죠? 하여튼 옛날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재미있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어떤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그래서 살 빼는 약을 이제 처방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아주 이상한 처방을 해줬어요. 알약을, 조그마한 알약을 하나 주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약은 먹지 말고 다음과 같이 하세요. 알약을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다시 주우세요. 그리고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떨어뜨리고 주우세요. 이 약을 먹지 말고 뭐 해라는 거예요. 떨어뜨리고 엎드려가지고 죽고 떨어뜨리고 죽고 하다 보면은 자꾸 운동이 돼가지고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한 줄을, 재미난 한 줄을 적어놨어요. 약은 약사에게, 살은 각자가 알아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뭐, 여기에도 의사분도 계시고, 뭐, 병원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우리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꾸 뭘로 해결하려고 해요? 약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약이 점점 많아져요. 약이 점점 많아져요. 그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50이 넘으면요, 모이면 약약이 흩어지면 병원 가고. 만나면 양이야기, 만나면 양이 흩어진 병 가고, 날마다 약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약으로 해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약을 안 먹어도 될 만큼 운동하고, 적게 먹고, 움직여가지고, 스스로 체력을 키우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 때, 약이 없어도 병을 이길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은혜 받고, 여러분 뭐가 잘 안 풀리니까, 신앙이 잘 안 자라니까, 문제가 많으니까, 어느 부흥에 가가지고,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어느 좋은 말씀 한번 듣고, 은혜 한번 받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의 현장에 가가지고, 몸으로 싸우고, 시간과 싸우고, 그 현장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길 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을 주십니다.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거리도 주시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걸 주시는 이유가 우리 망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죽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여러분 쓰러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주시고 일으키려고 주시고 그래서 그거 이겨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당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야 이거 너에게 충분히 네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 이겨내면 믿음이 커지는 거야. 이겨내면 어떤 것들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것은 풍랑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은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 곁에 오래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이렇게 계속해서 받고 있지만 자기들은 주님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그저 좋은 선생님이나 선지자 정도로 혹은 위대한 혁명가나 혹은 정치 지도자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을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잘 몰랐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풍랑 사건이 딱 있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내가 알던 분이 아니구나. 내가 아는 정도의 수준에 있는 분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보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풍랑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관해서 뭘 알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시다. 이거를 지금 보여주신 오늘 오늘 이 사건의 핵심인 사건이 뭐냐면은요. 이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제자들이 다 죽겠다고 다 난리인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풍랑이 딱 일어났을 때 외부의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의 풍랑이 같이 일어났습니다. 바람이 바다에 막 불어오자 그들의 마음에 의심의 바람이 막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막 치기 시작하자 마음에 여러분 불안한 마음에 파도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여러분 마음의 배에도 구멍이 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왜 죽게 된 우리를 안 돌아봅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막 원망하면서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제자들은 다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아 예수님 정말로 평온하셨는가 보다. 그래서 이 풍랑이 일어도 기절할 만큼 그렇게 평온하게 사셨는가 보다.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믿음이 뭐냐? 너희들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으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어떤 거냐면은 그 믿음은 풍랑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주는 것이 믿음이다. 풍랑 가운데서도 여러분 바깥에 바다 위에 풍랑이 치고 막 태풍이 치고 번개가 친다 하더라도 깊은 바다 속은 평안하듯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너희 안에 믿음이 있으면은 어떤 풍랑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바람이 불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너희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불고 주변이 흔들리고 질병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 위험한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깊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이 또 하나 알게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한순간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하고 막 깨우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놀랍게도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자,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꽂히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여러분,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딱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딱 두 마디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해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아주 잔잔해졌더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주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메갈레라는 단어, 메갈레. 이 메갈레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디에 쓰이냐면요. 메가톤급. 이런 거 할 때 그게 같은 단어예요. 태풍이 왔어요. 그냥 태풍이 아니고 무슨 급? 메가톤급. 그죠? 메가톤급이 얼마나 커야 메가톤급이에요? 경상도에는요, 너무 좋은 단어가 있어요. 억수로. 그죠? 광풍이 불었어요. 어떻게 불었어요? 억수로 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메갈레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세 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큰 광풍 할 때 그 큰이라는 게 메갈레예요. 광풍이 얼마나 크냐면요, 억수로 큰 광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두 번째 단어는 언제 쓰이냐면요, 심히 두려워요. 광풍이 바깥에 막 부니까 여러분 그만큼 큰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있어서 심히 두려워요. 그래서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억수로 두려워했어요. 억수로. 그랬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두 마디 딱 하셨어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더니 잔잔해졌는데 어떻게 잔잔해졌어요? 억수로 잔잔해졌어요. 이 표현을 지금 일부러 쓰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여러분 광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죽을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이 두려워지고 죽을 것 같은 마음의 풍랑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말씀 한마디로 한순간에 잠잠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걱정으로 바깥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여기 왔을지 모르지만 말씀을 듣다가 어떤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이 들려서 걱정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 임하시기를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폭풍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래 하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중보기도의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건지, 말씀 한마디가 내 생명을 어떻게 살리는지 우리는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폭풍이 불고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의 순간에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아,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구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풍랑 가운데서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찾아왔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풍랑을 인하여 여러분의 믿음은 자랄 것입니다. 그 풍랑을 인하여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여러분 그 풍랑을 이겨낼 때에 풍랑을 이길 수 있는, 파도를 넘을 수 있는 강력한 실력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디기 힘든 풍랑이 왔습니까? 여러분, 그 때는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머리로만 알았던 주님, 귀로만 알았던 주님을 체험으로 아는 소중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마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풍랑이 왔을 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죽을 용기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절대 안 죽습니다. 다시 살려내시고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함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

0: K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기 마련이죠.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능력 위에 더딥혀져서 정말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고통의 세월이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 세월 속에 눈물의 기도가 없다면 반석에서 샘물을 내는 그 기적을 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사연으로 함께하는 소망의 기도, 이 시간에 샵 0933번으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야복강가에서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에서의 군대를 보고 죽음의 두려움을 느낀 야곱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32장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을게요.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이 말씀이 바로 야곱에게서 나온 간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 뜻을 정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 뜻을 정한 자가 마음에 새겨야 할 적용을 소개해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뜻을 정한 것은 뜻을 세우고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한 방향을 선택하고 다른 방향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집중하고 지속하는 목표를 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함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께 두며 주님 아니면 해답이 없다는 간절함으로 기도를 청하는 자나 기도하는 자가 양방향 소통을 하며 이 시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간절함 위에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늘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가 승리하는 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215님부터 소개합니다. 대학 4학년인 저희 조카 박예성, 이제 남은 두 학기를 성실히 잘 마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에 꼭 취업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목사님.
1: 예.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을 위한 기도 중에 취업의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915 성도님의 청취자님의 기도가 세밀하게

0: 응답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9215 청취자님 조카 박예성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에 입학하고 4년 동안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제 두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 두 학기 동안 사랑하는 아들에게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성실하게 남은 두 학기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직장을 만날 수 있도록
1: 아멘.
0: 하나님이 원하시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땀을 흘려 수고할 수 있는 직장에 갈 수 있도록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1: 아멘.
0: 무엇보다도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되게 하셔서 주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네, 목사님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자녀라면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0: 맞습니다.
1: 네. 오늘도 많은 젊은이들이 또 직장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새벽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큰 역사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4018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우리 외손녀가 중3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ADHD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 중에 있는데 요즘 더 심해졌습니다. 하나님 이 손녀딸 고쳐주시옵소서. 학교도 잘 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아서 또한 때로는 폭력성이 있어서 자기 부모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손녀딸의 문제로 저의 딸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악몽을 꾸곤 한답니다. 하나님 딸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손녀딸 고쳐주시옵소서 하는 안타까운 사연 올리셨어요, 목사님.
0: 마음이 아이고, 되게 네. 힘드실 것 같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1: 아멘.
0: 4018 청취자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4018님 외손녀를 놓고 이 시간 기도 요청을 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작년에 ADHD 진단을 받고 모든 상황이 흐트러지고 엉망이 되었는데 하나님 학교도 잘 가지 않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흐트러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또 엄마와의 관계도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1: 아멘.
0: 무엇보다도 하나님 인간의 의술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좋은 의료진을 만나게 하셔서 좋은 상담을 받으며 또 좋은 약을 치료법을 받아서 치료받으면서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뿐만
1: 아멘.
0: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 딸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은혜를 더딥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딥혀 주셔서 폭력성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호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성령님 마음속에 손녀의 마음속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이 잔잔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평안 가운데서 치료받는 가운데 모든 상황들이 호전되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손녀를 케어하고 있는 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악몽을 꾸곤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딸의 마음에 손을 얹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가리라고 주님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 찾아가셔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앙망하는 가운데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갈 수 있는 아멘. 비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이 찢어지고 또 눈물이 강을 이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고난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힘을 내시고 기도하시고요. 저희 극동방송도 계속해서 4018님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희 극동방송에는 기도의 특공대가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방송되는 모든 사연들을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응답 사연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저희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사연은 7576님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큰딸이 오늘 집 주인이 바뀌면서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행을 가게 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다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예, 기도하겠습니다. 7576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결혼을 앞둔 큰딸이 갑자기 전세집 주인이 바뀌는 문제로 참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이 상황의 해결책을 주님께서 지혜를 통해 알려주시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전세주 주인이 바뀌었는데 이 주인의 마음을 하나님 너그러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전세집 주인에게 긍휼을 더 집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전세 연장권으로 은행을 방문할 때도 하나님 서류가 준비되어야 되면 서류 준비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은행 방문에서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면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전세 연장권이 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며 결국은 이기고 승리한다는 것을 이번 사건을 통해 체험하는 귀한 7576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1: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많이 올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사연이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저희가 찬양 한 곡 들을 텐데요.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샵 0933번으로 계속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0: 7월 3일 금요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하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산극동 방송의 라디오 기도의 소망의 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찾겠습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의 아이가 주일학교 어린이 대회 독창에서 은상을 받고 외부 대회에 더 큰 대회로 나가기로 했는데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아서 대회는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나간 하나님 앞에 또다시 사람의 마음 감정 때문에 제 마음이 멀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자녀의 받는 어려움은 정말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목사님.
1: 예, 말이 참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었는데 또 말로 인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익명의 성도가 아이를 놓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좋은 일이 있었고 어린이대회 독창 은상을 받게 되어서 더 큰 대회를 준비하는 중에 사람의 말로 마음의 상처를 받아 모든 상황이 어그러지게 되었고 하나님 모든 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상처난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에 상처받은 것이 쓴뿌리가 되어지지 않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상처받아서 생겨진 기억 속 기억과 생각 속에 남겨진 모든 것들을 성령님 말씀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아멘. 날아가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해가 있는 것이면 그 오해가 풀리게 하시고 이해가 필요한 상황이면 이해의 마음을 주님 더딥혀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향한 마음이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상대방에게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마음 깨달을 수 있는 마음 또 말을 또 잘못 표현했다면 그 말을 수정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전되어지고 역전되어 주셔서 하나님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좋은 일로 시작했으나 하나님 지금 상황이 좋지 않는데 하나님 이 상황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다음은 288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잘 지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남편은 또 더운 곳에서 일하는데 건강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형제자매들, 교회 안 다닌 그런 분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셨어요.
1: 네, 기도하겠습니다. 2884님 기도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아멘. 귀한 2884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직원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관계에 소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일함에 있어서 건강하게 잘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더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으로 더 씌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멘.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들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분들에게 찾아가셔서 성령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는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먼지 같고 티끌 같은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은혜는 기도하는 자만의 특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신 분은 건강한 교회 이상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못다한 기도는 월요일에 이어서 계속되겠습니다.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상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건강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가 있고 권세가 있고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지요. 그러나 만약에 그 많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 간다면 그와 같이 슬프고 그와 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얻고도 한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랫동안 오랫동안 부자로 살고 떵떵거리고 권세가 있고 남을 밟고 힘있게 살았는데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 축복된 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에요.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죄 없다 뭐 내가 도둑질했나 살인했나 강도질했나 이렇게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죄라는 개념은 또 제가 했던 얘기지만 또 할게요. 개념이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죄인이 아니라고 통상 얘기하는 것은 판사가 죄 없음 하고 선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노 이렇게 말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판사는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니라. 이웃의 물건을 가지고 탐욕하는 것은 도둑질한 것이니라. 예수님 기준에 보면은 사람을 제가 죽이지는 않았지만 살인자 같고 도둑놈 같고 가늠한 사람 같고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보다 더 근본죄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뭐 어딨나. 내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산다. 늘 말씀드리죠. 그러면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면 한번 물어보죠.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내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무슨 내 인생은 내 것입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죄. 그런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사랑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 아파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보내 사람으로 오게 하시기다.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 없는 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냐? 보배로운 피라 그랬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죄인인데 어떤 죄인도 죄 많은 인간도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신의 자녀가 돼.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자녀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말 믿을 만합니까? 어느 정도 믿지, 완전히 못 믿지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믿을 만한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예수님 오기 2000년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모세도 구원받고 천년 전 다윗도 구원받고 예수님 당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 시대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요 근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왜? 어떤 시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보증받았어요. 그러므로 2장의 2절의 그러므로라 말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두 가지 얘기입니다. 하나는 옛날의 것 벗어라 버려라. 믿기 전에 하던 악한 거 죄악 거짓말 모함하고 비방하고 이거 버려라. 둘째는 이제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신령한 젖이 뭐냐 하면은 우유가 아니고 파스텔 우유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이라 말씀을 먹음으로 장성화해서 성장되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아름다운 너의 몸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설교가 너무 길어서 듣기 싫으면 지금 가도 다 들었어요, 지금. 그러므로 말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이게 조화롭고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매달 안 믿는 사람 같이 악을 행하고 같이 복수한다 긋고 같이 욕하고 같이 헷갈리고 이러면 안 돼요. 구분이 되었어요. 성경에는 시기를 내서 가인이라는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배에 뭐 상달되지 못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노예로 팔아먹어버렸어요. 시기는 살인상까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원초적 본능과 같은 그런 악한 것이지요.
여러분 쉬게 하는 마음 없는

무서운 마음이거든. 이걸 버려라. 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그러면 살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그렇거든. 그리고 뭐요? 비방하는 말. 여기 내가 보니까 제일 많이 걸릴 것 같아. 아이고 비방하는 말. 아이고 뭐지 비방. 내가 이런 말 안 할라 했는데 그럼 안 하면 되지 왜 하노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자랑은 아닌데 그것도 자랑하고 하여튼 방법이 다양해요. 남 비방하고 뭐가 어떠니 졌더니 평가하고 판단하고 또 버리게 되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라고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갓난 어린아이는 제가 감아보니까요 엄마가 전 먹는 법을 가르쳐준 엄마는 하나도 없어.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젖을 꼭지를 입 벌려서 물어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입으로 쪽쪽 빨아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참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지 갓난 어린아이도 엄마가 젖을 먹으면서 자꾸 자라. 눈도 뜨고 귀도 듣고 보고 아 젖만 먹으면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 구원받는 길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길도 있고 사랑하는 길도 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는지 모든 사람에게 귀하게 얘기 받는지 말씀이 다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순전한 가치 저절 사모하라. 신령한 젖에 이는 그런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느니라. 구원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구원, 기독교 구원과는 구원 받았고 구원 받으러 가고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르러 하려 함이라면 조금 이상한 말도 아니에요. 성경에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쓰고 축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어요. 예배를 사모하고 그 다음에 또 성경 읽기를 사모하고 그 다음 성경 공부하는데 사모하고 배우는데 사모하고 이러면 자꾸 성장이 빨리 돼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있으려면 오만한 자리 자리에 이 말은 벗어 버릴 게 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성경이죠.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다 말씀하면 늘 묵상해야 돼. 읽고 묵상하면 어떤 일이 생기지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요. 그럼 분별력이 생겨 인도받아요.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열리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 그 교도소 이렇게 헌금하는 게 있어요. 홍천 교도소 이렇게 이분이 이제 교도관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1년에 한 두 번이나 세 번 우리 교회에 자꾸 헌금 요청을 해요. 재소자들 뭐 뜨게 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제가 문자 오면 안 봅니다. 부담이 돼가지고 아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재정도 참 어려운데 부담 딱 되잖아. 그렇다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보면은 아 부담되는데 어떻게 하지? 기도를 안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마음속에 내가 갇혔을 때 네가 돌아보았네.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 환장하겠어. 이 성경 구절이 생각나서 그래.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도우며 목사님 이 재소자들이 그걸 통해서 그래서 아 성경 구절이 예수님 그랬잖아. 갇혔을 때 나를 돌아보았냐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따라서 이렇게 지켜 순종하는 거죠. 시편 시편 19편 9절 10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들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금이 뭐예요? 돈이지 뭐. 돈 얼마나 좋습니까? 하여튼 돈 준다면 막 구름대같이 몰리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돈보다 더 사랑하면은 그게 꿀송이가 맞지 더 달면 그게 너를 축복되게 하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저절 사모하듯이 늘 사면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고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기쁨이 있죠. 응답받죠. 하나님 함께하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죠.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니까 위로받죠. 제가 어떻게 신방을 갔거든.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 좀 나오는 분인데 한번 지난번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했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고 하루가 이틀 있다가 제 방에 찾아왔어요. 특별 새벽기도 하는 날인데 제 방에 새벽기도 마치고 내 방에 있으니까 바로 찾아와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인가 뭔가 모르겠다. 찾아온 사람이 쉽지 않잖아요. 누구세요? 하니까 어떤 성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첫 말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침 새벽부터 무슨 기적이 일어났나 싶어서 무슨 기적이 일어났어요 했더니 자기가 마음이 늘 좀 눌렸대. 다 눌리고 힘들고 어디 딱 잡혀있는 것 같고 어려웠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얼굴이 좀 어둡고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 듣는 중에 그 눌림이 벗어져 버렸대. 잡혀있던 게 해방이 되어버렸대. 세상에 나는 평생 나는 이런 일이 내게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사람이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고 얼마나 잘 웃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의 어쨌든 말씀 듣는다고 다 오고 듣는다고 오고 그리고 가끔 그래요. 목사님 내 속에 있는 말만 자꾸 하십니까? 내가 아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가 뭐 속에 있는 거 어떻게 다 알겠노? 제가 오늘도 이 말씀 전하면 여러분 그럴 겁니다. 나 봤나 내 속에 있는 거다고 내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그래 느낍니다. 옛날에 우리 어떤 사람은 너무 심하게 느껴서 자꾸 누가 일러줬다 그랬다 절대로 아니라니까 그래도 안 믿고 막 삐껴가고 교회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러면 누가 일러준 게 아니고 목사님이 다 우리 속을 보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가 여러분 속을 다 본 줄 압니다. 눈 아픕니다. 뭘 내가 여러분 속을 다 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심령과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찔리면 회개 하고 말씀 때 힘을 얻고 위로가 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맛보면은 다른 거 다 맛있는 게 없어요. 세상에 맛있고 재미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죄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들었잖아요. 군 법무관, 군인 판사 이번에 성경 본 적이 있어요. 이제 제대하면 판사든지 검사든지 가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저보고 목사님 나는 와 세상 걸 못 버리겠습니까? 이래. 그냥 버리지 마세요. 그랬어요. 아니 다른 목사님 버렸거든 왜 목사님 버리지 말라 합니까? 내가 버리라도 안 버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버리라도 안 버려질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세상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버리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응답과 성령의 위로와 기쁨을 맛보면 그거는 버리게 됩니다. 왜? 더 좋은 맛을 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에 맛본 사람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을 때 이 추한 걸 다 버리게 된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산돌, 살아있는 돌이라는 말인데 예수님을 돌로 많이 비유했어요. 모퉁일돌, 반석. 그 예수님께 나아가 예배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말씀 순종으로 나아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

0: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럼 어느 날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데 우리가 예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안 그러면 예수 믿어도 맨날 세상 같이 그렇게 하면은 사방 냄새가 나지요. 세상 냄새가 나지요. 5절, 너희도 산돌이신 신령한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린 직분이에요. 그렇듯이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같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들 말은 이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몸 가지고 죄짓고 싸우고 욕하고 나쁜 데 쓰지 말고 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되게 해라. 그게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예요. 둘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도 나쁜 데 사용하고 죄진 데 사용하지 말고 이 물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헌금을 하고 이웃을 돕고 선교하고 남 약한 자를 돕고 이런 데 사용되면 그게 하나님께 상달되는 물질이 됩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안 쓰다가 죽었다 그럼 하나도 상달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이 안 돼 쓰는 게 그게 하나님께 제물이 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찬송, 하나님의 말씀에 찬송을 계속. 요즘 제가 오면 가면서 여러분 이제 뭐 귀에 꽂고 다니는 거 본 사람이 있죠. 귀에 꽂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아 목사님 세련됐네요. 이게 세련됐으면 눈에도 꽂고 다니지. 그런데 이게 귀에 꽂고 다니면서 제가 찬송을 듣고 다니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너무 은혜가 되고. 주의의 요즘 보혈 찬송 자주 돼요. 주의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의 피 믿어. 그러니까 여러분 차에 다닐 때 그냥 노세 노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찬송하고 다니면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아.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네. 또 선한 행동. 히브리 13장 이렇게 보면 너희 선행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고 제사가 되도록 우리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남을 사랑하고 좋고 유익한 데 사용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도 핍박과 고난 받았지만 이 시대도 신앙생활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기려면 이런 악독과 시기비와 이거 버려야 돼. 그리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우리 몸이 거룩한 제사되고 선행이 가득해야 이 어려운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행하면 똑같은 악한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긴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죽음이었습니다. 피흘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승리했지. 죽음으로 죽음을 승리한 진리가 십자가입니다. 그 길만이 완전히 승리하듯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선한 열매가 가득해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3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일본 사법당국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옛 통일교회 해산 명령을 최종 확정하면서 우리 사회에도 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신도들의 영적 불안감을 이용해 고액 헌금을 장기간 강요해온 옛 통일교회 행위가 종교법인으로서의 공공성을 상실한 불법 행위라며 법인 해산 명령을 최근 최종 확정했습니다. 탁지원 현대종교 소장 등 국내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이단 문제를 단순한 교리 논쟁으로 방치하는 사이 가정 파탄과 재산 갈취 같은 피해가 반복됐다며 우리나라도 인권 침해 방지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외 선진국들은 정부와 종교계, 학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협의 구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0년 종교화합 유지법을 제정해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영국은 종교운동 전문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흥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사법기관과 언론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표를 의식해 이단 사이비 집단과의 유착관계를 끊지 못하던 기존의 관성을 완전히 깨뜨리고 해외 설레드처럼 종교의 공공성과 시민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강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부산 지역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성경의 역사와 유대문화를 생생하게 전해온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가 최신 전시 인프라를 갖추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성경의 텍스트를 시각자료로 재현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돕는 현장을 오다인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1: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과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등은 지난 1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이스라엘 하우스에서 전시물 리뉴얼 세레모니와 교계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리뉴얼 공사를 통해 현장에는 유대인 희생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판넬과 성막의 일곱 등잔대인 메노라 등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을 상징하는 핵심 전시물들이 대거 교체 도입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목회자들은 대사관의 물질적 지원과 고증 책자 보급에 감사를 표하며 이곳이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성경적 배경을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최고의 시각 교육 공간이 될 것이라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정밀한 유물 고증과 재현으로 소통의 문을 연 이번 리뉴얼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며 기독교 공공문화를 알리는 좋은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FEBC 교계 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신대학교가 1980년대 신군부의 압박으로 피해를 본 동문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착수했습니다. 한신대학교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사나 특별위원회 및 학교법인 한신학원과 함께 국가폭력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절차를 본격화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군사정권의 신학과 신입생 모집 중지 조치를 대학 자율성 침해로 판단하고 피해 회복을 권고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소송에는 당시 직접 피해를 본 1981년과 82년 입학생 등 동문들이 참여하며 현재까지 170여 명이 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성영 한신대 총장은 이번 소송이 국가 권력에 의해 침해된 대학의 자율성과 학생들의 인권을 역사 앞에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단법인 세계수어통역사 한국협회가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을 받아 최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농맹인 강사와 촉수와 통역사 양성 과정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이번 교육은 시청각 장애를 가진 농맹인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예비 통역사들에게 촉수와 실습과 의사소통 기법을 전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수영로 교회를 비롯해 공주와 나주, 전주, 수원 등 전국의 농아교회들은 교육에 참여한 성도들을 위해 장소와 식사, 숙박 등 복지 인프라를 후원했습니다. 세계 수어통역사 한국협회 고경희 회장은 이번 과정이 농맹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0: 대상으로 삼은 맞춤형 소통교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동대학교가 울릉도의 현장교육 거점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도서지역 교육 모델 가동에 나섰습니다. 한동대학교는 지난 1일 경북 울릉도 독도해양연구기지에서 울릉캠퍼스 강의실 현판식을 열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글로컬대학 3공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울릉캠퍼스 강의실은 이번 학예 계절학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한동대 재학생 19명은 지난 21일부터 5박 6일 동안 섬에 머물며 기후변화와 섬 생태계의 이해라는 전공 교과목을 현장에서 직접 학습했습니다. 이상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김겸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학은 모든 학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된 제1철학이다. 그러니까 1철학이라고 해서만 되는데 그 다음에 신학을 또 철학 밑으로 놓은 거야. 학문으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연구하기 위해서 신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이 세계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존재를 가상으로 생각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했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수님들도 많지만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는 이거를 안다고 하면요, 아 신학 나는 이 학문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학문을 가지고 이것만이 가져만이 돼야 된다 하고 부르짖다가도 때에 따라서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못 버리는 게 세계적인 공부만이 한 신학자들이 그런 거 할수록 못 버리고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칼빈, 루터 얼마나 학문성이 있어요. 승인글이 영성국을 겸비해서 종교개혁을 한 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칼빈 선생님도 제나바에서 목회를 한 목사님이세요. 기도 많이 했어.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은 학문과 영성을 겸비한 분들이에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개혁했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종교개혁자들 뒤를 이은 요한 위슬레 선생, 조나다 에드워즈, 또한 아브람 카이포, 헤르만 바빙크 이런 영적인 지도자, 학문과 영성을 겸비해서 교회를 살리는 신학을 실천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을 울켜먹고 있어. 이런 신학자들을 위대한 기도했는데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이것만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이 신학자들을 받쳐주고 있어. 누가? 신학자 목사들이. 이 위대한 루터, 칼빈, 증인글이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을 가지고 학문 그 지식을 교리적으로 그 경건의 모습으로 그 말씀을 받쳐줘서 하나님 말씀이 비춰져서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은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학문은. 그러니까 학문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루터 증인글이 칼빈 선생님이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또한 바빙크 선생이나 아브람 카이퍼나 이 아브람 카이퍼 얼마나 위대한 분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얼마나 유명한 분이요. 그분도 그 학자도요. 책을 대사전을 쓰고 80권 이상을 책을 쓴 사람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 신학자들 잘 알아요. 아퀴나스 시대에서 잘 750년 전 얘기 학자예요. 그분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김질하니까 아 내가 쓴 이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분이 누구의 말을 영향을 받았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영향을 받은 사람이야.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어떤 일은 시작보다 끝까지 해내는 게 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쳤는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지치고 생각보다 일이 커지고 이걸 정말 끝낼 수 있을까 싶은 순간이 찾아오죠.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의 배경도 또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부족했고 재정도 부족했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맡은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돌을 나르고 성전을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자꾸 내 경험, 내 능력, 내 계획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뜻대로 되지 않아도 금세 지치고 낙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힘만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능력만을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요. 오늘 하루 내 힘만 믿고 버티기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소리엘의 7집 중에 들려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라는 곡이었어요. 오늘의 말씀의 그 내용을 가사에 잘 담아낸 곡이었죠. 우리의 힘도 아니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육아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계획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그쵸? 분명 사랑해서 하는 일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직장 생활도 그래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예상과 다를 수도 있고요. 이뿐이겠습니까? 뭐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깨닫죠. 아, 내 힘에는 한계가 있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라고요. 그런데 그게 절망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내 능력으로 붙잡고 있는 일은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이루시는 일은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일 수도 있고요, 실패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주관하시는 일에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힘을 좀 내려놓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걸어가기를 축복해요. 성령님, 제 힘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으로 힘입어 더 든든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아주 상큼한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네, 힘있게 같이 부르셨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쉐키나 찬양단이었고요.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레이스 힐 워십의 곡으로 두 곡의 찬송 같이 했습니다. 아, 역시나 육아 얘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6273번님, 둘째 아이를 키우면서 첫째 때와는 또 다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제 계획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첫째와 둘째가 어찌 그리 다르던지. 오늘 말씀처럼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아이들을 맡기며 키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방송사에 한 게스트분 오셨는데 자녀를 넷을 다 키우셨는데 와, 넷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하니까 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그 아이들의 하나님께서 키우시더라고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와,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니까 맡기며 하나님이 키우셨다 라고 고백하시는데 네, 뭐 부모의 계획과 힘과 능이 어디까지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네. 아, 이번에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으셨대요. 9016번님, 걱정이 앞섰는데 오늘 말씀드리면서 마음이 놓였어요. 나의 힘과 능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저를 그 자리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멋집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4705번님은 건강 때문에 계획했던 일을 잠시 멈추게 되었다고 주셨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원망도 했는데 지금은 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기쁨으로 오늘 걸어가시길 바래요. 6614번님, 주님 뜻에 맡기고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0130번님도요, 아멘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섬세하신 손길로 제 삶을 다스리시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해요 주셨는데 고백이 너무 아름답네요. 그쵸? 우리 삶에 나조차도 모르는 부분들을 하나님 섬세하게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이끌어주신다는 걸 고백을 통해 보게 됩니다.

8625번님. 하영 PD님, 집에서 그동안 봉사활동으로 인해 못했던 극동방송을 24시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하영 PD님 힘찬 에너지 들으니까 힘이 납니다. 극동방송으로 영적 에너지를 채웁니다. 네, 바깥 활동 열심히 하시면서 봉사활동도 하시면서 그동안 못 듣는 시간도 많았는데 이제 다시 또 영적으로 극동방송으로 충전하는 시간 보내신다니까 저도 참 좋네요. 그간 고생하셨어요. 0057번님이 예수 예수 듣고 싶어요. 예수 이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주셨어요. 네, 오늘 우리가 나의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김도현의 예수 예수 부르면서 함께 예수 이름을 크게 외쳐봤습니다. 아, 오늘 스가랴 4장 6절 후반부의 말씀이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 주님 맡기신 일에 힘쓰는 또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 마음가짐 속에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오늘도 나를 통해 행하신다라는 감사의 마음 담아서요. 조급함보다는 여유가,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불평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또 오늘에 맡겨진 삶들을 잘 이루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덕분에 더 힘찬 하루 되시고요. 힘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9절부터 27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성공의 소식이 아닌 십자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는 첫째, 사실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아이마스가 요압에게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라고 말해요. 전쟁이 끝났으니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승전보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 모습 자체는 참 귀합니다. 아이마스에게는 열정이 있고 왕을 향한 충성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도 있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놓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다윗의 마음입니다. 전쟁은 이겼으나 그 소식이 다윗에게는 마냥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반역은 끝났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원수는 패했지만 아들을 잃은 것입니다. 20절의 요압이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요압도 압살롬을 죽인 장본인이기에 부담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승전보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사실만 전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사실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곳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도 상대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야지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 하며 정답부터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의 눈물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먼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상대가 왜 힘든지 무엇이 아픈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헤아리는 것에서 시작해요. 21절에 결국 요압은 구스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합니다. 구스 사람은 이방 노예였기에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에 크게 얽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맡긴 거예요. 결국 이 본문은 소식을 얼마나 빨리 전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는 사실을 말하기에 급급합니까? 아니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까?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기보다 정답부터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는 둘째, 좋은 소식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22절에 보니 아이마스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요압은 이미 이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는 상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마스는 계속 간청합니다. 결국 23절에서 요압이 허락하자 아이마스는 들길로 달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참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열심을 냈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구원의 소식은 아니었어요. 24절부터 보면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 소식을 기다립니다. 다윗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가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지 돌아올 수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이 전쟁의 책임이 결국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회개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윗은 요압의 성격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명령을 지켰을지

혹시 압살롬을 죽이지는 않았을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27절의 파수꾼이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지요. 참 아름다운 평가예요. 다윗은 아히마스를 신뢰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했고 좋은 소식을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우리는 보통 취업 소식, 승진 소식, 결혼 소식, 합격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한 소식이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좋은 소식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의 소식, 곧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실패 같고 손해 같고 눈물 나는 사건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면 그것은 곧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성공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라면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며 사건을 구속사 관점으로 해석해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 계실까를 먼저 묻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나는 듣기 좋은 소식을 전합니까?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까? 내 열심은 나를 드러내기 위함인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요?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 말씀으로 먼저 해석하고 있습니까? 듣기 좋은 소식이 아닌 구원의 소식이 진정 좋은 소식임을 기억하며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한다는 한 청년의 청년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아이마스처럼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해서 상을 얻고자 한 저의 모습과 좋은 사람을 보며 좋은 소식을 기대한 마음이 제게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돼요. 오랜 해외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후 처음 교제하게 된전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며 부모님께 경제적 지원을 부탁드렸는데 감사하게도 허락을 받았죠. 저는 이를 좋은 소식이라 여기며 23절의 아이마스처럼 다름질하여 그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나 이후 전 남자친구는 수차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했고 결국 부모님의 권면으로 헤어졌습니다. 이는 불신결혼으로 나아가던 저를 막아주신 은혜의 사건이었어요. 또한 결혼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며 분별 없이 관계에 임한 제 모습과 좋은 소식인지 나쁜 소식인지 구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알게 되는 계기였죠. 최근에는 10여 년전 알았던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소개팅을 제안하셨어요. 그분의 좋은 모습을 기억하는 저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좋은 소식을 기대했지요. 그러나 미처 알지 못한 그 이면의 어려움을 겪고 관계가 지속되지 않으니 마음이 무거워지며 어느새 불공평하다고 외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 제 안에 공평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좋은 소식은 공평한 소식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들려오는 구원의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제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적용은 억울한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큐티책을 펴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간증한 청년처럼 우리는 종종 듣고 싶은 소식만 좋은 소식이라 여기고 힘든 사건은 나쁜 소식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실패와 거절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마스는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소식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압살롬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소식의 기준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 누구보다 빨리 달려갔던 아이마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살리기보다 인정받고 싶어하는 저희의 모습을 봅니다. 누군가의 아픔보다 내 열심을 앞세우고 공감하기보다 정답을 말하려 하며 상대의 마음보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실을 전하기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품길 원합니다. 세상은 성공과 형통을

0: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좋은 소식은 십자가 복음과 구원의 소식임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새로운 소식을 들을 때마다 먼저 큐티 책을 펴게 하시고 사건보다 말씀을 먼저 보게 하시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먼저 묻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한 영혼의 구원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압살롬의 구원을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처럼 가족과 자녀와 공동체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열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3: 저는 종친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순매하고 약속에 하기로 종친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포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2: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부산극동방송 다문화사랑 캠페인은 부산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샌프란시스코 바로 위쪽에 뮤어 우주 국립공원에는 하늘 높이 치솟은 세쿼이어 숲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은 높이가 80m에 이를 만큼 거대하고 일부는 1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거센 비바람을 견뎌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거대한 나무들의 뿌리가 생각보다 아주 얕다는 것입니다. 땅속으로 겨우 1m 정도밖에 뻗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세쿼이어는 어떻게 오랜 세월 쓰러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비밀은 뿌리에 있습니다. 세쿼이어는 혼자 자라지 않고 숲을 이루어 자라는데 서로의 뿌리가 촘촘히 얽혀 있어 서로를 붙들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세쿼이어가 혼자 성장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혼자 건강하게 자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1: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된 선물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를 갖고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거 하나님한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0: 아멘.
1: 그래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 또 이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0: 예. 아멘. 맞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 만나봅니다. 먼저 준비된 자료 함께 하시죠.
1: 1990년 네페스를 창업해 국내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성경적 경영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일궈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도체 한 분야에 묵묵히 전념하며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온 네페스 대표이사 이병구 장로. 기업 경영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으로 걸어온 삶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2: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네페스 그룹을 창업한

0: 이병구 장로입니다. 오늘 작지만 제가 경험해온 경험들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1: 장로님 오늘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네페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0: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살아갈 때 두 가지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 언어와 영적 언어 두 가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항상 그 두 가지의 함축된 언어를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페스는 영적 그 언어로서는 영원한 생명 히브리어입니다. 영원한 네페시인데요.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그 생활 언어로서는 경영 언어죠. 경영 언어로서는 장수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이런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이제 반도체.
0: 예.
1: 근데 반도체 하면은 우리는 삼성이나 또 성경을 생각을 하는데,
0: 예.
1: 그럼 장로님이 하시는 이 네페스의 규모가 어느 정도예요?
0: 반도체는 크게 나누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요.
1: 그렇죠.
0: 그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있습니다. 그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비메모리 그 패키지, 첨단 패키징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 비메모리는
1: 별로 인기가 없었죠?
0: 예, 물량이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이제 있더라도 글로벌 탑 티어 기업들이 주로 이 점유를, 시장 점유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 비메모리가 굉장히 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술도 굉장히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술이 전공정에서 후공정으로 지금 시프트 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반도체 하시기를 이 회사는 1990년도에 창업을 하셨고 그 전에는 뭘 하셨어요, 장로님?
0: 예, 저는 그 금성사 중앙연구소 반도체 팀의 그 경력 사원으로 입사해서 LG 반도체 창업 멤버입니다. LG 반도체를 거쳐서 1991년도 10월 달에 네페스를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 51년 동안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1: 와, 오래 하셨네요.
0: 예.
1: 근데 그러면 고향이 경남이에요?
0: 저는 그 고향이 대구입니다.
1: 대구.
0: 대구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진학했습니다.
1: 네. 예. 그러면 이제 쭉 공과 계통에.
0: 처음에 제가 이제 제 인생 경험을 보면은 거절 당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길로 인도하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이 뭐 거절 당한 적이 있으세요?
0: 예, 그 첫 번째가 제가 대학 입시에서 의과대학을 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과대학을 들어갔는데 한양공대에 들어갔는데 한양공대 들어가가지고 이게 다니다가 군에 입대해가지고 군에 갔다가 이게 오니까 이게 학기가 안 맞아가지고 1년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1년 뭐 대구에서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 서울 오면은 요즘 한국에서 미국 유학 가는 거 하고 그런 그
1: 감당도 있어요.
0: 예. 그런데 어려운데 그래서 1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경남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서 거기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대학도 두 군데 다니게 됐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학교는 대구에 있는 그 경북중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0: 크리스천 그 학교인 개성고등학교를 나왔거든.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틀리고 대학이 두 군데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동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그런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사랑의 교회 장로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0: 저는 저희 증조 할아버지가 그 우리 집안에 예수님을 영접을 하셔가지고
1: 그렇게 벌써 오래 전이네요.
0: 예, 제가 4대째고요. 저희 손자가 지금 6대째
1: 믿음 생활을
0: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래서 그때서부터 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대학교 다닐 적에도 계속 믿음 생활을 하시고.
0: 아, 예, 그렇죠.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이 모태 신앙이란 게 좀 밋밋한 점은 있지만 그러나 막 교회와 떨어져서는 삶을 살질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은 꼭 성수를 하게 되는 게 기본인 게 모태 신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아니 그러시면 그 반도체 하면은 우리들은 일반 상식이 없어서 반도체 하면 다 똑같은 거로 알고 있는데 뭐 공과를 하신 분으로서 참 반도체 하면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삼성이나 성경에서 하는 건 무슨 반도체예요 그게?
0: 그게 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가 이제 그 메인을 이루고 있고 삼성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도 하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반도체는 세계적으로 이게 대만의 TSMC 한국의 삼성 반도체 이 두 개 회사가 제조에서는 제일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모리는 아시다시피 그 기억하는 소자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는 기억된 내용을 불러와서 연산해서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1: 그런데 주인은 저 뭐 메모리 반도체고 뭐 잘 모르는데 삼성이 뭐 작년에 11조를 벌어왔다. 야, 그렇게 소요가 많이 되는 모양이죠 반도체가?
0: 아 예, AI 반도 지금 이제 우리가 시대를 살아가는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게 뭐가 하면은 AI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그 AI 시대라는 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AI 시대는 지식 공유화 시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식 공유화라는 게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그 공급되는 것이 지금 AI 시대입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그렇기 때문에 지식과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공부하려면은 도서관에 가서 그 책을, 여러 권 책을 오랫동안 읽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AI를 이용하면은 뭐 순식간에 다 공부할 수 있으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AI만 잘 활용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1: 그런데 저는 종교인의 입장으로서
0: 예.
1: 사실 우리가 석기 시대를 지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갔다가 뭐 산업 뭐 이게 쭉 바뀌었는데 AI 시대가 도래됐다면 그건 몇 년이나 갈 것 같아요?
0: 앞으로 AI 저는 뭐 좁은 소견입니다만은 앞으로 AI 시대는 아마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1: 그런데 그거보다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AI를 넘어서.
0: 예, 그러면 이제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종말로 가는 시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 AI 다음에 오는 세대는 뭐 영적인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1: 예.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AI를 잘못 사용하면 사탄에도 들어갈 수가 있다. 잘 쓰면은 많이 도움이 되는데 가짜로 돼 있는 거를 희석시키려면 어떻게 희석이 돼요? 그게?
0: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는 하나의 도구지 이게 무슨 뭐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

0: 데이터에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뭘 생성을 해내지, 데이터가 없으면은 AI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서 지금 그 과거를 그 정리해서 보관하고 있는 게 그게 메모리가 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가 하고
1: 예.
0: 있고요. 그 보관되어 있는 정보를 불러내서 내가 필요한 정보로 가공해서 받아볼 수 있는 게, 그게 하는 게 비메모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편해지고, 그다음에 그 학습 속도가 빨라지는 거는 AI가 하는 역할이지만, 그다음에 무엇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 결정을 내리고 하는 거는 사람이 할 일이지 AI가 할 일이 아닙니다. 예.
1: 지금 장로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Eagle Eyes Management라는 게 이건 뭐예요?
0: 지금 이제 이 시대의 특징이 그한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불확실성과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이 정보와 지식이 이게 너무 그 홍수같이 많고, 그다음에 이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있기 때문에 이 경영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크리스찬 리드뿐만 아니라 모든 그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변화무쌍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제가 지금 그 책에다가 쓰고 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이 첫 번째는 그 영적 기반 위에 경영 철학을 세워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경영 철학의 핵심이 되는 것이 사명과 비전인데요. 이 사명과 비전의 스테이트먼트를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게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세워진 내용을 그 리더십에 의해 가지고 그게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데, 리더십의 핵심은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어떻게 그 가치관을 심어서 일할 때 그런 가치관에 맞도록끔 일을 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그게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 철학과 리더십에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기업 문화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이그라의 경영의 내용입니다.
1: 근데 요새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
0: 예.
1: 이 피지컬이라면 사실 뭐 감정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또 자기 생각도 있어야 되는데 이 AI라는 거는 그런 감정이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나 이거는 없고 그냥 팩트, 사실만 쭉 얘기를 할 텐데 요새 계속해서 피지컬 AI. 그건 또 뭡니까?
0: 예, 목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구성 요소가 생각, 감정, 의지, 뭐 기억, 뭐 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1: 그렇죠. 예.
0: AI는 감정 부분은 AI가
1: 없죠.
0: 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팩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팩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추론을 해주는 게 그게 AI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1: 근데
0: 때문에
1: 거기다 왜 피지컬이라는 게
0: 그런데
1: 들어갑니까?
0: 이제 피지컬이란 게 그거를 로봇들을 이용해 가지고 로봇가 사람 대신에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감정은 없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 반도체 공정이 굉장히 미세해지고, 그다음에 그, 이, 어렵기, 공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이 하면은 생산이라는 게 반복인데, 사람이 하면은 이게 똑같이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지컬 AI, 그러니까 로봇들을 이용해가지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센서가 그 공

0: 영역을 다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 로봇가 그걸 수정을 하고 생산하는 그런 것이 이제 꼭 필요하죠. 예, 피지컬. 예, 그런 게 이제 피지컬 AI의 개념입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로봇가 발전돼서 생기고 있는데,
0: 예.
1: 뭐 하여간에 50년, 60년 전에는 로봇도 말만 듣고 있었지, 지금은 실제로 각 회사에서 자기 주어진 분야에서 로봇가 지금 일을 하고 있죠. 수술도 마찬가지고.
0: 예, 예, 예. 맞습니다.
1: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제대로 완전하게 될 때,
0: 예.
1: 예.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을 로봇이나 맡긴다. 그게 몇 년 갈 것 같아요?
0: 지금 이제 좀 그 아주 정밀한 작업 이외에는 로봇가 일을 전부 다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어려운 일들은 로봇가 대신하게 되는데 아직도 이 로봇의 이 관절, 우리 손에 있는 관절, 관절 부분이 세밀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공정에는 아직 그 조금 아직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계속 지금 현재 발전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네페스 대표이사이신 이병구 장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장로님께서 섬기는 교회는 어디예요?
2: 저는 서울에 있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예,
1: 예. 사랑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시고.
2: 예. 제가 하는 사랑의 교회의 사역은 첫 번째 사역은 제가 순장을 25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장.
1: 순장이라는 건 저 우리 일반 교회에서는 구역장.
2: 예, 예. 예. 그런데 저희 사랑의 교회는 그 이 다락방이 한 3,500개에서 4,000개 있습니다. 그 순장님들이 2년 동안 훈련을 받고 그래서 제자 훈련, 사역 훈련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교육에 참여를 해야 비로소 이제 순장을 파견되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3,500개에서 4,000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장반에서 목사님이 교제를 통해서 그

0: 강의를 듣고 그것을 이제 매주 한 번씩 다락방에서 이 순원들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이 나누는 겁니다. 거기서 저는 경영의 많은 부분을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경영의 많은 부분을 응용하게 됐습니다.
1: 그러면 사랑의 교회 오시기 전에 어디 섬기셨어요?
0: 저는 사랑의 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이제 LG 반도체에 있었기 때문에 LG 반도체는 구미에 있었습니다. 경상북도 구미에.
1: 구미에.
0: 예, 구미에 있는 교회에 다녔습니다. 예.
1: 거기서 계시다가 예, 지금 서울로 예, 이제 서울로 오셔서.
0: 1987년도에 제가 LG 반도체 선발대로 서울로 올라와서 우면동 연구소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럼 오 목사님하고의 교제가 벌써 오래됐네요.
0: 예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는 옥화남 목사님 계실 때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정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 그럼 이제 거기서 순장을 하시면서
0: 예 순장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은 사랑의 교회가 주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가 사랑 글로벌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 사가는 다섯 개의 아카데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아카데미가 이제 그 예배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이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고 활기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오정희 목사님이 주강사가 되어가지고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멘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제자반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아까 다락방 같은 어떻게 형성해서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키는가 하는 그 제자반 아카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일터 선교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거기는 그 직장인, 경영자, 뭐 사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경영을 하고 삶을 직장생활하느냐 거기에 제가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1: 그러면 뭐 다양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계신데
0: 예.
1: 그 교회 활동하시는 가운데에 1대서부터 2대로 넘어오는 데도 계셨고 지금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는 예. 시기죠
0: 예.
1: 지금이.
0: 예, 예, 그렇습니다.
1: 그러면 저 1대에서 2대에 넘어가면서 교회가 엄청 발전을 했고요.
0: 예.
1: 이제 2대에서 3대로 넘어갈 때
0: 예.
1: 장로님이 아, 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1대고 2대고 3대고 4대고 넘어갈 때 교회가 문제도 많고 갈라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장로님께서 사랑의 교회를 보시면서 2대에서 3대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장로님은?
0: 제가 좁은 그 소견으로는 제가 그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당시에 그 오정희 목사를 초빙하면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앞으로는 젊은 세대가 주류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오정희 목사 같은 이게 젊은 분이 와서 이게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주로 우리 사회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주류를 이루는 사회인데 그 당시에 그런 해안을 가지고 계신 게 지금 보니까 아, 참 옥하는 목사님이 굉장한 그 이 깊이 있는 해안을 가지고 안목이 계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그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윤대희 목사님으로 승계되는 과정에 저는 전혀 걱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교회는 지금까지 사랑의 교회가 아까 이게 쌓아온 이 기반이 영적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적 기반은 그냥 뭐 적당히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튼튼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적 기반이 너무 튼튼하기 때문에 저는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윤대웅 목사님은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영적 기반 위에서 지금 이제 AI 시대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들에 맞는 그런 목회가 아마 윤동희 목사님이 잘 하시지 않겠느냐. 미국에도 계셨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장로님께서

0: 해오신 그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감사를 핵심 가치로 하는 그런 경영을 해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1: 예, 저희 회사의 감사 경영은 말씀의 생활입니다. 저는 평소에 이제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기도, 찬양, 말씀. 이거를 어떻게 생활할 것이냐. 이게 생활이 되면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밀접하게 되어서 우리가 그 이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삶을 살게 되는 게 이게 영적 생활인데 이거를 그 원리를 그대로 회사에도 적용을 하면은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아침에 출근하면은 일하기 전에 30분 동안 모든 사업장에 그 음악 선생이 외부에서 외국에 유학하신 유명한 분들입니다. 두 분이 오십니다. 한 분은 지휘자고 한 분은 피아노 선생이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이 앞으로 또 악기 가지고 나와서 해서 오케스트라 비슷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만나면은 모이면은 제일 먼저 저희 회사의 행동규범 10계명을 복장을 합니다. 그 행동규범 10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정직하게 공유하라. 두 번째가 겸손하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라. 뭐 이렇게 열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네 곡을 부릅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굉장히 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가사고 그 다음에 리듬은 굉장히 경쾌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한철의 슈퍼스타 그 다음에 그 이 You Raise Me Up이라든지 이런 노래가 이제 부르고 힘차게 부릅니다.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CCM 곡을 한 곡으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일곱 가지 감사를 자기가 누구한테 줬습니다. 감사를 이제 앱을 통해서 감사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진법이 있습니다. 감사 진법을 복창하고 그리고 한 30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마음이 굉장히 액티베이트 돼가지고 이게 근무를 할 때 집중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참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네. 오늘 사연의 소개를 해야 되는데
0: 네,
2: 여기 보니까 샬롬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지내고 있는 정연숙 집사입니다. 새벽 큐티를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이 진짜 본심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적 안일함에 빠지지 않고 우상 숭배 음행 주를 시험함에 원망을 멀리하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에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참 믿음으로 견디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0: 네,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방송은 극동방송 유튜브와 앱을 통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마무리로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니, 우리 장로님 말씀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아주 시간이 다 갔는데 참 그 경영을 하시면서 어려울 때도 있었고 즐거울 때도 있었고 또 장로 장립도 받으셨고 명박도 받으셨고 좋은 일 또 언짢은 일이 섞여서 우리 가운데 올 텐데 항상 장로님은 세 가지로 나누시더라고. 항상 기뻐하라. 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네. 그게 아마 인생의 모토같이 된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예.
2: 앞으로 건강하시고

0: 많은 후배 양성에 도움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1: 아이, 목사님 감사합니다.
2: 네. 네, 앞으로도 네. 기업 위에서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돌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복음전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일으킨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숭배하려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루스드라 사람들은 기적을 목격한 후 바울과 바나바를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온 신들이라 결론 짓고 환호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열광한 이유는 자신들의 지역을 관장하는 신들이 진짜 내려와 삶의 오랜 고통과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예청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 땅에 앉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 이에게 바울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고 외쳤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걷는 기적이 눈앞에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자 루스드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세계관 속에 있던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대로 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제우스는 하늘의 신이자 가장 높은 신, 비와 천둥을 내리며 우주와 공동체를 관장하는 구원자였습니다. 또한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아들이자 발빠른 메신저로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신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신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루스드라 사람들은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과 함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 제사를 드리려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제우스와 헤르메스 같은 우상, 그리고 그들을 향한 제사와 화환, 행렬과 신전은 모두 부질없고 헛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 무리를 향해 소리 높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결코 걷지 못하는 자를 낫게 할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삶을 돌보지도 않는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헛된 제사 의식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나타난 기적은 원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수단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무죄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는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목적이 오직 영혼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세계관이 전혀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속적인 선포 속에 마침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수많은 청중 가운데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주목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통해 생겨난 것입니다. 즉, 메시지 속에 담긴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 죄의 용서와 영생의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 즉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아울러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의 굳어버린 발에 힘을 주어 고치실 것까지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 고침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기에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담대하게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과 달리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없던 대다수의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바울이 외치는 다른 방식의 복음 전도가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각자 나름대로 신을 만들고 예배하며 동물 제사를 드리도록 그냥 두셨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음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길을 가도록 혹은 아무 신이나 예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증명합니다. 성경의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하늘, 땅, 바다의 모든 피조물 사이를 아주 명쾌하게 구별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살아있지 않은 가짜 신들을 섬겼고 창조주의 뜻을 저버린 채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성경의 계시가 없던 이방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심을 깨닫고 그분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계시를 직접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이방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선한 일을 베푸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풍성한 결실기를 주셔서 모든 이의 마음에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을 채워주셨습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지만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 풍요로움을 자신들이 섬기는 풍요의 신들이 준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 모든 풍요를 공급하시는 진짜 주인은 바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고 소리 높여 외친 후에야 바울은 겨우 무리를 말려 자신들에게 제사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살아계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드러내신 계시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유일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하니 눈앞의 모든 창조질서를 바르게 읽어낼 영적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통해 이 사실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각 사람은 만물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댈 수 없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섬기던 헛되고 무능력하며 아무것도 공급하지 못하는 가짜 신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발을 쓰지 못했던 그 한 사람처럼 지속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FEBC 게시판입니다. 사단법인 미래심장재단이 7월 5일 오후 3시 초장동 교회에서 심장병 어린이를 돕기 위한 사랑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찬양사역자 제이미션이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255-410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음 금정교회가 7월 4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순복음 금정교회 2층 대성전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아동부, 중고등부와 그 외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입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51-573-9777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신부산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5시 신부산교회 본당에서 제21차 특별 새벽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를 주제로 네 분의 목사님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5182-037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양산 치유하는 교회가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 양산 치유하는 교회에서 학예 부흥 성회를 진행합니다. 오메가 처치 황성은 목사가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2389-53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인생을 살면서 좋은 만남을 가진다는 건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은 우리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 때도 종종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복된 만남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만남이 복된 만남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선해 주시는 복된 만남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많은 상황들을 시간을 통해서 숙성시키면서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성장시키면서 시간을 갖고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은 기다림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기다림이에요. 언제나 내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어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합력하여 선하게 이루어줄 줄을 믿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내게 좋은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기다리다 보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돼요. 또 그렇게 믿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조급함이 자녀를 망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목사의 조급함이 교회와 성도들을 어렵게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 살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시간을 갖고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셔서 그 만남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 편을 볼 겁니다. 스크린에 그림 올려주시면 많이 보신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은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쯤에 1508년 알프레이트 딜러라고 하는 르네상스 시대의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가 그린 기도하는 손이라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 손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손 마디마디가 굉장히 굵어져 있는 걸볼수 있어요. 아주 힘든 노동을 통해서 손에 많은 그러한 상처가 있고 이 손이 굳어진 거친 손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알프레드 듀러가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 둘이 아주 단짝인데 둘다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도시에 가서 그림을 배우고 싶어서 도시를 갔는데 둘다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미술을 공부할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약속했습니다. 한 친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다른 친구가 미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러가 먼저 그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행스럽게 디러는 이제 제법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그림으로 돈을 벌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디러는 이 고마운 친구에게 이제 미술 공부를 시킬 차례가 되었다. 그리고 집을 찾아가요. 근데 갔는데 디러, 이 친구가, 플란츠라고 하는 이 친구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내 친구 디러가 대승하게 해주세요. 내 친구 디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지요. 기도가 끝나고 들어가서 친구야 고마워. 이제 네가 미술 공부할 차례야.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손을 보여주면서 그래요. 친구야, 나도 미술 하고 싶긴 한데 내 손이 이렇게 됐어. 그동안 너무 많은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까 마디마디가 굵어져서 손이 잘 구부러지질 않고 섬세하게 그리기가 힘들 것 같아. 거기에 이 디러가 큰 감동을 받고 미안한 마음으로 이 친구의 손을 기억하고 그려낸 게 바로 이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감동을 주는 작품이 되었는데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이 디러가 좋은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의 후원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만남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지금의 내가 만나고 있는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가꾸고 좋은 만남으로 만들어야 그 만남이 또 다른 좋은 만남을
주선해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과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 줄 알아야 그 만남이 내 앞으로 살아갈 내 인생에 또 다른 좋은 만남들을 만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 주십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과 나다나엘은 참 가까운 친구였었습니다. 두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로마의 압제를 당하며 고통 중에 있는데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는 언제 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는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되자 빌립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나다나엘이 떠올랐어요. 자기보다 더 신실한 친구, 자기보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친구, 자기보다 더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나다나엘이 빌립의 머리에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과 헤어지자마자 나다나엘에게 쫓아나서 친구야 친구야 네가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메시아가 오셨어. 그리고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과의 복된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좋은 만남을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만남이 앞으로 우리 인생에 더 좋은 만남들을 가져오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좋은 만남이 또 다른 좋은 만남을 주선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만들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인연과 악연이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악연을 맺으시면 안 됩니다. 좋은 만남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만남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만남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존중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직책의 위아래에 상관없이 그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좋은 만남이 성사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있는 모습을 인정하고 그 자체를 존중할 줄 알 때에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좋은 만남에 필요한 것이 배려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배려는 그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줄 줄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게 배려입니다. 배려는 미리미리 알아서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그 사람 입장에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만들어주는 게 배려입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상대를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 배려의 마음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또 세 번째 필요한 마음이 양보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먼저가 아니라 당신, your first. 당신이 먼저.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도록 뒤로 물러나서 기다려줄 줄 알고 뒤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지켜보면서 기도해 줄 줄 아는 마음이 좋은 만남을 만들어줍니다. 또 좋은 만남엔 반드시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기심이 우정을 망칩니다. 욕심이 관계를 깨뜨립니다. 좋은 만남을 갖고 싶다면 내가 기꺼이 더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손해가 큰 복을 불러옵니다. 자그마한 욕심이 큰 화를 만나게 만드는 겁니다. 손해볼 줄 아는 마음이 서로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만남에 필요한 것이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에요. 오해가 풀릴 때까지 또는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줄 알 때에 좋은 만남이 생기는 거지요. 참아내는 겁니다. 상대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인내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만남은 섬기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섬기는 마음은 항상
땀을 요구합니다. 수고를 요구합니다. 좋은 만남은 상대

땀방울을 통해서 내가 편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땀방울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편하게 해줄 때에 좋은 만남은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만남은 결국은 진심이 통해야 됩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그 진심이 있다면 이런저런 많은 오해 요소들이 있어도 다 받아낼 수 있고 품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용하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좋은 만남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모르는 척하고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기도해 줄 때에 정말 허락된 좋은 만남이 가능한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좋은 만남에 필요한 것들은 이러이러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이 모든 것들이 실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일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은 없어요. 좋은 만남은 내가 좋은 사람이 돼야 가능한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비결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변화돼서 누구에게도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내 생각과 언어와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몇 달 전에 시리즈로 설교했던 것처럼 내 삶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맺어질 때에 비로소 나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사람으로 준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주로 만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좋은 사람이 되지 않고는 절대 좋은 만남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라는 동네를 일부러 들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당시에 앗수르의 정복을 당하면서 이 앗수르가 다른 이방 민족을 이 지역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과 강제 결혼을 시켜서 혼합 민족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저것들은 피가 더럽혀진 것들이라 우리 유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어떤 이방인들보다 더 멸시하고 천시 여기면서 구박하며 이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그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걸 거기 지나가면 부정탄다고, 거기 지나가면 지나가기 싫다고 해서 일부러 3-4일씩 걸려서 삥 돌아서 갈릴리로 가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내가 사마리아로 지나가야겠다 그러면서 그곳을 가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가 어디인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6절에 나오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십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장소는 어디입니까? 야곱의 우물.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6시. 신약성경의 시간에다가 6시간을 더하면 오늘 우리들의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6시는 오늘날 우리로 몇 시겠어요? 12시 정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의아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중동 지역에서는 땡볕이 내려지는 대낮에 한낮 12시에는 아무도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덥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 새벽이나 저녁 때에 선선해지면 물을 길러 오는데 예수님이 이 시간에 이 장소에 맞추어 가셨어요. 왜요? 그 시간만 되면 물을 떨어오는 한 여인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간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일부러 그 낮 12시에 물을 길러왔어요. 왜요? 그래야 아무도 안 만날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만남이 단절된 사람이었어요. 좋은 만남은 고사하고 일반 보편적인 만남조차도 없었던 외로운 여인, 고독한 여인이었어요. 왜 이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또 나옵니다. 16절.

16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여인에게 말씀하세요. 16절에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랬어요. 근데 여자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네.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니까 네가 다섯 번이나 남편을 바꾸고 지금 사는 남자도 여섯 번째 남자이니까 네가 남편 없다고 하는 말이 맞긴 맞네.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여자였었어요. 남편을 여섯 번이나 바꿨어. 저 여자가 내 남편을 꼬실지도 몰라. 왕따 당하고 놀림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맨날 자기 흉만 보고 자기를 구박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니까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땡볕 쬐는 정오에 물을 떠러 와야 했던 불쌍한 여인인 거지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8절, 29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맨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물동이 버려두고. 이것이 갖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에 갈증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마름은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말라지는 목마름이에요. 마치 바닷물을 떠먹는 것과 똑같아요. 갈증을 해결하고 싶어서 바닷물 마셨는데 더 갈증이 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도 마귀의 거짓말에 속은 사람들은 그것이 내 인생을 시원케 해줄 줄 알고 그걸 뜨려고 머리에 물동이 있고 그거 깨질까 봐 벌벌 떨면서 봉사의 손으로 섬김의 손으로 써야지 쓰여져야 될 이 손이 그 물동이 붙잡고 그거 깨질까 봐 두려워하면서 쩔쩔매며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그랬어요. 나를 만나면 너희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샘이 샘솟듯 솟아나리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 물동이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내 인생은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동이 버려두고 자기가 스스로 동네 사람 찾아가요. 동네 사람이 찾아올까 봐 무서워하고 동네 사람 만날까 봐 두려워했던 이 여인, 그래서 슬슬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서 싹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28절에 말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29절에 말해요. 29절 다 같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자기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들도 이 메시아를 만나야 됩니다. 이분을 만나고 내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시원하게 해줄 것 같은 그 물동이 그거 가짜입니다. 진짜 생수가 되는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외치고 달려가는 거지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 세상에 믿을 놈은 한 놈도 없어.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지. 그러면서 그렇게 전투적으로 살았던, 자기만 알았던 이 여인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를 놀렸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도 다 지옥 가겠구나. 내가 만난 예수님 저 사람들도 만나야지. 그러면서 자기를 비아냥거리고 놀렸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의 소식을 외치는 사람으로 바뀌고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어주는 걸 사명으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

0: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 복된 만남을 혼자 가질 수가 없어서,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부모에게, 일가친척 형제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39절을 보세요.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으니라.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불신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업 때문에 직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과 만나는 복을 받게 되었고 이제는 좋은 만남을 주선하는 것을 사명으로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저는 우리의 만남도 예수님 안에서 복된 만남으로 잘 가꾸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구역장님, 남녀전도의 회원들,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 교사들이, 또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통해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좋은 만남, 축복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에 장흥지역 연합집회 갔다가 또 귀한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동네는 파프리카인가요? 이 피망이 많이 생산되는데 철마다 때가 되면은 한두 박스 이렇게 보내주세요. 이만큼 섬겼는데 이만큼 주세요. 또 종종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해드렸던 지리산 밑에 함양에 있는 무슨 교회지요? 그 교회 서목사님도 고구마철만 되면 고구마를 한 박스 보내셔가지고 매번 이렇게 보내줘서 나누어 먹기도 하는데 작은 거 흘려보냈는데 그렇게 큰 것으로 갚아주더라고요. 좋은 만남을 주선하기 위해서는 베풀 줄 알고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 어렵게 목회하는 목회자님들 또는 신학생들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서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끈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주선한 복된 만남을 만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 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몸이 잘 안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운동 끝나고 나면 또 배고파요. 뭘 많이 먹고 싶은 유혹에 빠지죠. 거기서 이제 아예 안 먹는 거 참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는 거기서 이제 조금만 먹는 거 이거 더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먹으면 더 먹고 싶어지고 더 먹고 싶어지고 먹다 보면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왕창 먹게 되죠. 경험해보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빠지는 일도 그렇더라고요. 나 오늘부터 안 나갈래 하면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이번 주 뭐 더워서 빠지자, 여행 가야 되니까 빠지고 한 달만 좀 빠지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결국은 쭉 교회를 방학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도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시작했다가 큰 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절제하는 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에 뭐가 있죠? 바로 절제가 있어요. 우리 힘과 노력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절제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 한 주, 두 주 교회 방학에 유혹이 있다면요. 여러분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절제의 힘으로 우리 잘 이겨내자고요. 자, 더운 여름 절제하면서 절제하고 나면은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자, 같이 고백하시죠.

손재석 앨범에서 줄을 찬양. 바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아,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그렇죠? 절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셔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잖아요.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아홉 가지 맨 마지막 절제. 아, 우리 꼭 그 힘을 하나님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 주, 두 주 빠지고 싶은 그 유혹에서 절제하면서 그래 아니야 하면서 이제 가야지, 이번 주도 가야지. 새끼라고 전화통화 됐어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야지 하고 이번 주에 탁 눈 감고 가는 겁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현출 김인수입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주여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리자. 제가 항상 외치는 거 이거 생각나더라고요.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혹에서 우리가 잘 버티고 잘 절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금요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달려오셨어요. 지금도 생방송으로 듣고 계시는 여러분, 전국 어디서나 지금 듣고 계시는데, 자,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 어떤 곡 들을까요? 예? 자,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일터에서, 또 운전하시면서, 또 어디서 듣고 있죠? 산책하면서. 운전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제 뭐 포크레인에서도 주시고, 버스에서도 주시고, 택시, 자, 일터도 여러 가지죠. 뭐 비닐하우스에서도 듣고, 시끄러운데 식당, 뭐 여러 가지입니다. 자, 어디서 듣고 계시고 어떤 곡을 여러분 신청하실지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수원 출첵, 의정부 출첵, 익산, 네, 인천, 양평. 자, 또 어딥니까? 또 어떤 곡? 여러분의 신청곡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전국 어디서나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극동방송 어플 무료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보낼 수 있어요. 자, 어떤 찬양을, 예, 들으면 좋을까요? 어떤 찬양? 여러분의 신청곡들을 제가 받아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604번님이 자, 빠르게 이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 저에게 절제의 힘을 주세요. 바로 이 곡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자, 천안 출석해 주셨고 송파 회사에서도 듣고 계시고 목포에서 군지암에서 장원 출첵해 주셨습니다. 자,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경북 외간에서 신청하셨습니다. 4154번님의 신청곡 쉐키나 찬양단.

자, 수원에서 우리 8493번님 듣고 계시고요. 우리 서울 택시기사 성도님 2944번님 새싹으로 처음 오셨네요. 아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대구에서 1772번님 고맙습니다. 자, 오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휴가 내고 안양에서 듣고 계시는 2191번님 그리고 오이하우스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연천 8400번님 7406번님 전주에 있는데 수요예배 때 김천에서 여자친구가 와서 수요예배를 같이 가곤 하는데 여자친구가 교회를 소개받고 싶다고 제가 꼭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406번님의 신청곡 예수 믿으세요.

정말 좋은 제목이죠. 찬양 제목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자, 3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야, 신청곡 참 많네요. 참 이거를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한 하루 종일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정해진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제주 서귀포는 지금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나 봐요. 6420번님 어플 메시지로 처음 주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포항에서도 7038번님, 북대전 IC에서 청취하시는 1009번님 오늘 새싹으로 처음 오셨어요. 자, 오늘 천안에서 많이 틀어놓고 계시네요. 혼자 사무실에서 0995번님도 듣고 계시고, 경남 창녕 사공주 택배 아빠입니다. 날씨가 무더워요. 오늘도 주님께 의지하며 배송합니다. 8093번님. 이렇게 이동하시면서 듣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자, 많은 신청곡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 제가 참 예전에 대학 때, 청년 때, 지금도 이제 청년 같지만 청년 때 대학생들하고 참 이 곡을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더운 계절인데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땅의 모든 우리 성도들이, 방학생들, 무교생들 하나님 앞으로 와가지고 피 묻은 그리스도를 가슴에 심어가지고 푸르고 푸른 우리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막 서로 외치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 함께 찬양하시죠.

한 손에 복음 들고, 예, 한 손에 사랑 들고, 이번 여름에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떠나는 우리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창원에서 강진 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5177번님 듣고 계시고, 경주에서 또 아침 일찍 나오셨네요. 9771번님. 울릉도에서도 우리 7179번님 듣고 계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남양주에서도, 힘내십시오. 7017번님. 도봉구 창동에서 5035번님 이곡 신청하셨습니다. 송축해 내용.

강중현, 네, 송축해 내용은 만가지 이유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번 주 한 주 동안요, 여러분께서 이제 방송 들으시면서 교회 방학하셨다가 이제 저하고 통화가 됐거나 스스로 교회를 가시면서 방학을 끝낸 분 계시면 샵 1069번으로 한번 알려주세요. 나 드디어 교회 나갔다고. 이번 주 아직도 저한테 알려주지 않은 분들 계시죠? 이 좋은 소식 한번 알려주십시오. 송축회 내용은 우리 목포에서 8445번님도 신청한 곡입니다. 이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이랑 함께 듣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0691번님도 지금 새싹으로 오셨는데 용인에서 아이 하원하면서 듣고 있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새끼라 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9696번님도 아이와 사는 광야 같은 인생 위로받고 싶어요. 광야를 신청하시면서. 아, 그러게요. 또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게 늘 또 즐겁지만은 않죠. 예, 광야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힘내십시오. 9696번님. 자, 천호동에서 오산에서 이렇게 또 듣고 계시고 또 보니까 아까 아이들이랑 함께 손주 동탄에서 손주 하교시키면서 듣고 계신다고. 모레 단기 선교 가시는군요. 이제 드디어 이제 7월이니까 아이들 수련회가 다가오고 뭐 여름 캠프, 여름 성경학교 많이 다가오죠. 그때마다 또 이렇게 찬양이 빠질 수 없는데 가만히 보면 요즘 찬양을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 예전 찬양 중에서 다시 좀 요즘 어떤 뮤지션들이 해가지고 아직도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지금 흐르는 찬양인데 우리 소리엘 형님들이 예전에 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로부터 시작되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 이 곡을 열심히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 나로부터 그 복음이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흘러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소리엘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시작되어 182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충북 음성 햇빛 쨍쨍. 지금 풍덕천 차가 엄청 맑혀 뚫어주십시오 하고 1059번님도 오셨고요. 강화도에서 또 인천 너무 뜨겁다고 운전하는데 덥고 졸리지만 힘내신다고 7029번님도 오셨습니다. 자, 중학교 1학년 민준이 엘리베이터 공사로 계단 오르락내리락. 주와 함께. 알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영원한 천사 전영천 목사님도 듣고 계시고. 오늘 너무 더운 날씨 선곡 너무 좋아서 힘이 난다고 0778번님도 오셨습니다. 신청곡 내가 매일 기쁘게.

0: 조나목 앨범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가 전해드렸습니다. 3시 36분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오늘 선곡 좋다고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오후 여러분께서 더 처질 수 있고 또 꽉꽉 막히는 또 지금 도로 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네요. 휴게소에서 계신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사연 다 소개 못하고 신청곡 다 못했지만 예, 여러분 죄송하고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고 안전운전 하시고요. 지난 3월 새끼라 처음으로 방학 중인 신우 신청하고 기도도 했고 근데 집 앞에 교회 다시 출석한 지 두 달 지났다고. 할렐루야. 우리 7029번님 신우 성함 주소 한번 남겨주시면 좋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 선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제가 기록해놓은 게 있는데 이 방학생이 제가 꼭 전화 연결 되기를 원했는데 자,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생방송 중에 이 방학생을 한번 제가 전화를 해봅니다. 이 방학생.
1: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0: 아, 통화 중. 3시 때는 통화를 하면 안 되는데. 아, 어쩌죠? 아, 통화를 하면 안 돼요. 자. 3848번님. 3848번님. 오, 신호 갑니다. 신호 가요. 와, 와. 방금 통화 중이었는데. 자, 생방송 중에 그냥 무작정 전화합니다. 3848번님. 극동방송 일반 전화에서.
2: 아, 네,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저 극동방송 새끼라 김인수 PD입니다.
2: 아, 예, 안녕하십니까.
0: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혹시?
2: 아, 아니요. 지금 저 회의 중.
0: 회의 중. 있었거든요. 네. 잠깐 나오셨어요? 회의하다가?
2: 네, 잠깐 나왔습니다.
0: 잠깐. 다행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에 네. 제가 방송 중에 전화했더니 네, 네. 그때 운전 중이시고 협력업체 분들하고 아, 차량으로 맞아요. 이동 중이라고 해서 전화를 못 받으셨다가 뒤늦게 이렇게 지금 문자로 주셨었잖아요.
2: 네. 아, 그리고 제가 네. 그때 죄송해갖고 다 이제 그 업체랑 현장 미팅 끝나고 내린 다음에 그 이 번호로 전화했는데 네.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요.
0: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방이 끝난 뒤였기 때문에
2: 아, 그
0: 스튜디오 안에 있는 전화로 하거든요. 제가 직접.
2: 아, 예. 그렇구나.
0: 다른 시간대는 저기 안에 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네네네. 오늘 제가 다시 전화를 했는데 받으셔서 네. 다행이네요. 어느 지역이세요?
2: 아, 전 인천입니다.
0: 인천 어디요?
2: 인천 부평이요.
0: 부평.
2: 예예. 예.
0: 그때 30년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2: 예, 맞습니다.
0: 방학이란 단어가 어떤 뜻인지 저희 프로그램에서 아시죠?
2: 알고 있습니다. 예예. 예.
0: 30년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다라는 거.
2: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0: 엄청 오래됐습니다.
2: 네네. 맞습니다.
0: 오늘 드디어 30년 방학을 끝낼 기회가 왔네요.
2: 예. 응? 아, 예예예. 예.
0: 기회가 왔어요.
2: 네.
0: 지금 회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의 예, 좀 예. 짱이십니까 거기 회의에서? 예?
2: 아니요.
0: 리더세요?
2: 부장. 아니, 부장 리더 아니고요.
0: 예. 부장. 예. 아, 회의 거기 그분들하고 네. 좀 하라고 하시고 저랑 잠깐 예, 예. 통화 좀 하시죠. 일단은 네.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 되면은 선물 드리는데
2: 예.
0: 이 방송을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잘 아세요?
2: 아, 저는 방송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네. 예전에도 한번 해갖고 그 통화한 적 있어요.
0: 저랑요?
2: 예전에도 예 예전에 아니요 한 4-5년 전인가?
0: 그러니까 저랑요? 아니, 저랑
2: 어느 분 솔직히 어느 분인지 기억은 안 나고.
0: 아.
2: 그 저는 아 선물 주신 감사해. 선물은 솔직히 마음만 받으면 되고요. 전화 주신 것도 감사하고.
0: 4-5년 전에 무슨 일로 통화를 하신 거예요? 극동방송하고.
2: 저는 보면은 가끔씩 그 좀 마음이 울컥울컥할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 극동방송을 자주 듣는데
0: 네.
2: 그때도 그냥 듣다가 좀 마음 그래가지고 한번 문자 한번 보내가지고
0: 네.
2: 그때도 그 PD님인지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전화 오셔갖고 통화하고
0: 네.
2: 그랬었던 적이 있어요.
0: 그래서 뭐래요? 막 교회 가자고 그러던가요?
2: 교회 잘 다니시라고.
0: 교회 잘 다니라고?
2: 예예 예, 맞습니다.
0: 영접 기도도 하고 그랬나요?
2: 네, 그때도 기도해 주셨어요.
0: 아, 그럼 전 거 같네요.
2: 예. 아, 그러셨습니까?
0: 4-5년 예, 전에 이제 딱 이 프로그램 5년 됐는데 초반에 네, 저랑 맞습니다. 했었나 보네요.
2: 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 오늘 또

0: 드디어 다시 됐네요.
1: 예.
0: 하나님께서 우리 3848번님 지금 어렵게 어렵게, 예? 그쵸? 그때 제가 팍 전화를 계속 했는데 안 됐는데 오늘 드디어 됐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우리 3848번님 다시 재도전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제가 다시 도전하는데 자, 일단은 선물.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팸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1: 아, 그 피디님,
0: 예.
1: 그냥 뭐저 선물 안 받아도 정말 괜찮거든요. 진짜로
0: 아, 그...
1: 다른 분 많이 주시면 좋고 저는
0: 아니,
1: 안
0: 다른
1: 받아요.
0: 분이 없고요.
1: 예.
0: 30년 방학생들, 이런 분들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니까 다른 분이
1: 예.
0: 없어요. 오늘
1: 아,
0: 우리
1: 그러면 저
0: 3848번님, 예.
1: 그거 주십시오. 레모나 주십시오.
0: 레모나, 어이, 방송을
1: 네네.
0: 잘 듣고 계시는군요.
1: 아, 그럼요.
0: 알고
1: 알겠습니다.
0: 계시는군요. 레모나. 레모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다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응?
1: 아, 그럼요.
0: 저랑 그때 통화하고 나서 교회 가보신 적 있으세요? 그 뒤로?
1: 그리고 갔죠.
0: 갔어요? 몇 번이나 가셨어요?
1: 아, 근데 어쨌거나 그 매번 섬기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0: 네.
1: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약간 좀 제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못 가는데 가려고는 항상 마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여섯 번 갔으니까
0: 네네.
1: 이제 좀 가보려고
0: 아,
1: 노력하겠습니다.
0: 그래요. 예. 그 교회는 원래 가시던 교회가 있고요.
1: 아, 그럼요.
0: 네네. 자, 그러면 이번 주부터 우리 다시 도전하기 위해서 결단의 기도를 저랑 함께 드리시죠.
1: 알겠습니다.
0: 좋으신 하나님, 저 따라서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1: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입니다. 우리 3848번님, 4, 5년 전에도 아마 전지 모르겠지만 전것 같아요. 통화가 됐었고, 이번에도 정말 제가 어렵게 어렵게 이렇게 통화된 거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3848번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말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좋은 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알겠죠? 우리 회의하다가 나왔으니까 좀 죄송해서 제가 커피도 좀 보내드릴 테니까,
1: 아니, 저 많이 먹으면
0: 그분들하고, 아니,
1: 다른 분들
0: 그분들하고
1: 많이 들었는데.
0: 드시라고, 예. 3848번님 드시지 말고, 그분들 드시라고, 예.
1: 아이,
0: 회의할
1: 감사합니다.
0: 때 드시라고 커피도 좀 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극동방송에서 줬다고 얘기 좀꼭좀 해주시고요. 예. 혹시 좋아하는
1: 알겠습니다.
0: 찬양 있으신가요? 30년 전에 불렀다든지, 극동방송 잘 들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좋아하는
1: 아,
0: 찬양.
1: 저는 그냥 항상 크신 하나님의 사랑?
0: 오, 왜이 찬양을 가장 좋아하세요?
1: 그냥 이렇게 마음에 너무 와닿습니다.
0: 마음이 어떤 게 와닿아요? 예?
1: 뭐, 주님의 사랑? 그런 것들?
0: 그렇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물 되신 그 예수님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예. 꼭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곡 함께 나눌게요.
1: 예,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0년 방학생 영접기도 너무 감동이었다고요. 0995번님 방송 들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생방의 묘미 늘 등줄기에 땀하고 우리 3805번님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생방의 묘미가 있죠. 전화 연결 한 주 동안도 새끼라 또 극동방송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끝곡 오늘 신청곡 많이 돌았는데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보내드리면서 저 물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을 접근할 수 있다. 학문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의 존재를 연구할 수 있다. 한 분이 누구냐? 토마스 아퀴나스야.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본절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가슴에 임했을 때에 아, 이 내가 책 쓰고 이것은 다 검불. 죽은 지푸라기 검불 알아요? 난 농부의 아들에 잘 알아. 볕단 해가지고 다 털고 후 날리는 검불, 생명이 없는 검불. 어? 검불 맛도 못하는 내 책 쓴 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적인 사

0: 지킴과 교제 속에서 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야 학문이라는 이 존재가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연구했는데 학문이라는 건 아니구나. 그 제자들이 그 책을 쓰라고 해도 안 쓰고 생애를 마쳤어. 그거를 연구한 사람이 우리 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못 닮을까? 그 사람을 왜 그 사람을 못 닮지 않고 왜 그분을 우상화시킬까? 신학자들을 왜 우상화시킬까? 신학의 철학의 밑에 들어가서 이렇게 제일 철학이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신학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가상의 인물을 두고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배후에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원리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연구하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 속에서 말한 신학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신학은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학문으로서 철학이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신학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도 신학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본격적으로 학문화된 것은 중세 12세기 서구의 대학들이 설립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대학은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학문을 이어받아서 대학에는 학문의 전당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에 대해서 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학문으로 큰 인기를 얻었고 다른 분야도 신학을 아리스토텔레스 마냥 학문 방법으로 사용해서 서구에 큰 인기를 얻었지요. 이것이 문제 중에 문제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학문 방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증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이. 그럼 이러한 방법은 전적으로 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을 얻기에는 탁월할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자신의 이성을 최대한 사용하여 구분하고 추론하고 논증하고 세상을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학문으로서 접근을 한 방법이었어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3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고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저는 출근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주님이 주신 일터에 건강하게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언제부턴가 이 기도가 제 하루의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렸던 기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를 더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로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떨어져 살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가정으로 또 일터로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향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의 자리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내가 향하는 그곳으로 하나님께 보냄 받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한국방송개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6875님의 신청곡입니다. 피아워십의 내게 강같은 평화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방송에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또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자유로운 이야기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0742님께서 맞습니다. 보내신 자리에서 늘 순종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오늘도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또 복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이 담긴 오늘의 말씀 카드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보내드립니다.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5507님께서 믿음으로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셨고요. 말씀에 아멘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742님도 오늘 인사해주시면서 믿음으로 고 외쳐주셨고요. 4549님 믿음으로 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합니다. 저도 올해의 목표를 감사함으로 살자로 정했어요. 라고 나눠주셨네요. 올해 목표 감사. 라고 나눠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하루하루 너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너무 많고 마음에 답답함도 많고 괜히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될 때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아침에 눈을 뜨고 두 발로 일어나서 걷고 또 일터에 출근할 수 있는 그 건강 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할 때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일상에서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8530님 믿음으로 고고 고피디님 반갑습니다. 저도 출첵합니다. 남겨주셨고요. 앱을 통해서 들어오셨네요. 4585님도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새싹분이신데요. 반갑습니다. 믿음 남겨주시면서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또 해운대구 현재 기준 날씨는 24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모두 좋습니다. 자외선은 높은데요. 앞으로 내일 오전 6시부터 계속해서 평일 동안 비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은 비 오는 주말을 보내게 되실 것 같은데요. 외출하실 때 운전도 조심하시고 꼭 우산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고와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나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로다 식품에서 어간장을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을 주님께로 아시로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꾸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입니다.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나에게 준 은혜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7월 3일인데요. 7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분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시간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저희는 찬양 올려드린 후에 찬양 플레이리스트로 돌아옵니다. 원데이 워십의 찬양입니다. 다 와서 찬양해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마다 함께하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 찬양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가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이 찬양에서 받은 나만의 은혜,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찬양을 함께 보내주실 때 어떤 찬양 사역자의 찬양을 듣고 싶으신지 함께 올려주시면 선곡에 도움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934님께서 신청해도 되나요? 감사하며 살리 틀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럼요.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구마구 오늘 함께하고 싶은 찬양들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신청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4277님도 내 갈급함 듣고 싶어요. 요즘 계속 입가에 이 찬양이 맴도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874님 나를 지으시니가 찬양 떠올라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8890님 선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주소 입력이 잘 안 돼서 이렇게 문자로 주소 남겨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제가 꼭 확인해서 빠지지 않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3님은 다음 주부터 서머 스페셜이군요. 다양한 봄 프로그램 감사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찬양 프로그램도 기대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 8월 16일 주일까지 여름 특집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가는데요. 그동안 함께했던 코너들은 잠시 쉬어가지만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한 찬양과 또 풍성한 은혜로 함께 채워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믿음으로 고와 함께하는 여름 서머 스페셜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4585님께서 신호 대기 중에 문자 넣었습니다. 하루 일 마치고 저는 집에 가는 중입니다. 샬롬 남겨주셨어요. 네, 제가 운전 중에 꼭 정차나 신호 대기 중 혹은 주차하시고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보내주셨습니다. 4585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함께 해주셨는데요. 반갑습니다. 4549님, 아프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일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들 모두 직업에 있음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멘입니다. 정말 숨을 쉬고 걸어 다닐 수 있음에 또 세상을 볼수 있음에 오늘 하루 작은 것에도 크게 감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934님께서 신청해주신 감사하며 살리 이계영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요. 또 9507님의 신청곡,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음성으로 함께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을 통해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시간 모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또 평일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데 찬양으로 더욱더 많은 분들의 신청곡으로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신청곡 신청 부탁드립니다. 7278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예라모십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함께 이 시간 묵상하고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4277님 반갑습니다. 고피디님 저 뒤늦게 출첵합니다. 보내주셨어요. 믿음 말씀 카드도 받아가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4277님 조찬미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함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0742님도 정말 주님의 더욱더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적으로도 자녀, 자손들에게도 그리고 제 자신에게도 주님이 더욱더 필요한 때인 것 같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있어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로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742님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제주인데요. 오늘따라 제주에는 비도 촉촉히 오고 빵이 너무너무 먹고 싶은 날이에요. 빵이 먹고 싶어서 갈등 중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제주에는 지금 비가 벌써부터 내리고 있나 봅니다. 비 오는 날은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맛있는 간식 먹고 싶어지는데요. 맛있게 드시면서 찬양으로 더욱더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3874님은 지선 사역자님의 감사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싶어요.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9671님 믿음으로 고피디님 응원합니다. 건강하게 이 시간 함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또 서머 스페셜 끝나고 다시 만나요. 라고도 보내주셨습니다. 서머 스페셜 때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 0742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듣느라니 너무 평안해집니다. 찬양으로만 함께하는 이런 시간도 너무나도 좋네요. 찬양의 힘이군요. 피디님이 바쁘시겠어요. 어떻게 짧은 시간에 이런 여러 찬양들을 함께 준비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멘트하면서 찬양을 검색하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묵상을 읽으면서도 검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찬양이 나가는 중에서도 찬양을 또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신청곡 올려주고 계신데요. 3874님의 신청곡 지선의 감사 함께 올려드리고요. 또 7278님 새싹분이 신청해 주신 예라모십의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또 4277님의 신청곡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조찬미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꼭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많은 신청곡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아서 다 담지 못하는 찬양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서머 스페셜 기간에 더욱더 풍성한 찬양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세 번째, 일곱 번째 신청곡 보내주신 분 4277님, 0742님이십니다. 두 분께 선물, 추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671님께서 고피디님 전반기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은혜로운 모습으로 후반기에 뵙겠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응원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네, 전반기는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월요일 7월 6일부터 8월 16일 주일까지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방송 아니고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 또 다시 여러분과 반갑게 찬양으로 풍성하게 채워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소리엘의 내 갈급함 427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하는데요.

9507님과 또 3874님께서 묵상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중에 3874님의 문자를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 커피 전도에서 전도한 어르신 신방을 담임 목사님이랑 교구 목사님, 전도사님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형님 집사님께서 오셔서 정말 은혜로운 신방이었습니다. 한 분만 교회를 안 나가고 계셨는데 이제 우리 가정 완전체가 됐다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캐나다 계시는 형님은 교회에 설교 들어가서 들으시면서 귀하신 목사님 설교도 들으신대요. 집사님 형님도 가끔 자주 오시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극찬을 하셨어요. 그때그때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어찌나 감사한지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대요. 라고 이렇게 간증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주님께서는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그 한 영혼을 찾으러 떠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7월 7일 화요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부산 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생방송 14시간 동안 특별생방송을 진행합니다. 빈들의 기적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빈들의 기적을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함께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동역과 그 기도가 수많은 한 영혼 영혼에 닿아서 그 영혼을 살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역을 기다립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혜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영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미나의 찬양드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만세 반석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필립 얀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심지어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반석이 된다.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가슴속에 새기며 항상 변하지 않고 굳건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고기를 낚기 위해 밤새 수고하는 어부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밤새도록 컴퓨터나 핸드폰 앞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수고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짐들은 남이 강제로 지운 짐도 있지만 스스로 만든 짐도 있죠. 생계를 위한 짐도 있지만 내면의 고통과 불안이 짐이 되어 우리를 누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이런 짐들을 내려놓을 곳이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것, 헛된 것을 움켜쥐지 않고 내려놓으면 참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가 어려서부터 주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도록 돕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어른들이 세상 풍조와 쾌락에 빠지지 않고 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실타래가 이리저리 휘감길 때처럼 난감한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기보다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 애쓰다가 일이 더 꼬이는 경우도 있죠.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심지어 쉬게 해주신다고 하시네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

기도하며 주님만 따라가야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참 지혜임을 기억하며 힘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3: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일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 지역으로 옮겨가셨는데 왜 예수님이 두로 지역에 가셔야만 했는가? 솔직히는 그 이유를 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근데 두로에 가서 예수님이 꼭 만나야 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두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그 딸도 힘들고 어려웠겠지만 엄마의 마음도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까지 온전히 치유해 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을 떠나 두로로 가는 일은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가야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다음 행선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인도해 주셨는데 31절에 어디로 가셨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같이 한번

0: 볼까요? 시작.
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0: 31절에 언급된 지명들이 있습니다. 두로, 시돈, 데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편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다 이 지역들이 어디냐면 이방인 지역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근데 거길 누가 가셨냐면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영적으로는 오염된 존재가 되어서 부정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이 이방인 지역을 가는 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위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뭐라고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 왜 안 되는가? 영적으로는 부정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아주기 위해서 유대교 자체적으로 몇 가지 원칙과 법을 세웠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면 유대인이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정결 예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만나거나 고의적으로 만나면 유대교 회당 출입을 30일 동안 금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아니면 태형을 맞는데 바울이 자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이야기하면서 40에 하나 감한대를 세 번 맞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 지역을 일부러 돌아다니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방인 지역을 간다는 건 이런 일을 당해도 내가 감수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 지역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이고 이방인들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믿음으로 도전해서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와 갈릴리 호수 동편 모두가 다 이방인 지역이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부정한 존재, 오염된 존재, 그러면 무슨 질병이 걸리든지 뭔가 타락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이방인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방인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한 문제가 깨끗하게 되고 질병의 문제가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을 얻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방인 지역에 가면 영적으로 오염되고 부정한 인생이 된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이방인 지역에 가서 그 지역 사회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수는 다릅니다. 누가 고수란 얘기예요? 예수님.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듯이 영적인 하수가 있고 영적인 고수가 있어요. 영적인 하수들의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이 오면 머뭇머뭇하고 뭘 잘 못합니다. 하수들은요, 뭘 시키면 안 하려고 하고 한다 하더라도 마지 못해서 합니다. 어떤 하수들은 시켜도 안 해요. 결국 하수의 인생을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수, 프로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죠. 뭔가를 부탁하고 시키면 뒤로 빼는 법이 없고 이 일을 왜 시켰지? 이유를 먼저 묻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나한테 이 일을 왜 맡기신 것일까?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고수가 되고 프로가 되고 성장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프로로 사시죠, 그렇죠? 뭔 일 하면 막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이 일을 왜 시켰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전혀 아니에요.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돼요. 영적 고수였던 예수님은 하나님 무슨 일을 부탁해도 늘 아멘. 어느 때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당위성을 알고 나서는 끝까지 완수합니다. 성실하게 십자가에서 중간에 안 내려오시잖아요. 완전히 죽으시니까.

0: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예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활의 은혜와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영적 고수다움이 고스란히 묻어나게 됩니다. 32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볼까요? 시작!
1: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0: 예수님께서 두로를 떠나 시돈과 대가볼리 그리고 갈릴리 호수 동편 어느 한 마을에 도착을 하셨는데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귀가 먹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더듬는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에게는 두 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말을 더듬는 겁니다. 잘 못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의 장애만 갖고 사는 일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장애를 함께 안고 사는 이 형제의 삶은 어땠을까?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형제의 삶이 매우 안타까워 보였는지 능력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중장애를 가진 형제를 예수님 앞에 데려와서 안수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특별하고 놀랍습니다.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0: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한 형제를 데리고 왔는데 이 형제에게 중증 장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장애를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이 형제를 좀 안수해서 우리가 보는 앞에서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이 형제와 무리를 따로 떼어놓고 예수님의 방법으로 치료를 해줘요. 사람들의 요청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른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좀 상상해 봐야만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형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은 치료자였고 능력자였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 형제를 위해서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다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지금 잠이 덜 깨신 것 같아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장애우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 치료자요 능력자였던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입니까? 매우 잘한 일이죠. 한 형제를 향한 진짜 특별한 마음, 너무 잘한 일. 그런데 이 형제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이 형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섰어요. 기뻤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이게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이 한 형제를 치유해 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너무너무 특별하고 이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여기 보면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고 우리 또 이한기 성도님도 계신데 장애를 가진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살다가 뭐 팔에 아니면 다리에 장애를 갑자기 있게 됐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을까요? 아니면 웬만하면 뒤로 물러나고 싶을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사람은 두 가지 장애를 갖고 있는데 자기도 압니다. 이 질병은 난치병이 아니라 불치병이다. 고칠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능력이 예수가 우리 동네에 오셨으니까 당신도 그 사람을 만나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끌고 온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럼 32절을 다시 한번 보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페로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페로시는 자기가 의지를 갖고 온 게 아닙니다.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잘 보십시오. 끌려왔다고 쳐요. 근데 내 앞에 지금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형제는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 의지가 있었으면. 지금 보이긴 하잖아요, 최소한.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할 뿐이지 보이잖아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지난주에 수로분이게 여인 어떻게 했냐면 프로스피프토 자기의 몸을 예수님을 향해 던졌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 고쳐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32절의 주어가 누구예요? 사람들이

0: 데리고 왔고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안수하여 주기를 원한 겁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별로 의지가 없어요. 왜 의지가 없을까요? 자기는 나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마음의 무너짐이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나는 지금까지 이런 치료 방법도 저런 치료 방법도 다 해봤는데 안 됐어.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한들 내 이중장애를 과연 예수님이 치유할 수 있을까? 만약에 치유되지 않는다면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근데 만약에 치료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 능력이 예수도 치유하지 못하더라. 예수님만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얼마나 죄가 많아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질병은 항상 죄의 문제와 연결했거든요. 죄가 많으니까 예수님이 해도 안 되는 거야. 그 비난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입장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의 상태는 기쁨과 감사와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훨씬 더 컸고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을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싶은데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이중장애를 가진 한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이 형제를 고쳐주면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그 효과는 대박일 겁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주면 누가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밀히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기도해주면 나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 은밀한 데로 데려갑니다. 왜 그렇게 하시죠? 지금 예수님은 이 형제의 심리 상태를 알고 어쩌면 자기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치유 사역을 하면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사역이 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한 사람에게 더 집중합니다. 이 형제의 심리 상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형제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무리와 따로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는가 보십시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1: 주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0: 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무리 가운데서 떼어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둘이 있는 겁니다. 김성 목사님 잠깐 이리로 나오세요. 이제 목사님이 오늘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둘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말기도 못 알아듣고 말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화하죠? 못 알아들어요. 다 아무것도 말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대화가 가능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고쳐줄 겁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무서워하지 마요. 고쳐줄 겁니까? 고쳐줄 겁니다 라고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 이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어떻게 한 거냐면 양손을 귀에 대는 거예요. 내가 듣지 못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내가 당신의 귀를 이제 들리게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언어적 소통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서 혀를 내미세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그 당시에 사람들은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이 타에게 주문을 걸으면 이 사람의 말린 혀가 풀린다고 하는 이방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침을 뱉어서 혀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당신의 말린 혀가 풀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바디 랭귀지예요.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가 막힌 장치 역할을 한 겁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예수님은요 대화를 할 때 일방적이지 않으세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도 동일하셨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람들한테 계속 알리는데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니, 얼마나 사랑하는데 뭐가 그렇게 사랑인데. 그러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사랑인데 얼마나 큰 사랑의 사람이냐면 이런 존재야.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다고 꾸중하거나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하시냐면 눈높이를 낮춰주는 겁니다. 저 사람의 눈높이에 낮춰서 계속해서 고개를 숙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스란히 그 모습을 닮으신 겁니다. 내가 가르쳐줄게. 당신에게 지금 귀가 들리도록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이제 너의 혀도 내가 고쳐줄 거야.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시도. 여기서 끝나지 않고 34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탄식하는데 이 탄식하다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스테나조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신음하는데 어떤 신음이냐면 깊은 한숨, 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끓어오르는 기도인 겁니다. 이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이 형제와 자신의 기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형제는 제3자가 아닙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기도 요청을 하러 왔으니까 내가 좀 떨어져서 하나님 요 사람한테 은혜를 베푸소서가 아니라 마치 자신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하늘 하나님 에바다 하늘문을 여셔서 이 형제의 귀를 치유해 주시고 이 형제의 입술의 혀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이 형제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제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 결과적으로 35절이에요. 그의 귀가 열렸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명확하게 들렸더라. 여러분 이때 이 형제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기 장애가 다 자유로워졌어요.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되었고 말하지 못하던 것들이 말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았겠죠. 근데 자기의 질병이 치유된 것뿐만 아니라 더 기쁘고 감사한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배려예요. 지금까지 이 형제는 이러한 예수님의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무례하게 행동한 겁니다. 가기 싫다는 걸 억지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무례한 거라니까요. 가기 싫다는 걸 굳이 끌고 와가지고 지금 세워놨어요. 지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형제가 치유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걸 진짜 보고 싶은 거라니까요.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대중들 앞에서 치유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니까요. 저는 이 무리를 떠나라고 하는 표현이 배려, 예수님의 배려 아주 특별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손가락을 양 귀에 넣었다, 손을 그의 혀에 댔다. 이건 이 사람과 소통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애씀입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너 치료해줄게, 못 알아들어 걱정하지 마, 그래도 난 널 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고 충분히 이 사람과 소통하려고 애를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 탄식한다. 저는 이걸 공감이라고 표현해드리고 싶어요. 마음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이고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하늘을 우러 탄식하며 이 사람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 자체가 은혜라니까요. 사람들은 손가락질만 했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려왔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태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살펴볼 이야기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 때문에 누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떠들어야 됩니다. 가서 마음껏 얘기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하고 누구한테도 얘기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라고 할 텐데 예수님은 조용히 시킵니다. 그냥 너 하나 그렇게 나은 것으로 충분하지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겸손한 모습까지 보입니다. 이게 영적 고수다운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하수와 고수, 뭘로 살고 싶으세요? 당연히 다 고수로 살고 싶으시죠. 우리가 고수로 살고 싶다면 영적인 고수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 배워야 하는데 우선 예수님은 어떤 문제 앞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문제 앞에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설프게 대충대충 하지 않았어요. Think again.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진지하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고민한 겁니다.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내가 무리들 앞에서 이 형제를 어떻게 대해주면 진짜 좋을까? 이 형제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형제를 계속 고민해주고 생각하는 겁니다. 형제는 지금 두렵고 떨려 하는데 굳이 여기서 그럴 필요 없잖아. 따로 데리고 가서 함께 마음을 풀어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형제와 소통을 시도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결국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 형제와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이 형제에게 그냥 단순히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늘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일해 주실까? 그래서 예수님이 공감하시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면서 대나죠? 기쁜 한숨 가운데 이 형제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인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드리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고수와 하수의 차이, 별게 아니라요. Think again.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행동에 옮기고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지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하수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가 중요해요. 그런데 영적 고수이신 하나님도 영적 고수이신 예수님도 인간을 먼저 생각해서 인간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시잖아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와서 안수하여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거든요. 정말 우리가 영적 고수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Think again.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도 생각 못합니다. 오로지 나예요. 오로지.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선물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태도가 컸던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한 사람의 삶의 상태, 자기보다 하나님, 자기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영광과 기회를 포기하고 이 형제에게 더 집중하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게 이중장애를 가진 그 형제에게 새 삶과 기쁨과 은혜를 선물하신 겁니다. 다음 주에 맥주감사를 드릴 때에도 Think again. 도대체 이 맥주감사는 왜 해야 하는 것인가? 고민해 보셔야만 합니다. 가정에서도 Think again. 내가 엄마로서, 아내로서 프로답게, 고수답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남편으로서 내가 고수가 되고 프로가 되려면 뭘 해야 될까? Think again. 한번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보면 뭔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돼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못하도록 하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큰일 난다니까. 안 돼요. 그러면 질서가 무너지고 가정이 지저분해지고 싸움밖에 없습니다. 정말 고수가 되고 프로다운 인생이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려고 하는 찬양이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 주님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이미 우리는 프로가 되어 있고 고수가 되어 있어요. 예배하는데도 프로답게, 집에서 가정 주부 역할 하는데도 프로답게, 회사에서 무슨 직장 생활할 때도 프로답게, 성가대도 프로답게, 뭐든지 다 고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좀 남다르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예수님을 닮으면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이 하신 일, 묵상 질문 2번 가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다고 이야기하는가? 어떻게 대했죠? 배려와 소통과 공감을 해준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고수로 만들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이 근간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더라고요. 이기적 사랑과 이타적 사랑의 차이라고 한다면 이기적 사랑은 자기만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먼저입니다. 이타적 사랑은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고 나보다 지금 이 앞에 선 한 형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 고수다움이 나타나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장대진입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됐던 말씀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오늘 소개하네요. 신명기 1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아멘. 저희 무림고수에 두 번 이상 출연한 팀이 아주 희귀한데 오늘은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성경 암송으로 대한민국 교회 특별히 주일학교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팀이 다시 한번 출연하게 됐습니다. 당진 예비교회 황만철 전도사님과 제자들 지난번에 나와서 수천 구절을 암송하는 아이들로 정말 큰 충격을 던져줬는데 그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키울 수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답변을 하다 못해서 내가 방송에 나가서 소개해 주리라 이렇게 해서 AS방송 황만철 전도사님과 우리 현서 예지 학생이 또 출연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자, 1000구절 넘게 외우면 그때부터는 복습하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모든 세부적인 노하우와 그런 것들을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오늘 특별히 극동방송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도전 받고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찬양으로 은혜 받고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0: 성경에 무림고수를 찾아서. 네, 한 주 한 주 성경을 사랑하시는 분들, 성경을 사랑하고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을 소개해드리는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성경을 너무 사랑해서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것도 100구절, 200구절이 아니라 1000구절 단위로 1000구절, 1500구절, 2000구절, 2500구절. 그래서 목표가 어딥니까? 했더니 만구절은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던 바로 그 팀이 되겠습니다. 아, 당진 예빛교회 황만철 전도사님과 또 우리 전도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많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학생,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학생 이렇게 모시고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당진 예빛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황만철 전도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 예빛교회 다니고 있는 황만철 전도사님의 제자 임현서라고 합니다.
0: 네.
3: 저는 당진 예빛교회에 다니고 있는 안예지입니다.
0: 그래요. 우리 안예지 자매 반갑습니다. 아, 예전에 출연했을 때보다 약간 좀 큰 것 같아요. 어? 그때는 오빠가 한번 나왔었죠?
2: 네.
0: 오빠 지금 어디 갔어요?
2: 캄보디아 선교회 갔어요.
0: 아, 엄청난 유해입니다. 학생이 캄보디아 선교를 가고 와서 또 말씀 암송하는 걸 지도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도사님, 지난번에 방송 나가고 전국에서 이렇게 문의가 많이 왔다고요.
1: 네. 뭐 끊임없이 연락이 오죠.
0: 지금도 와요?
1: 예, 옵니다.
0: 왜 전화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1: 암송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지금 좀 힘들어서 멈추고 있다. 아니요, 암송을 하고 싶다. 뭐 암송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뭐 주로 이런 질문이죠.
0: 그럼 뭐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1: 글쎄요. 암송을 잘하는 노하우가 있는 거 있다기보다는 매일 하면 된다고 말하죠. 사실 그

0: 답이에요.
1: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하는 얘기죠. 교과서 위주로 매일 하면 돼요.
0: 물론 약간의 어떤 노하우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은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본다는 거죠.
1: 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보되 네. 우리 지금 방송 가족분들이 알고 싶은 거는 그래도 뭔가 있을 거 아니냐. 아, 오늘은 사실은 네. 우리 전도사님이 청소년 사역을 오래 하셨잖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근데 성경 암송에 어떻게 보면 전 인생을 탁 이렇게 걸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얘기부터 한번 좀 들어볼까요?
0: 저는 신학을 하고 프로그램 전문 사역자가 되고 싶었어요.
1: 예를 들면요?
0: 예를 들어 뭐 캠프를 한다든지 뭐 네. 코칭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싶어서 사실 목회 생각은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한 25년 정도 20년 25년을 그렇게 했는데
1: 20년 25년을 청소년 프로그램
0: 2박 3일 뭐 캠프 3박 4일 방학 때 시즌별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매일 하는 건 안 해보고 시즌별로 하는 걸 하는 거예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2박 3일 말에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근데 가끔은 또 수련해서 이제 은혜 체험하고 인생이 바뀌었다 그런 친구들도 있긴 있는데
0: 뭐 저도 교회에서 자랐지만 그 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긴 하죠. 그래도 네. 사회에 내놓을 만큼의 그런 열매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됐어요.
1: 20년, 25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청소년 이제 말씀 캠프 또 뭐 믿음 캠프 수련회를 진행해본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흔치 않을 텐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그때뿐이고 꾸준히 사람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걸 느끼신 거라는
0: 그렇죠.
1: 거죠.
0: 예. 그럼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이제 성경을 가르치겠다 생각을 했어요.
1: 네.
0: 그때부터 성경 붙잡고 한 6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1: 네.
0: 요즘은 좀 그런 답을 찾은 것 같은
1: 아.
0: 그러니까 이거는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지금 청소년 사역 30년의 결론이 네,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0: 네, 그러니까
1: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0: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뭐 아이들을 위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 재밌게 하고 감동적이고 뭐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유대인들처럼 그냥 성경만 읽고 성경만 암송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1: 네.
0: 이거 하고 그거를 또 짧게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하고.
1: 그 시행착오를 많이 하셨네요.
0: 그렇죠.
1: 현서는 성경 암송을 언제부터 했어요?
2: 저는 중학교 2학년.
1: 중학교 2학년?
2: 네.
1: 그럼 어쩌다 당진 예비교회를 나가게 돼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요? 원망을 안 해봤어요? 다른 애들, 다른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이 정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2: 그렇지만
1: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암송하고 있어 내가. 그래요. 우리 현서는 그럼 몇 구절 정도 암송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2: 한글은 2,156절 하고요.
1: 네.
2: 영어는 407절 암송해요.
1: 영어로도 암송을 시키나요, 전도사님?
0: 네, 영어로.
1: 왜요?
0: 저희 목표가 삼중원으로 암송하는 거예요.
1: 야.
0: 영어, 한글, 중국어.
1: 중국어까지. 중국어는 아직 안 들어간 거고요.
0: 지금 네. 단어만 하고 있어요.
1: 아, 놀랍습니다. 우리 예진은 어느 정도 암송하고 있나요?
3: 1090절 정도.
1: 1090절? 1090절도 엄청난 거예요, 지금. 지금 언니가 더 하니까 지금 소심해져서 1090절.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우리 아이들 얘기를 잠시 후에 들어보겠지만 뭐 나왔습니까? 성경 암송을 한번 이렇게 선포를 한번 해주겠어요? 우리 네. 방송가족 여러분들하고 같이 들어보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천절, 이천절 암송한다는 거는 지금 장별로 막 암송해 나가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뭐 1장부터 전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오늘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을 좀 골라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현서는 창세기 28장을 좀 외우겠다고 했거든요. 창세기 28장에 어떤 내용이 있나요?
2: 그 이삭이 야곱한테 복을 주는 내용.
1: 아, 그 내용이 있어요?
2: 네.
1: 미안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자, 그럼 창세기 28장을 한번 쭉 한번 외워볼래요?
2: 네.
1: 작성해봐도 될까요?
2: 네.
1: 예, 가보겠습니다.
2: 창세기 28장, Genesis chapter 28. 1.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1. So Isaac called for Jacob and blessed him, that he commanded him, Do not marry a Canaanite woman. 이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0: to go and once to Patnaram, to the house of your mother's father Bethuel. Take a wife for yourself there, for among the daughters of Laban, your mother's brother.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3. May God Almighty bless you and make you fruitful and increase your number until you become a community of peoples. 4.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4. May he give you and your descendants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so that you may take possession of the land where you now reside as a foreigners, the land God gave to Abraham. 5.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바딴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5. Then Isaac sent Jacob on his way, and he went to Patnaram, to Laban, son of Bethuel the Aramean, the brother of Rebekah, who was mother of Jacob and Esau.
1: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 다 들으면 또 반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영어 발음도 되게 저는 영어는 잘 모르지만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영어 발음을 이렇게 좋게 했나요?
0: 그 오디오 듣고. 그 제가 미국 애들이랑 줌 수업을 통해 가지고 교정을 받으면서 지금 영어하고 있어요.
1: 영어도 또 이렇게 지도를 하면서 하는 거네요. 네. 야 대단한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영어까지 한꺼번에 해주셔갖고 제가 당황했어요. 근데 이제 앞에 번역이 있으니까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자, 우리 예진은 영어 말고 우리 말로만 한번 좀 해보고 싶으면 좋겠는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주일 좋아한다면서요. 먼저 암송 좀 부탁할까요? 우리 말로만.
2: 히브리서 11장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라 11.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대단합니다. 혹시 예지 요거 영어로 한번 외운 게 있으면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3: 네.
1: 네. 한번 좀 해볼게요. 시작.
2: Hebrews 11. 1. Now faith is confidence in what we hope for and assurance about what we do not see. 2. This is what the ancients were commended for. 3. By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universe was formed at God's command, so what is seen was not made out of what was visible. 4. By faith Abel brought God a better offering than Cain did. By faith he was commended as righteous when God spoke well of his offerings, and by faith Abel still speaks even though he is dead. 5. By faith Enoch was taken from this life so that he did not experience death. He could not be found because God had taken him away. For before he was taken, he was commended as one who pleased God.
1: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어가 짧아서 어디서 끊어야 되는지 몰라서 눈치 보고 있었어요. 박수합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네요.

0: 네요, 진짜 선도사님. 근데 저는 또 이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아들 셋을 키웠지만 애들이 이 정도까지 왔을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예지 좀안 힘들었어요? 힘들었대요. 현선 어땠어요?
1: 힘들었어요.
0: 힘들었어요?
1: 네.
0: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그냥 다른 평범한 교회 갔으면 백구절 암송하면 앞에 나가서 지금 수예배 때막 이렇게 하고 박수 받고 막 상금 받고 그랬을 텐데. 그 당진 예비교회는 한 500구절 외우면은 조금 더 해야겠는데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 암송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나요?
1: 제가 암송은 하나님이 이렇게 통해서 저의 입으로 막 뱉어서 해주시는 건데 제가 막 제가 하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이 어려웠어요.
0: 아,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암송이 되는 거구나.
1: 네.
0: 그 내가 하려고 하는 거랑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암송이랑 어떤 차이가 있어요?
1: 제가 하려고 그러면 이게 많이 못 가고 슬럼프가 딱 와버리고요. 근데 제가 아직도 제가 하려는 그 의가 남아 있어가지고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해주시는 건잘못 느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거든요.
0: 그래도 경험상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는 암송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생각으로 하는 암송하고 차이가 있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러면은 지금 암송을 하면 이전에 안 했을 때하고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내 개인적으로 제일 좋다. 이런 부분이 내가 은혜가 된다 하는 건 어떤 거 있을까요? 암송의 장점.
1: 당연히 그 집중력이랑 지구력은 당연히 좋아지고요. 그 옛날 제 암송하기 전 성품과 지금 비교를 해보면 성품에 대한 것도 제가 부모한테 대하는 저의 태도나 다른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나 뭐 헌신적인 것이나 그런 것도 많이 바뀌었고 그 성경이 제가 옛날에 스토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믿어져서 믿어져요.
0: 믿어져요.
1: 네.
0: 믿어지는 거 이상 어디 있겠어. 그 본인
1: 아, 너무,
0: 성품이
1: 네.
0: 얘기하세요.
1: 너무 믿어져요.
0: 너무 믿어져요?
1: 네,
0: 뭐가
1: 그게.
0: 믿어져요?
1: 아니, 그게. 아, 그냥 옛날에 이야기 이렇게
0: 옛날 얘기
1: 받아들여졌다면,
0: 처음 옛날에 생각했는데.
1: 그냥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느낌?
0: 성경을 보면 모든 말씀들이 다 이건 확실하다 믿어져요?
1: 네네네.
0: 표정을 보니까 너무 믿어지는 걸 알겠어요. 자, 방송 과정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어린이가, 어린이 아니죠, 미안합니다.
1: 네.
0: 임현서 자매가 성경이 너무 믿어진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안 믿어져서 지금 고민인데,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우리 현서 표정을 보시면 좀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 암송을 시작하면 겪을 수 있는 시행착오, 미리 다 겪으신 분이니까 어떤 부분의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그리고 뭘 하고 해야 되고, 뭘안 하면 좋다. 이런 내용을 찬송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찬송으로 은혜 받으시고 금방 돌아와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무림고수 출연자들이 이제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각 종류별로 이렇게 나름 분류가 됩니다. 빠르게 들으면서 읽으시는 분, 선포하면서 하가다를 하시는 분, 혹은 성경을 암송하는 분, 소리내서 읽는 분 여러 분이 있는데 오늘은 암송 분야에 뭐 단언컨대 당진 예비교회가 최고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황만철 전도사님과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학생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학생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도사님 찬송 전에 우리가 그 얘기 했거든요. 우리는 뭐 성경을 암송하다 말다 하다 말다 해서 잘 모르는데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고 이렇게 달려오셨을 때 겪어오셨던 시행착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가는 게 좋다 하는 거를 구체적인 조언을 좀 주시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1: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 암송에 집중하는 거예요.
0: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1: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할 때 암송을 시키려고 묻어내를 쓰는데
0: 네.
1: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암송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암송 말고 차라리 그냥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야지 이걸 외우겠다 생각하면 일단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맨 처음 시작할 때 7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성경 암송을 안 시키고 성경 암송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100절만 넘으면은 200절 고지가 보이거든요.
0: 네.
1: 근데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20절 넘는 거예요.
0: 1000절, 2000절 가는 거 앞서서.
1: 그거는 나중에 가게 되는 건데.
0: 29절을 넘어가는 게 어려운 거예요.
1: 100절 안 하고 관두려고 많을 거예요 아마.
0: 네.
1: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처음부터 그냥 외우려고 하는 게 그래요. 처음 할 때는 7교를 시켜요. 7교를 시키고 오디오북으로 암송을 듣게 해요.
0: 아하.
1: 그러니까 읽고 외우는 건 아니고 7교를 하면서 듣는 거니까 부담 안 되죠.
0: 자, 정리하면 암송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적어도 암송을 시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도 이 마음을 근간에 깔고 가는 게 중요하네요. 암송 몇 구절이 목표가 아니라
1: 안 그러면 힘들어 못해요.
0: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다른 일을 하면서 암송 성경 말씀 환경에서 노출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 방법의 하나로 이 7교라는 걸 지금 들고 오셨단 말이에요.
1: 네, 그렇죠.
0: 이게 뭡니까 7교가?
1: 이건 보통 7개의 조각으로 그림 맞추는 건데
0: 네.
1: 이것도 일종의 암기력 훈련이에요.
0: 이건 사실은 그 전도사님이 청소년 캠프할 때 많이 쓰셨던 뭐 교재 아닙니까?
1: 많이 썼죠. 그때는 이제 아이들 그 이 도형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0: 네.
1: 집중력을 강화하려고.
0: 네네.
1: 근데 이거는 이제 50장을 시작해서 한 번에 10분 정도에 끝내야 되거든요.
0: 자, 그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텐데 이 조각이 7개의 나무 조각이 있고 밑에 A4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7개의 조각으로 그 A4 박스 안에 맞춰갖고 채우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지금 첫 번째 박스가 직사각형이고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보시면 보실 텐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암송하고 직접 상관은 없지만 처음 암송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특히 당진 예비교회에서는 집중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일단 쓰는 교보제가 되는 거네요.
1: 그리고 성경을 듣는 거죠.
0: 요거를 맞추게 하고 성경을 듣게 하는 거예요. 눈은 요 7교 맞추는 거에 집중을 시키고
1: 네.
0: 귀로는 말씀이 들어가는 거네요.
1: 근데 이게 처음에 할 때는 1시간 넘게 걸려요.
0: 네.
1: 근데 이거를 10분 안쪽까지 끝내려면은 대략 매일 한다 하더라도 한 달은 걸릴 거예요.
0: 이게 총 몇 장이 있습니까?
1: 50장, 총각? 50장.
0: 50장.
1: 예.
0: 네. 1시간 안에 끝나는 것도 놀라운데요. 자, 그러면은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뭐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요 7교 맞추는 거를 우리 두 학생

0: 한번 시범을 좀 보여도 될까요?
1: 네.
0: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일곱 개 박스를 돌려 맞추면서 지금 직사각형 종이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네, 화살표처럼 생긴 또 그림에, 어휴, 금방금방 맞추네요. 이번엔 마른 목고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게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게 하면서 지금
1: 오디오로는 듣는 거죠.
0: 성경 말씀을.
1: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 소근육 활동이 장점이 뭐냐면은
0: 네.
1: 두뇌 활동이에요.
0: 어허.
1: 그러니까 두뇌는 지금 상당히 열려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0: 네, 네.
1: 이제
0: 네.
1: 들리는 게 평상시에 들리는 거하고 달라요.
0: 네, 네, 네, 네.
1: 그래서 이거를 외우려고 시키는 건 아닌데
0: 네.
1: 이거를 다 외워서 10분 안에 할 정도면
0: 네.
1: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0: 그러네.
1: 그래서 애들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문다고
0: 네.
1: 그거를 한 달 내내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절씩 외워보게 하면은
0: 네.
1: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0: 아, 여기까지 할게요. 네. 금방 지금 9페이지 뭐 8페이지 이렇게 넘어갔네요. 순식간에.
1: 애들은 10분 안쪽에 끝나죠. 7분 때 8분 때
0: 10분 안쪽에. 네. 근데 이거 하려고 집중하면서 말씀은 계속 들리는 거고 이걸 계속 맞추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암기가 쉬워지는 건가요?
1: 쉬워지죠.
0: 아.
1: 그러니까 이거 7교하면서 듣는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고
0: 네.
1: 내가 외우려고 할 때 그 외우 암송이 쉬워진다고요. 그 부분만큼.
0: 아, 그럼 처음 암송하기 위해서 제안하는 구절은 몇 구절입니까?
1: 82절입니다.
0: 82절. 이 칠교는 전도사님이 개발한 건 아니잖아요.
1: 칠교라는 노래는 원래 있고요.
0: 네.
1: 이런 스타일로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칠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림을 보고 내가 그림대로 만들어가는 거지
0: 네.
1: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거기다 채워놓는 건 별로 없어요.
0: 네. 근데 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방송 과정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니까 이것도 원하시면 PDF 다운받도록 좀 제공을 해 주실 수 있죠? 네,
1: 아니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어요.
0: 네.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답니다. 그냥 다운받아서 쓰시면 돼요.
1: 됩니다.
0: 구체적으로 오늘부터 우리 가정 암송을 시작하겠다. 결단한 지금 부모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부터 뭘 시작하면 됩니까?
1: 일단 시간을 내셔야죠.
0: 시간을 일단 냈어요.
1: 내서 안 해오지더라도 그 시간은 그걸 하는 거예요.
0: 어디부터 암송하는 게 좋나요?
1: 암송 리스트는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어요. 82절 암송 리스트가 있고
0: 82구절
1: 구약이 한 1600절 정도 된 게 있고 그다음에 사복음서도 다 만들어 놓은 리스트가 있어요. 물론
0: 네.
1: 66권을 다 외울 게 아니라면
0: 네.
1: 저희는 구약은 한 1500절 정도 외우면 딱 좋겠다.
0: 네.
1: 중요한 역사서 줄기마다 장별로
0: 네.
1: 그리고 66권은 다 외운 게 아니고 82절은 이제 66권을 축소한 거예요.
0: 이제 구속사 관점에서 그렇죠. 꼭 암송해야 될 필수 구절 82구절을 네. 선정하셨네요. 네.
1: 그리고 맨 마지막에 82절 중에서 40절은 믿음장 한 장
0: 네.
1: 있어요.
0: 네.
1: 요것만 외우면 그래도 성경을 그 정도만 외우고 있으면 신앙의 기본은 되고
0: 그렇구나.
1: 그다음에 구약의 기본이 한 1600절.
0: 네.
1: 그다음에 신약은 저희는 사복음서 전장암송인데
0: 네.
1: 이거는 사건별로 돼 있어요.
0: 네.
1: 내가 만약에 이제 예수님의 요단강 세례를 암송하고 싶다. 그것만 외우면 돼요.
0: 네.
1: 그리고 뭐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걸 외우고 싶다. 그것만 외우면 되는 거죠.
0: 자, 요 내용이 지금 정리를 고민 끝에 지금 해 놓으신 내용을 블로그에 다 공개를 하셨잖아요.
1: 네.
0: 여러분들 궁금하실 겁니다. 저희가 또 얼마나 친절한 방송입니까? 원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뭐 암송 이렇게만 저희 샵 1069 짧은 글 50번에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블로그 주소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가셔서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82구절을 우리 가정에서 암송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부터 생각나는 그림은 이거에 밥 먹고 일로 와봐라. 82구절이다. 오늘은 두 절만 암송한다. 내일 두 절, 모레 두 절, 일주일에 한 몇 절이다. 간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에요.
1: 그러시면 실패할 확률도 없죠.
0: 그렇죠. 그렇죠. 네. 여쭤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1: 칠교를 하는 거죠. 엄마랑 같이 앉아가지고.
0: 아, 칠교를 먼저 집에서도 해라.
1: 그렇죠. 먼저 아이랑 엄마랑 아빠랑 칠교를 하는 거예요. 오디오는 틀어놓고.
0: 네. 그 82구절 말씀을 틀어놓고.
1: 네.
0: 네, 그 오디오도 제공하시는 거죠?
1: 제공하죠, 다 하시죠.
0: 블로그에 다 있어요.
1: 네.
0: 미리 말씀드리지만 당진 예비교회하고 저희 극동방송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럼 필요하시니까 제공해드리는 거고 이 칠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도 찾아보니까 뭐 얼마든지 구매가 가능한 게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사시면 되고 이제 지금 예비교회에서 검증을 했던 방법을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칠교 하면서 계속 틀어놓는다.
1: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암송하자고 하면 내도 안 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칠교를 이제 같이 하는 거죠. 모여서 뭐 시합을 하든 뭐 뭘 하든 칠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체크해요. 그럼 맨 처음에 하면 뭐 한 시간 걸리는데 몇 번 더 하면 뭐 50분, 더 하면 40분, 30분, 20분
0: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구나. 네,
1: 줄죠.

0: 예.
1: 근데 애들은 7교는 할 만해요. 애들은 그런 거 싫어하지 않거든요.
0: 블록 맞추기 같고
1: 재밌으니까.
0: 그렇죠.
1: 그런데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언제 이제 아냐면은 애들이 7교 하다가 흥얼거릴 때가 있어요.
0: 말씀을
1: 창세기 1장 뭐 쪼고쪼고 해요. 대표적인 애가 이런 꼬맹이들이거든요.
0: 네.
1: 듣고 하는 애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시켜도 안 돼요. 일단 7교를
0: 아, 그때
1: 10분 안,
0: 암송을 하고 싶을 때도
1: 아니에요.
0: 시키면 안 돼요? 아직 너는 암송할 때가 아니다.
1: 우리는 7교를 목표가 10분 안쪽으로까지 끝내는 거다.
0: 아, 적응이
1: 그래서
0: 대단하다.
1: 그때까지 가면요.
0: 네.
1: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암송 적응 때.
0: 네.
1: 그러면 이제 그러면 오늘은 창조가 3절이거든요.
0: 네.
1: 요 3절 중에 딱한 절만 내오자. 그 한절이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이거는 뭐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금방 외우니까 한절 외우고 7교하고 그다음 한절 외우고 7교하고 그때부터는 복습도 안 해요. 그냥 한절씩만 하루에 한절씩만 외우고 하고 그렇게 하시면 3개월만 지나면 제가 볼 때는 80을 다 외울 거예요. 언제 놀래냐? 자기가 1부터 82까지를 안 들고 다 끝날 때.
0: 본인 스스로 놀래요.
1: 그렇죠.
0: 야.
1: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암송은 하는 게 아니고 암송은 되어지는 거다 그러는 거예요.
0: 그리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아이들 암송시키다가 실패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또 보십니까?
1: 제가 볼 때는 암송을 너무 쉽게 하려고 해서 그래요.
0: 쉽게 한다는 건 뭐예요?
1: 예를 들어 만약에 저희는 암송할 때 바른 자세로 해야 되고 큰 목소리를 해야 되고 또박또박 해야 되고 띄어있게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은 그걸 싫어해요.
0: 네.
1: 쉽게 하고 싶은 거죠. 자기 스타일도 이렇게
0: 후루룩 빨리 하고
1: 하고
0: 싶죠.
1: 싶죠. 그게 암송을 못하게는 적이에요. 제가 볼 때는.
0: 아.
1: 암송을 많이 하는 거지 말고 한 절을 하더라도 정확하게만 할수 있으면
0: 네.
1: 언젠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암송은 그냥 언젠가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뭐 하고 싶다고 하기 싫다가 아니라 그냥 언젠가 돼요. 이거를 내가 암송을 빨리 어떻게 쉽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 제가 볼때 함정이에요. 저희는 저희가 하는 방식이 좀 까다로워요.
0: 천천히 또박또박
1: 그
0: 정확하게.
1: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 물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암송이 더안될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바른 자세, 큰 목소리, 띄어읽기를 한다는 건 자세 교정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세가 점점 좋아지는 애하고 그 자세가 계속 유지하는 애하고 누가 암송하기 좋겠어요?
0: 좋은 애가 잘하겠죠.
1: 그러니까요. 암송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아이들이 암송하는 시간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암송할 때 자세 잡는 거, 목소리, 그다음에 띄어읽기, 발음 이런 거를 교정하면서 그냥 천천히 가면 언젠가는 얘네들 암송 저기 예지 같은 애는 암송 잘안 하는 애예요.
0: 잘안
1: 죄송하지만.
0: 해갖고 천구절 넘게 하는 거예요,
1: 쟤는
0: 지금.
1: 우리 교회에서 암송을 제일 안 해요. 나는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암송을 할까?
0: 근데 지금은 엄청 지금 잘하잖아요.
1: 야, 얘요. 안할 때가 훨씬 많아요.
0: 아니, 모든 아이가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 아이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0: 하든 안 하든.
1: 하든 안 하든. 그리고 다른 애가 하는 걸 들어요, 또. 그러니까 쟤는 듣고 암송을 하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암송을 하는 거예요.
0: 결국은 되는구나.
1: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저렇게 암송을 안 하는 애가 어떻게 저렇게 암송을 하는지가 저는 영어 있잖아요. 저요.
0: 예.
1: 영어 알파벳도 잘 몰라요. 근데 영어를요 듣고 외워요 그냥.
0: 그 정도면 머리가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예지가?
1: 아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천재인데요?
1: 천재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애들 중에는 천재는 아닌데
0: 제가 볼땐 천재입니다. 듣고 외우는 거 아니야.
1: 그래서 그 암송을 말할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하면 된다는 거는 확실하다.
0: 그리고 꾸준히 하면 된다는 거는 요거를 시키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수
1: 중요하죠. 엄청
0: 있겠네요.
1: 중요하죠. 그러니까 저희는 암송하는 애보다 암송 시험만 주는 사람이 중요하고 그래서 암송 시험 봐주는 사람이 적으면 애들을 많이 모집을 안 해요. 최소한 3대 1 정도는 돼야 돼요.
0: 네. 매일매일 체크를 해주는 거예요.
1: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0: 매일매일.
1: 암송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시험 봐주는 게 암송에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저희 교회가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복습 시험 시스템이에요.
0: 뭐온 교인들이 붙어서 애들
1: 그렇죠.
0: 암송을 봐주더라고요.
1: 그래서 방과후하는데도 간부모 아시겠지만 부모가 퇴근하고 와가지고 자기
0: 네.
1: 애들 시험 봐주는 거죠. 한
0: 어허.
1: 시간씩 두 시간씩. 근데
0: 그렇구나.
1: 새로 외우는 거는 애들이 혼자 할수 있어요.
0: 네.
1: 근데 내가 외운 거를 이렇게 복습하는 건 혼자는 못해요.
0: 네.
1: 얘도 혼자라고 그러거든요.

0: 네.
1: 너무 많으니까 혼자 일하는데 혼자 안 하려고 그래요.
0: 어허.
1: 누가 봐주는 거하고 혼자 안 하고 느낌 다르죠.
0: 야, 근데 봐주는 것도 힘들겠네요.
1: 봐주는 게 더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0: 5시간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근데 시험 봐주는 사람들의 두 부류가 있어요.
0: 네.
1: 한 부류는 아, 지루해, 너무 힘들어. 근데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애들 암송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내가 성경에 읽는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러면 또 그것도 은혜가 돼요.
0: 그러네요.
1: 어쨌든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암송을 시작하는 순간 이제 전쟁이 터진 거예요.
0: 야, 성경 암송은 영적 전쟁이다.
1: 아유, 사탄이 가만 놔두지도 않죠. 다음 세대가 성경을 암송한다는데 걔들이 지금 우유의식을 느끼지 않겠어요?
0: 야, 이게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군요.
1: 힘들어요. 힘들어서 많이 못하고 하다가 말아요.
0: 자, 도전을 드립니다. 성경 암송은 한번 해볼까? 이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군요.
1: 그렇죠.
0: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은 성경으로 한번 살아본다. 이래도 될까 말까인데.
1: 저희는 이거밖에 안 해요.
0: 아, 목회라는 것이 당진 예배교회는 암송에 그냥.
1: 저희는 신방도 없고요. 네. 절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고 암송밖에 없어요.
0: 예배하고 암송밖에. 야, 그 정도 하니까 듣는 걸로만 이렇게 영어 암송까지 되는 예지같이 훌륭한 어린이가 나오는 거네요.
1: 언제 한번 저에게 오셔가지고 예지가 네. 어떻게 사는지 보시면 알아요.
0: 네, 훌륭한 삶을 살고 있는 걸로 넉넉히 짐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굉장히 궁금했을 텐데 그 책을 여러 권 갖고 오셨어요? 7교도 한 세트 갖고 오셨고 성경 파노라마 믿음 스토리 암송 리스트 82절. 이 그림이 있어요?
1: 7교 답이 있어요.
0: 여기는 7교가 있고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네. 이게 노아의 방주 그림 같은데?
1: 네. 히브리서 11장 노아의 얘기 나온 거.
0: 네, 7절. 네. 8절. 각 절별로 관련된 그림을 지금 그려 놓으셨어요. 그냥 외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그림을 만드셨죠?
1: 뭐 제가 이제 오랫동안 그 일반색을 해보니까
0: 네네.
1: 그 이미지 텔링하고 스토리 텔링은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0: 네.
1: 그래서 성경도 스토리는 성경에 있으니까
0: 네네.
1: 그 스토리를 이미지로 다 만들어서
0: 음흠.
1: 이미지 텔링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역시 그림이 있으면 아이들은 금방 흡수합니다.
0: 아하.
1: 글씨보다는 그림이 훨씬 빨라요.
0: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 그림을 보면서 외우면은
1: 왜냐면 외우는 네. 거는 여기 있는 거를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가 아니고요.
0: 네.
1: 머릿속에 있는 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네. 근데 왜 외우는 게 중요하냐.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기억이 더 잘 날 수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0: 네.
1: 근데 만약에 이거를 글씨만 아니고 그림이랑 글씨를 같이 입력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기억날 때 글씨가 먼저 기억날까요? 그림이 기억날까요?
0: 그림이 나겠죠.
1: 그렇죠. 그림이 나겠죠. 힌트가 되는 거예요.
0: 아하.
1: 그래서 그림 가지고 암송을 얼마나 많이 할까 할 수 있느냐의 문제보다는 가능하면 기억나기 쉽도록 입력을 하자는 거죠.
0: 이 그림이 몇 장을 갖고 계세요 지금?
1: 아, 지금 한 1500장 정도.
0: 1500장. 네. 이 전문 작가에게 네, 그렇죠. 사례를 하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만드셨는데 네. 이게 사실은 죄송하지만 개척교회잖아요.
1: 네.
0: 그 교인 가정도 많지 않고 어떻게 재정을 다 감당하셨어요?
1: 저희가 이제 교재 만들고 그림 그리는 거를 저희 교회만 쓰기에는 너무 많죠.
0: 네.
1: 돈 많이 들어가고 내가 이거를 모든 교회가 쓸 수 있도록 공유화하고
0: 네.
1: 헌금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작정했는데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교회 재정이 어렵게 만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저희 교회 두 가정으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저희 교회 들어오는 헌금에 거의 한 70% 60% 이상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0: 네.
1: 그럼 저희가 쓰는 돈이 저희 교회만 가지고는 20-30%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그림 그리고 교재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외부 헌금으로 돼요.
0: 아, 하나님이 저희가, 예. 까마귀를 보내주시네요. 네,
1: 그러니까 저희가 팔진 않아요. 그래서
0: 어떤
1: 분들은 만들어 팔면 돈 되지 않겠냐는데.
0: 네.
1: 저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0: 이것도 말씀하신 우리 교회 블로그 들어가면은 그림도 얼마든지 다운받아 네, 쓰실 수 있고 네. 한국교회 공유를 하셨습니다.
1: 네.
0: 아, 이제 뭐 마무리할 시간이 거의 돼가는데요. 뭐 여러 가지 지금 노하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게 그림 파노라마 그림하고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책 이제 스프링 재본을 해갖고 세 권을 갖고 오셨고 또 7교도 한 세트에서 아, 제가 극동방송 없었으면 홈쇼핑 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요 네 세트를 10분께 그냥 드립니다 여러분. 자, 어떤 분께 드리냐면은 여러분 결단만 하세요.

0: 샵 1069 짧은 글 50원의 유료 문자로 암송 해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해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께 10분 추첨해서 이 모든 것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1: 그렇게,
0: 감사합니다.
1: 그렇게 안 하셔도 네. 저희가 연락하시면 82절 암송할 수 있는 기본 세트는 그냥 보내드려요.
0: 82구절. 네. 그리고 계속 칠비하면서 네. 들을 수 있는 음원까지도 무료로 드린다고 하니까 저희가 유튜브 댓글창에 교회 연락처하고 내용들을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슨 줌으로 또 강의를 준비하신다는 게 있다는데 이 얘기는 하고 마치시죠. 예, 어떤 내용 준비하고 계신가요?
1: 저희가 암송만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성경 스토리를 가지고 성경 역사 교육 파노라마를 해요.
0: 네.
1: 줌으로 매주 화요일 토요일 날 오전에 줌 수업이 있고
0: 네.
1: 그리고 매주 토요일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저희가 이제 애들이랑 같이 영어 한글 암송하는 날이 토요일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금요일까지는 방과후로 하고 토요일은 네. 온종일 암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한 8월부터는 저희가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암송 지도자 과정을 하려고 그래요.
0: 네.
1: 일단 올해 10명만 신청수를 모집해가지고
0: 10명.
1: 1년 과정으로
0: 네.
1: 해서 그분이 암송을 가르칠 때 필요한 교재, 활동 자료, PPT 자료까지 전부 다 드리면서
0: 네.
1: 암송 훈련을 같이 해서 암송 제가 언젠가는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요.
0: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오래 건강하셔야죠.
1: 뭐 사람이 때가 되면 다 가는 건데 어쨌든 암송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암송을 저는 못하거든요. 근데 암송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암송을 잘 하도록 가르치는 사역자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0: 네.
1: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도자 과정을 이제 7월 말까지 모집을 하고 8월부터 이제 매주 해서 1년 과정으로 할 계획입니다.
0: 네, 전도사님 뭐 말씀 안 하셨습니다만 지금 몸이 좀 안 좋으셔서 계속 투석도
1: 그렇죠.
0: 하고 계신 상황이죠.
1: 저도 투석 이틀에 한 번씩 받고 있는데
0: 이틀에 한 번씩이요.
1: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암송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느낀 건데요.
0: 네.
1: 그 모든 일이 그냥 되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0: 건강도 좋아지시고.
1: 뭐 건강도 저 투석하는 사람이라고 잘 몰라요 사람들이.
0: 네.
1: 더 좋아졌어요.
0: 제가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하면서 지금 암송 교육에 삶을 던지셨고 이 모든 과정은 사실 뭐 수강료나 교재비가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1: 네. 저희는 뭐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발적 헌금을 운영합니다.
0: 네. 방송가정 여러분 요 관련된 내용들 강의나 뭐 세부적인 내용들 역시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많은 유익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주일학교 우리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또 우리 부장집사님들 교육자님들께서 아마 좋은 참고가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서 오셨어요 오늘도. 이 부산으로 스튜디오를 옮기고 나서 얼마나 죄송한지. 당진 예빛교회 우리 황만철 전도사님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임현서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안예지 이렇게 나왔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한 말씀씩만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2: 네, 꿈이랑 비전을 말하고 싶은데 저의 꿈은 제가 암송을 하고 외우고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게 하고 전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더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기독교 교육 전문 사역자가 되는 것이 제 소망이고 꿈입니다.
0: 야, 특별히 암송 지도를 하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2: 네.
0: 아, 이렇게 하면은 암송이 힘들더라 하는 걸 온몸으로 좀 겪어왔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편안하게 행복하게 암송할 수 있게 기대하겠습니다.
2: 네.
0: 네, 멀지 않아서 또 무림구수에서 따로 만나요. 네.
1: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암송을 하고 싶은데 암송이 좋다는데 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어요. 사실 암송은 저도 얼떨결에 시작을 했지만 하고 나니까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남을 암송시킨다는 건 더 힘들어요.
0: 네.
1: 근데 이게 만약에 역전의 기회라면 저는 꼭 하고 싶다라는 게 저희 생각과 저희 교회 생각입니다.
0: 네.
1: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알고 힘든 것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끝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들이 오천절 만절 암송하는 게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이 애들 어떻게 쓸 건지가 기대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에게 암송을 많이 해라는 감히 말씀 못 드려요. 왜?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0: 하지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인생에 한번 승부를 걸만한 게 여러 가지겠지만 자녀의 말씀 암송은 한번 인생을 걸어봐도 손해가 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1: 네. 아, 뭐 무림고수 출연하신 분들 여러 종류가 있으시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암송인데 여러 가지 노하우는 말씀하셨지만 왕도는 없다. 이런 또 약간 철렁하는 말씀으로 오늘 또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네. 영적인 싸움이니까 오늘 결단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암송의 세계에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당진예비교회 황만철 전도사님, 우리 현서 예지학생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관련된 자료는 유튜브 댓글창에 좀 달아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교재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 1069 짧은 글 50번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암송하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관련된 정보, 블로그 링크 여러 가지를 다 보내드리고 그중에 10분 추첨해서 제가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방송가정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작 진행한 장대진이었고요. 지금 국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합니다.

할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은 등잔 때 은혜의 빛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유대교의 진짜 상징물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다윗의 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유대인과 유대교의 진짜 상징은요, 유대인 모임이나 조직 같은 데서 아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노라라고 부르는 등잔대, 촛대 이미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시고 성소 가운데에 비치해 놓은 세 가지 기물, 분향단, 떡상, 등잔대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분향단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제단인데요, 이 향이 무엇을 뜻할까요? 네,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떡상이 성소에 있습니다. 12개의 떡을 항상 새 것으로 준비하는데, 이 떡은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촛대, 등잔대는요, 메노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빛과 생명을 상징하는 성전 기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거기에 관한 영적 비밀을 성막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등잔대, 메노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배자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메노라, 이 등잔대는요, 7개의 등잔을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기구입니다.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특별한 꽃 형상을 조각해놓았습니다. 그리고 7개의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잔대 전체를 메노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 단어 무슨 뜻일까요? 빛이라는 뜻의 오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빛하고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등잔대를 두어서 계속 빛을 비추게 하셨을까요? 성막을 통과하면 지성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거룩한 장소이죠. 성막 안에 등

갈대를 두어서 빛을 비추겠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빛의 역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은혜의 빛이 비춰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역사가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뀌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가족 축복예배 때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이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걱정과 근심에 넘쳐나고 있다면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밝아야 됩니다. 왜 그렇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밝은 빛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든 심령이 밝아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말라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선교사님이 파송되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돌아오셔서 선교 보고 때에 보여주신 그곳의 영상 예배 자료였습니다. 그 선교지의 주일 예배는 어떻을까요? 예배자, 인도자, 모든 성도들 그 자리에서 뛰고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아이들만 뛰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 여성들, 노인들 모두가 하나 돼서 막 뛰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목소리로 하모니를 이뤄가고 웃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찬양 시간만 한 시간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나와서,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도한 이후에 다시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한 시간 넘게 뛰면서 찬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예배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예배할 때는 체력이 뒷받침해줘야 되겠구나. 몸이 힘들면 뛰지도 못하고 찬양도 한 시간 동안 또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뛰면서 찬양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웃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록 움막 같은 컴컴한 예배당이었어요. 조명시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너무 밝았어요. 모든 성도들의 표정도 그곳의 분위기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도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밝아야 됩니다. 예배는 빛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런 예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 예배 가운데에 어둠이 물러가고 밝은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밝음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조명을 아주 환하게 켜면 밝음을 경험하는 것일까요? 예배 가운데에 비춰주시는 그 밝음은 우리 내면과 삶 속에 어떤 역사를 일으키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선 그 밝음은요, 하나님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우리의 심령을 밝게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발명과 노력으로 삶의 어둠과 불편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밝음의 대부분은 결국 인간에게 큰 고통과 어둠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계몽주의, 또 현재 발달된 과학 문명,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AI와 로봇이 사람들을 대신하는 뉴스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편리해지고 밝아지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더 힘들고 어두운 영역으로 몰아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과학과 지성을

무조건 거부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 밝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밝음이 와야 우리 인간의 내면과 영혼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 밝아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밝음은 어떻게 오게 되는 것일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등잔대는요, 순금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등잔 받침대를요, 살구꽃 형상으로 조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잔대를 받치는 등잔 받침을 저렇게 살구꽃, 네, 줄기, 가지의 모양으로 그렇게 만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하필 살구꽃일까요? 그냥 예뻐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한 의미가 있겠죠? 살구꽃은요, 사실 우리말 번역이고요. 정확히는 영어 번역 그대로 아몬드꽃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당시 우리말에는 아몬드가 없었습니다. 아몬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구꽃으로 번역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아몬드꽃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각하라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 대학의 한 유대인 교수는요, 이 아몬드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가장 먼저 꽃을 피우기 때문에 생명과 능력을 상징해서 그렇게 아몬드꽃을 등잔대에다가 조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없다는 것이죠. 자,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몬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 있습니다.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샤카드라고 부릅니다. 이 샤카드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래 뜻은 경계하다, 밤샘하다, 방심하지 않고 깨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로 이 단어가 아몬드, 샤카드, 그 뜻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그 불은 바로 우리 인생을 지금도 지키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이고 돌보심이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계하다, 밤을 지새고 지키다 라는 뜻의 샤카드, 아몬드 꽃을 등잔대의 꽃받침 모양으로 새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때부터 빛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 해가 솟으면요, 그때의 어둠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고 돌봐주시니까 나는 평안과 기쁨의 아침과 같은 삶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언제가 어둠입니까? 언제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고 생각할 때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가 고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어둠과 고통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캄캄합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늘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빛의 역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눈을 열어서 보는 것이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기만 하면 신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도우심과 섭리를 깨닫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의 눈을 떠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각자 각자의 마음속에 빛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 있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야곱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그것을 대접한 다음에 축복권을, 장자권을 그렇게 가로챘죠. 그러고 나서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고향을 떠나서 막 하란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조금만 도망가면은 형이 말을 타고 막 쫓아올 것 같아요. 그래서 쉬지 않고 도망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지친 야곱은 빈들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은 밤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무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잠을 간신히 잤던데 거기서 꿈을 꿉니다.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가 보이고요. 그 사닥다리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야곱이 깜짝 놀라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그곳에 이제 자신이 배웠던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으로 삼고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짓습니까? 벳엘 그랬습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입니다. 벳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곳의 지명, 옛날 이름이 루스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루스는요, 샤카드와 같은 뜻의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에 붙인 새로운 이름 벳엘은 성막과 같은 뜻의 하나님의 집,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이 아몬드 나무 등잔대에 담긴 빛 대신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야곱이 체험한 벳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찬송가 370장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가 아시죠? 그 고백 그대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야곱이 고백한 그런 마음과 똑같은 가사가 기록되어 있는 찬송가입니다. 자, 이 찬송가 가사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찬송시를 지은 사람은 엘리자 히윗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독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헌신했던 그런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많은 그 학생의 퇴학을 막기 위해서 학생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타일르고 곤면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그 학생이 밀쳐가지고 넘어지고 척추가 부러지는 그런 엄청난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전신을 석고붕대로 감은 채 병원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평생을 불구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막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학생에 대한 분노의 감정과 막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그때 병실을 청소하는 한 흑인 여자분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니까 찬송이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청소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청소하는 일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 만합니다. 주님이 힘 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엘리자 휴잇은 그 마음에 빛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든 찬송시가 바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가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속에 먼저 밝음이 찾아왔어요. 그 이후에는 몸도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등잔대, 매너라, 빛의 은혜와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호렙산에 떨기나무가 막 불에 붙은 장면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니까 주변이 환하게 변했죠. 그것을 신기하게 여겨서 다가갔던 모세, 그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전까지는 장인의 양을 치면서 그 삶에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열정도 없이 살아가던 그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메도나의 역사, 빛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삶의 방향과 의미를 잃었던 사람,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열정과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 죽어가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만나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 되신 사랑 때문에 그 인생이, 의미 없다고 생각한 인생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이 샤카드, 네, 멘도라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는 바로 아론의 지팡이와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 17장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각 지파의 족장들에게 지팡이를 가져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후에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교계 앞 지성소에 두게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 보증이 되어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빛의 역사, 메노라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요, 세상의 어떤 공격과 비난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내 편이신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세상 어떤 세력이, 또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억울하게 비난받고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심지어 자기 남편조차도 거기에 합세해서 자기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뒤집어버리고 싶은 분노, 화가 막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화내면 안 됐지 생각하고 할 말도 하지 못하고 화도 내지 못하고 정말 지옥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네가 정말 억울하겠구나. 그러나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 나는 내 편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굳세게 하겠다. 그들이 네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가운데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한없이 예배 중에 울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힘을 얻고 이제 일상으로 나아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집사님의 명예와 진실을 아주 멋지게 세워주셨다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까?

0: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서도 바로 그 메노라의 은혜와 역사,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함께 하심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캄캄하고 어두웠던 마음들이 예배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밝은 빛이 비치게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되고,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힘있게 담대하게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둡고 답답하다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의 빛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네, 모두 부서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이곳에서 온가족 축복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하게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 마음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심으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를 터치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현장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둠과 낙심의 마음이 사라지고 은혜의 참된 빛 되신 하나님과 예배자로 동행하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한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고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고백하며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와서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는 재물이 많았기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의 문제는 재물을 소유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재물에 붙들려 있었고 결국 영혼보다 현재의 안전과 만족을 더 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물을 정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려는 사람의 연약함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진 게 많아질수록 더 안정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참된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첫 곡, 복의 근원 강림하사 수원 시립합창단의 찬양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주 예수 대문 앞에 박창일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고 하시며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는 자들에게 영생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의지하는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구원으로 인도하는 에바다 노래 선교단의 찬양과 구지어 광풍을 불어 향유 옥합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만족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경주를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참된 평안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신뢰하는 데 오는 것임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월등한 부자나 공부자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상대적으로 초라함을 느끼는 것이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나는 약자라는 느낌을 받죠. 누군가 또 많은 것을 얻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거대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을 때 그들은 앞에 나서서 감히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강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이 싸우고 대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김으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귀에게 속지 말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사람들의 귀한 인생을 축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 나누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돈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찬양 세 곡으로 내 삶의 노래로 금요일 순서 문 열었습니다. 신현미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찬송 들으시고요. 손영진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그리고 나무에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누면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짖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또 평안 얻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곳곳에서 문자 보내줄 수 있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보내주실 때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또 다양한 사연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거든요. 오늘도 귀한 문자 기다리면서 다양한 찬양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눈물의 기도 이현덕과 이정림이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영어 찬송 세바스찬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히즈가든의 찬송, 이어서 이지은의 주의 아름다운 처소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하나님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찬양함으로 위로와 쉼을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강성훈의 찬송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클래식 콰이어의 나의 부르심 들으셨고요.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도 함께해 주세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이곳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마음의 깊은 소원을 가지고 지금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다음 찬양 함께 들을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달빛마을이 찬양합니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줄라이의 찬양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찬송도 잔잔하게 듣고 오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상대적으로 무력감을 느낄 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 더욱 붙드는 우리 삶이 되기 소망하면서 오늘 풍성한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멈추지 않는 복된 주말 보내시다가 저와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도포를 잘 빼입은 선비가 여러 짐을 크게 들고 한 시골 마을을 향해 걷고 있었습니다. 살짝 개울이 나오자 잠시 망설이던 선비는 근처에서 낚시를 하는 노인을 보고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노인 어르신, 죄송하지만 저를 좀 업어줄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선비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알겠다며 선비를 업어줬는데요. 선비를 내려준 노인이 그런데 마을에는 무슨 일이 있어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저 마을에 정승 대감이셨던 맹사성 어른이 사십니다. 제 아버지와 친구 지간이라 하셔서 벼슬 자리를 알아보러 선물과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가도 소용없으니 이만 돌아가시오. 갈 때는 도포 젖을 걱정은 안 해도 될 거요. 내가 바로 그 맹사성이요. 놀란 선비는 그제야 사정을 말하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맹사성은 뒤도 보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도 미래가 아닌 지금 나의 말과 행동, 마음을 보시지요. 미래를 이유로 현실의 봉사와 선행을 멀리하지 않고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다윗이 숨은 곳을 말해준 십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는 마음보다 자신의 사적인 이익과 생각에 따라 말하고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거짓된 신자, 위선적인 사람에게도 보이는 모습입니다. 사울이 했던 것처럼 입에 발린 말을 쉽게 할 때 하나님과 그분께 속한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종종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해놓고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이와 흡사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모든 내용을 입에 발린 말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말할 때 매우 신중했습니다. 하나님의 호칭이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울은 하나님을 농락하고 있고 하나님께 진정성이 없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을 말하는 내용에서 마음이 담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거짓된 신자와 참된 신자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미 말했듯이 그가 아무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말해도 그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면 자신이 거짓된 자임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7편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누룩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양이지만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하고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작은 무리였고 가진 것도 많지 않았고 큰 권력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순종, 한 사람의 사랑과 섬김이 가정과 이웃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세상 곳곳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랑의 누룩입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아주 놀라운 변화를 이루실 겁니다.

네, 아주 멋지고 화려한 곡이었습니다. 그레이엄 켄드릭 앨범 Amazing Love 중에서 축제, The Feast 그리고 On My Fire The Lord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The Feast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의 잔치를 노래한 곡이고요. Oh, Magnify the Lord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또그 이름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곡이었습니다. 작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듯이 작은 사랑과 섬김도 큰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흘러가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우리의 섬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두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알렐루야 워십밴드의 곡으로 오간 You Are My God, 그리고 이어서 스티브 플라이의 아주 매력적인 목소리로 오 주님 알기를 원하네 I Want to Know You More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찬송과 두 곡 이어집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를 편곡한 곡입니다.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캐서린 스카스의 곡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비니아드 뮤직의 만유의 주제 Fair is the Lord Jesus,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은 이라고 소개된 Isn't He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비냐드 뮤직의 곡으로 마뉴의 주제 Fairest Road Jesus 그리고 Isn't He 두 곡을 메들리로 보내드렸고요. 그 전곡은

주달려 죽은 십자가.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Catherine's 가세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의 노력으로 살아가며 세상에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복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레이볼츠의 곡으로 He's Alive를 보내드립니다. 부활의 소망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곡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목이 타는데 물이 없는 그 광야의 심정.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 시를 썼습니다. 가장 목마른 순간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위로받을 곳이 없는 하루. 하지만 바로 그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끄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 갈급한 마음 그대로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 가운데 그 목마름이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저는 조시연입니다.

또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나무의 내 찬양이었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연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시편 63편 1절의 말씀입니다. 목마르고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았던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오늘 밤 우리의 갈급한 마음도 주님 앞에 모두 내어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게요.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새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초롬의 찬양이고요. 그리고 소리엘의 내 갈급함 이어서 들려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시편 63편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여러분 신청해 주시는 찬양 그리고 나눠주시는 사연 소개해 드리고요. 또 풍성한 선물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찬양 두 곡 이어드릴게요. 빈야드 워십의 All Who Are Thirsty, 목마른 자들, 그리고 바리톤 김주택이 부릅니다. 하나님이시여.

바리톤 김주택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빈야드 워십의 All Who Are Thirsty, 목마른 자들 들려드렸습니다. 7월 3일 금요일 저녁, 금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의 준비한 끝곡은 심영진 목사님의 비 준비하시니 들려드리면서 저는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vening Praise 제작진에게 저는 조시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주님과 평안하세요.

0: FA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물놀이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1: 네, 매년 수십 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여름철 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240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물놀이 안전에 동참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물놀이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여름철에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휴가와 방학으로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요. 8월 초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장마나 무더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주로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 어딜 것 같으세요?
0: 아무래도 뭐 수영장이나 계곡이나 네.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예,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고는 네. 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0: 강에서?
1: 예. 그 저희가 뭐 소규모 하천이나 뭐 냇가 네. 이런 데서 또 놀기도 하잖아요.
0: 네.
1: 이런 하천이나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놀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55%, 그러니까 아하. 절반 이상이죠.
0: 네.
1: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이 해수욕장, 계곡, 바닷가, 저수지 이런 순이었습니다.
0: 특별히 강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그럼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좀 알아보면 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예, 가장 큰 원인이 부주의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요. 수영을 잘 못하거나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거나 높은 파도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걸 이제 바꿔 생각해보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이죠.
0: 그렇군요.
1: 예.
0: 물놀이 위험 표지판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도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1: 예,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는데요.
0: 네.
1: 위험구역 표지판이 있는데도 물에 들어가고 또 현장 지도요원이 확성기로 물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세요.
0: 네.
1: 그런데도 뭐 무시를 한다든지 현장 요원이 있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지도 요원이 자리를 뜨면 다시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가는 분을 제지를 하면 왜 흥을 깨느냐, 내가 수영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쓸데없이 참견을 한다 이런 식의 반응도 좀 자주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특히나 작은 하천이나 강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천은 바닥이 고르지 않고 유속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0: 있습니다.
1: 네, 여름철을 맞아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준비 운동을 그냥 충분히 하면 좋지 않나.
0: 네.
1: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예, 술을 마신 후에는 수영을 하지 말고 혼자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1: 네.
0: 아마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은 뭐 휴가지에서 술 드시거나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1: 그렇죠.
0: 생각을
1: 네.
0: 합니다만, 예, 꼭 기억을 하시고 식사 직후에 수영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1: 네.
0: 특히 수영 능력을 과신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혼자 수영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혹시나 물에 휩쓸리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 아,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사고가 어린이들 사고인데요. 특별히
0: 맞습니다.
1: 어린이들과 함께 물놀이 할때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예, 여러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가서 놀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어울리게 되는데요.
1: 네.
0: 아이들만 혼자서 물놀이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15cm의 얕은 물에서도 익사를 할수 있거든요. 또
1: 네.
0: 튜브가 뒤집힌다든지 장난을 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어른들의 손이 닿는 곳에서 아이들이 놀도록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다리를 끼우는 그런 튜브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이 튜브는 뒤집혔을 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튜브에 태웠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살 이상 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행동 반경이 넓어서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 교육을 하고 물놀이 할때 주의할 점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까?
0: 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요. 119에 일단은 빨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수 있으면 주변의 막대기나 튜브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스박스와 같이 물에 뜨는 물건을 찾아서 던져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에 무작정 뛰어들면 구조하려는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신고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갖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 지금까지 FABC 재난 대비 방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I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길을 걸을 때 우리는 전체 길을 다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한 걸음만 보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빛이 아닐까 싶네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신 그 빛을 의지하며

첫 곡은 어노인팅이 부른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들으셨습니다. 성경을 등이라는 표현을 했네요. 참 재밌죠. 해나 달처럼 환한 빛이 아니라 작은 등불로 표현한 겁니다. 발 앞을 겨우 비출 정도의 빛이죠. 우리는 때때로 전체 길을 다 보고 싶어 하곤 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디로 가게 될지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 지도 대신 작은 등불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지금 내딛어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 걷고 나면 그 다음 한 걸음이 보입니다. 그렇게 한 발 한 발 내딛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해 있습니다. 전체를 몰랐지만 길은 잃지 않았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 싶네요. 모든 걸 알지 못해도 지금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케인의 I'm So Blessed, 린디의 Praise You, 제이미 맥도날드의 Desperate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이스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연평안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 준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이길승의 네 번, 아멘 들려드렸습니다. 7180님께서 야근하고 왔어요. 피곤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극동방송 들으며 주님과 평안한 밤 되시기를 보내주셨네요. 아, 참 피곤한 하루를 보내고 다른 게 아니라 방송 들으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참 귀하십니다. 3634번 쓰시는 분께서 5살 아이가 좋아하는 두 개의 찬양 중에 한 곡을 들려드릴 텐데, 요급에서 놀아 광야를 지나며입니다.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 야, 5살 아이가 인생의 깊이를 아는 노래를 좋아하네요. 마지막에 이 중에 한곡 광야를 지나며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패션과 브루클리 거트우드가 함께한 Greatness, 그리고 마틴 스미스와 조시 볼드윈의 I Could Sing of Your Love Forever, 그리고 베델 뮤직의 No Longer Slave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차가 없어서 지하철을 잘 이용하는 편인데요. 제 동선상 서울 지하철 3호선을 탈 일이 많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저녁을 준비하는 시간대에 열차가 한강을 건널 때면 승객들은 잠시 고개를 들어 바깥 풍경을 가만히 바라보곤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승객 여러분, 창밖의 노을을 보시며 잠시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 하루 동안 쌓인 피로는 열차에 두고 내리시면 종점에서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네, 낭만 가득한 그 멘트에 피로가 녹아버리는 듯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인데요. 모든 짐을 대신 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한 주간의 고민과 불안과 피곤한 짐을 다 내려놓는 그런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나무에 내 쉼. 이어서 손경민의 찬양이었습니다. 힘든 길 걸어온 그대여. 이윤화와 주리의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김보령입니다. 바뀐 목소리에 잠시 놀라신 분도 계시겠죠. 김정우 PD님이 또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게 돼서 오늘부터 제가 이 시간을 대신 하게 됐습니다. 김정우 PD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함께하게 되는 이 그레이스 투유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 담은 찬양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어느 열차 기장님의 깜짝 안내 방송 이야기 나눴지요. 하루 동안 쌓인 피로는 열차에 두고 내리시면 종점에서 제가 다 버리겠습니다. 기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날이었는데 정말로 우리가 열차 안에 근심과 피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참으로 죄와 근심 걱정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한 주간 열심히 각자만의 일상 달려오신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 정말 애쓰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 누리는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레이스 투유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같이 나누고 또 은혜로운 찬양도 함께하겠습니다.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이었고요. 앞서서 들려드린 곡은 홀리원의 위로라는 곡이었는데 또 익숙한 찬송가 선율도 같이 들려왔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편곡한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스티브 다모디의 영어 찬송까지 보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드립니다. 지선의 찬양 인도하시네 라는 곡인데요.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주만 바라보네. 십자가 지신 그 보혈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네 라는 내용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In the Sweet By and By, 케니 로저스의 곡이었고요.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요즘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참 많이 신청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Grace to you, 끝 인사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이 밤 주님이 주시는 세밀한 음성 들으시며 깊은 은혜를 경험하시길 정말 축복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주리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순서 달빛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 주일 달빛 가스펠 진행하고 있는 강주현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목이 상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오늘 그렇게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양해해 주시고 또잘 들어주실 줄로 생각합니다. 첫 찬양으로는 진진이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였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향해서 찬양할 수 있는 이유들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지나온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엄청 많은데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지내온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달빛 가스펠이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 잊었던 주를 향한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한번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달빛 가스펠은요, 국내 CCM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일은 국내 예배팀의 노래들, 예배팀의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어서 들려드렸던 찬양은 이윤화의 내려놓음이었습니다.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특별히 또 이윤화님의 내려놓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예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순종할게요 하지만 정말로 참된 순종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참 그 길이 어렵죠. 그리고 순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과 주님이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순종이 같을까요? 어떤 분들은 그거 그냥 조금 회피하기 위해서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을 해내려고 주님의 뜻보다는 내 만족을 위한 순종? 그것을 쫓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역에 열심히 있는 분들 되게 많죠. 주님의 일에 열심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때마다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이 섬김이 또이 사역이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의 좋은 기억을 가지려고 좋은 느낌을 가지려고 나 혼자서 애쓰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때는요, 주님이 우리한테 잠깐 쉬라고도 얘기하시거든요. 아,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 이게 주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러고 이제 하시던 사역을 내려놓으시면 또 담당 교육자님들이나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애씀이 주님을 위한 것보다는 나의 좋은 느낌을 위한 나의 좋은 감정을 위한 어쩌면 내가 느끼고 싶은 안정감을 위한 애씀이 아닐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잠깐 멈추셔도 돼요. 멈추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음성을 듣고 또 계속해서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알게 하실 거고 지혜를 주실 거기 때문에 어떤 염려보다도 믿음을 갖고 평안함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행복한 아침 시작합니다.

우리의 불행은 주로 잘못된 생각에서 기인합니다. 우리는 병들거나 가난할 때 혹은 권력이 없을 때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성경에

세상에서 찾지 않고 세상에서 찾기 때문이죠. 행복과 불행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보시며 그 사람이 소경된 까닭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혹은 실패하거나 성공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행복과 불행의 기준을 일의 성공이나 실패, 건강이나 병약함 등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는지 아닌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성경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두 곡의 찬양은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성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장윤영의 겸손이었습니다. 김석균 작곡 복음성가 모음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영광이 되게 하라. 우리 삶의 모든 모습들이 다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도 참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성공만 있지 않거든요. 너무 멋진 것만 있고 예쁜 것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고 그렇지 않죠.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낭망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의 모든 질문들도 주님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엎드려지더라도 고꾸라지더라도 주님께로 엎어지는 것,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녀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우린 어렵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너 그렇게 왜 나약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능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성령께서 주시는 또 세임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또 삶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평안과 기쁨과 능력과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4시간 복음방송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조찬미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피아노는 송영주님의 피아노였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날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보니까요, 내일부터예요. 7월 6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썸머 스페셜은 뭐 사실은 저희 달빛 가스펠 같은 경우는 아니군요. 네, 그 7월 6일이 월요일이죠.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죄송해요. 월요일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됩니다. 달빛 가스펠은 7월 둘째 주 토요일 주에서부터 썸머 스페셜이 시작이 되겠네요. 에휴, 봐주실 거죠? 썸머 스페셜은 뭐 저희 달빛 가스펠은 워낙 찬양의 곡을 많이 틀어드리고 있긴 한데 다른 어떤 DJ의 멘트보다는 진행자 멘트보다는 찬양이 쫙 연결해서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잠깐 썸머 스페셜 기간에는 행복한 아침 코너를 잠깐 쉬려고 합니다. 여전히 토요일 날은 국내 시신곡으로 또 주일 날은 예배 찬양들로 이어드릴 텐데요. 그래도 주제를 좀 가지고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사연으로 올려주시는 법 주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계신 곳에서 사연과 신청곡 올려주시면 저희는 잘 모아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사연과 신청곡 방송해드리는 분들은 지난주 토요일 주일에 올려주셨던 분들이세요. 그래서 한 주씩 조금 늦게 방송이 나가고 있다라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웬만한 사연들은 배달 사고 없이 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또 올려주셨는데, 문자로 또 어플리케이션으로 올려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5015님. 6월 27일 새벽 1시 18초에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가볍게 출첵할게요. 꾸준히 들을수록 좋아요. 달빛 가스펠. 감사합니다. 뭔가 바쁘시군요. 네. 항상 응원합니다. 5015님. 0164님,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도 극동방송 들으며 야근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니 눈물도 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초등학교 4학년 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 좋은 아빠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항상 좋은 찬양과 말씀, 방송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공하라 육사님, 아들 혼자 키우고 계시군요. 항상 가정에 평안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아들에게도 주님의 축복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건강함으로 잘 자라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공하라 육사님, 위해서 특별히 신청곡이 없으시길래 제가 그 노래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잠시 뒤에 들려드리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너와 함께 하리라, 장하니의 너와 함께 하리라 준비했거든요. 기다려 주시고요. 8411님, 저의 최애 방송입니다. 강충현 교수님 화이팅. 8411님, 감사합니다. 9507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4961님, 세상 속에 근심 걱정 많은 하루였는데 염려하지 말라는 찬양에 다시 또 힘을 얻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수고도 아니하는 길에 백합화보라. 어떻게 자라는가.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힘을 내십시오. 6950님, 샬롬. 네. 그다음에 7282님, 제주도에서 들으시는군요. 취미로 작사하시는 분. 네. 언젠가 CCM도 한번 해보려고요. 네.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6282님, 6월 27일에 거의 끝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샬롬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6428님, 우리 왕의 청자시죠. 예배 찬양과 오프닝 곡을 듣고 약간 인터넷이 불안한 사막을 지나는 일정이라. 네. 건강하게 6428님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5015님, 6월 28일 좀 늦게 들어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인사드렸습니다. 0778님, 6월 28일 새벽 1시 27분에 낮잠을 많이 자서 이제 자려고요. 언제나 부드러운 목소리 감사해요. 네. 낮잠을 오랜만에 주무셨나 봐요. 그쵸? 왜냐면 이 낮잠을 항상 주무시는 분들은 그리 오래 못 자요. 네. 꿀잠으로 낮잠을 주무셨다는 거는 그만큼 또 삶에서 열심히 사셨다는 이야기니까 잘하셨어요. 6282님, 아멘 수고하십니다. 신청곡 송승연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부탁합니다. 네, 준비해 놨습니다. 네. 9592님, 가장 좋은 곳 주시는 하나님 신청합니다. 네,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사용한 신청곡을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올려주셨어요. 우선은 세 곡의 찬양들을 준비했는데요. 아까 그 사연 올려주신 분 중에서 홀로 아들 키우고 계신 분 공하나 육사님께 노래 선물 먼저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장하니의 목소리로 듣습니다. 너와 함께 하리라.

장하니의 너와 함께하리라. 부제는 나의 손과 부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달빛가스펠 이제 마지막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국내 CCM 찬양들로 함께 했고요. 내일은 국내 예배 찬양들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연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신청곡들이 있었어요. 두 곡의 신청곡이 있었죠. 송승연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신청해 주셨거든요.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송경민 목사님의 곡이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면서 두 곡의 찬양을 이렇게 보니까 제 마지막에 멘트를 이걸 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억지로 맞춘 건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아까도 우리가 내용에서 봤듯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가장 좋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던

마음에 들지 않던 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는 일이겠죠. 내일 저는 예배 찬양들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네, 어느덧 2026년의 절반을 보내고 우리는 오늘 7월의 첫 번째 주말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축구 경기로 치면은요, 이제 막 가슴 뛰는 후반전의 휩쓸이 울린 셈이죠. 지나온 전반전에 여러분 혹시 아쉬움이나 후회가 남으셨나요? 그렇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아직 달려갈 귀한 반년의 시간이 남아있고 우리 등 뒤에는 언제나 새 힘을 부어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오늘 아침에는 소망의 덫을 높이 올리고 기쁨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하반기의 첫 주말을 여는 힘찬 시간, 주님의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7월의 기도. 달력의 한 장을 새로이 넘기며 우리 마음의 페이지도 새 은혜로 채우게 하소서. 지나온 길의 땀방울은 감사의 보석으로 남겨두고 다가올 길의 걸음걸음마다 믿음의 등불을 밝히게 하소서. 7월의 뜨거운 태양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반기의 매일을 기쁨의 찬송으로 채우게 하소서. 네, 7월 한 달도 모든 일정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한 달이 되시기 바라면서, 네, 이 시간에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요셉이 그 지부의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이 사람들의 자루들을 량식으로 채우되 그들이 씻고 갈 수 있을 만큼 가득 채우고 각 사람의 은을 각각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라. 그리고 나의 잔, 곧 은으로 만든 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입구에 넣어두되 곡물값으로 받은 은도 그리하라. 이에 그가 요셉이 명한 대로 시행하였다. 새벽에 동이 트자 그 사람들, 곧 그들과 그들의 나귀떼가 전송을 받고 떠났다. 그들이 성읍에서 벗어나 아직 멀리 가지 못하였을 때 요셉은 그의 집 청지기에게 일렀다. 그대는 일어나 저 사람들을 쫓아가 따라잡고 그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즐겨 마시며 또 의탁하여 점을 치는 잔이 아니냐. 너희는 스스로 행한 일로서 이미 큰 악을 범하였도다 라고 말하라. 그러자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서 그들에게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찌하여 어른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자루 입구에게 발견한 은은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부터 당신에게로 도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은이나 금을 당신 주인의 집에서 훔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주의 종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어야 할 것이요 우리들도 역시 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이에 그는 그러면 너희의 말한 대로 하자. 누구에게든 그것이 발견되면 그는 나의 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고 너희는 무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들이 각자 급하게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각 자루를 열었다. 그가 가장 나이 많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살펴나가니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러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서 모두 각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성읍으로 되돌아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그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그들이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너희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알아낼 줄을 알지 못했느냐? 라고 다그쳤다. 그때 유다가 나서며 우리가 우리 주께 무엇이라 아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또 무슨 방도로 우리 자신을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에게서 불의를 찾아내셨으니 보소서, 우리와 그 선에서 잔이 발견된 자가 모두 당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나로서는 결코 그리 행할 수 없으니 그 선에서 잔이 발견된 사람만이 나의 노예가 될 것이요 너희는 평화 가운데 너희 아비에게로 올라가라 하고 말하였다. 이에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 주여, 부디 당신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올리게 하시고 제발 당신의 종에게 주의 분노를 불태우지 마옵소서. 사실 당신은 바로와 같은 분이십니다. 내 주께서는 일찍이 너희에게 동생이나 아버지가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기를 우리에게는 나이든 아버지가 있는데 그의 늙음하게 얻은 한 아들이 있고 그의 형은 죽었으니 한 어머니에게서 난 아들로는 그만이 남았고 그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주의 종들에게 너희는 그를 내기로 데려와 나로 하여금 그를 보게 하라 하고 명하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주께 그 어린아이는 아버지 곁을 떠날 수가 없으며 만일 그가 그 아버지 곁을 떠나면 아버지는 죽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주의 종들에게 너희가 너희의 동생을 데리고 내려오지 아니하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아뢰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너희는 다시 내려가 우리의 먹을 량식을 사오라 하고 명하자 우리가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간다면 우리는 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있지

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대로 내 아내는 나에게 두 아들을 낳아주었다. 그러나 하나는 나를 떠나 밖으로 나가 사라졌다. 그래서 나는 그가 틀림없이 갈래갈래 찢겼도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는 이제껏 내가 그를 보지 못하였는데 만일 너희가 이 하나마저 내 앞에서 빼앗아가 그에게 어떤 해가 닥치게 한다면 너희는 나의 흰 머리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당신의 종 나의 아비에게로 가면서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지 아니하면 아비의 영혼과 아이의 영혼이 서로 묶여 있으니 그 어린아이가 없는 것을 보는 순간에 아비가 바로 죽고 말 것이며 마침내 주의 종들은 당신의 종인 우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픔을 안고 무덤에 내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종은 어린 동생을 두고 종의 아비에게 담보하면서 만일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지 아니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영원히 이르도록 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디 저 어린아이 대신에 나를 노예로 삼으시고 어린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어린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아버지에게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당하게 될 해를 내가 볼까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4장 말씀이었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도드립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들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저는 2019년 대한민국으로 온 탈북민 이선희입니다. 제가 태어난 곳은 북한 양강도 운흥군이 자그마한 임산삽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은 오직 김일성 감사, 또 그 고마움으로, 또 오직 충성심으로 사는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 땅에서 태어나, 그 나라 땅에서 그것을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고난의 행군이 닥쳐왔습니다. 여기 온 탈북민들도 매개 과정에서 다 겪은 것입니다. 저는 한 해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 오빠를 잃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고향은 경상북도 성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형제들도 저 북한 땅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삼촌들도 그 누구도 이 대한민국에 온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나라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희 동생이 이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는 오빠들은 다 군복무를 하고 제가 온 가족을 살려야 했습니다. 그때는 아침에 죽을 먹고 또 겨울이니까 나무를 해야 되니까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치고 내려오면서 다리가 후들거리고 앞이 안 보이고 너무도 배고파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지만 내가 쓰러지면 온 가족이 죽는다는 그 마음으로 악착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굶어 돌아가셨어요. 영양실조로.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굶어서 돌아가실 때 그 죽물, 거기에 강냉이 메달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강냉이를 풀, 다 풀인데 그걸 몽땅 우리인데 다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이 없었죠. 그때 오직 배가 고프니까 그거,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 물만 남기고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는 살아 생전에 우리한테 한 번도 고향에 가고 싶단 소리를 안 했거든요. 왜 북한 땅에서 남반부 출신이라고 하면 좀 엄청 좀 그런 걸 받아요. 그래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그 영향이 올까봐 평생 자기 고향에 가고 싶단 말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때 아, 우리 손을 붙잡고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원을 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오빠는 위천공이 와가지고 오빠가 죽은 그 나이가 36살 나이였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집안은 산산조각이 나였습니다. 저는 제 동생을 버리고 제 사랑하는 딸 6살 때 아이를 버리고 중국에 가서 돈을 벌자고 중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앉아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살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별을 하고 중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중국 돈 15,000원으로 팔려 중국 산동성의 어느 한 집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팔려갈 때 저는 중국말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산동성은 쌀밥을 안 먹어요. 거기는 빵이 주식이거든요. 모든 것이 우리한테 입에 맞지 않고 그렇게 해도 우리는 그걸 다 달갑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제일 안타까운 것은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욕하는 것도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해가 지나갔고 4월 6일 앞에 사복을 입은 병사들이 한 10명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감했어요. 아, 올게 왔구나. 그대로 끌려갔어요. 끌려가고 집결소에 밖에서 징음이 울리면 야, 또 잡혀 들어오는구나. 잡혀 들어오면 무리로 잡혀 들어오는 거예요. 10명, 20명 정도. 들어오는 아이들마다 다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니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공안이 우리를 넘겼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다시 너희들이 갔다가 살아서 돌아오면 우리 산동성에 들어오면 우리는 너희들을 다시 잡아 안 가겠다 말이라고 합니까? 넘겨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강둑에다가 차고 검사를 하고 소독약을 막 뿌리는 거예요. 마치도 우리가 세균 덩어리 병균 바이러스를 감염하고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를 취급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피를 다 뽑고 거기에 끌려가서 몸수색에 온몸이 다 벗긴 상태로 실한올이 걸치지 않고 벗긴 상태로 우리는 검열을 받아야 했거든요. 검열을 받고 그리고 그날 하루하루 그것이 차라리 보이브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목격했지만 경험을 했지만 차라리 이렇게 죽고 싶다 죽였으면 좋겠다 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더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도망을 쳤는데 다시 잡혀와서 거꾸로 매달린 채 내 강목이 되는 강목에 너무 맞아가지고 허리가 다 무너져가지고 일어도 못 나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 감옥에서는 동정이 필요 없어요. 동정하면 내가 죽으니까 그 동정이 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죽으니까 동정도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 배고파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자기 가지고 중국에서 가지고 온 옷들을 다 팝니다. 사탕 한알과 바꿔먹고 누룽지가 바꿔먹고 이러다 나니까 각 지방에서 자기 담당 구역에 앉은 분들이 데리러 오면 아이들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거의 벌거벗은 상태로 발에 신발이 없어요. 너무나 배고파서 신발을 다 팔았기 때문에 그러면 맨발로 그대로 나가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저는 호송 도중에 구사일생으로 탈출에 성공하게 되고 다시 중국에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다시 중국에 들어가면 팔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런 길림성이나 이런 가까운 데 듣지 말라. 국경에 가까운 데 가기 싫다고. 저는 깊숙한 데, 나는 농촌이라도 좋으니까 깊숙한 데를 보내달라 하니까 결국은 저는 흥경강성, 할빈, 빙생, 일산골에 저는 한 남자에게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중국동 15,000원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의 지옥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 온갖 일, 돈이 팔렸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그 일을 할 때 너무도 힘들어가지고 내가 단 하루라도 설사가 와서 병에 걸려가지고 한 번이라도 쉬고 싶었는데 그때는 제가 한 번이라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것이 뭔지 아세요? 술을 마시는 걸 배웠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술을 한 병 마시고 밥도 못 먹고 술에 취해서 자고 아침에 깨나면 또 일하러 가고 그럴 때 제가 제일 먹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거든요. 달걀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은 달기 그렇게만 해도 저한테 달걀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다 팔아 돈을 써야 된다고. 제가 달걀 하나 값도 안 되나요? 하루는 힘들어서 허리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와서 구두발로 저희 이 가슴을 내려 누르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갈비가 속대가 불어났어요. 불어나가지고 저는 기침을, 갈비가 불어났으니까 기침이 안 나오는 기침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개를 고이고 앉아서 기침을 지으면서 그때도 겨울이었댔는데 야, 나는 여기서 못 살겠다. 내가 오직 도망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라 하고서 저는 기어서 저 옆에 있는 그 동문의 집에 기어서 갔거든요. 겨울에. 그거는 그 동문이 너무 너무 안타까우니까 자기 시아버지인데다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 집이 그런 집인 줄 알면서 왜 야를 여기다 팔았냐. 너도 같은 짐승이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냐. 그러고서 저는 그 동문의 집에서 한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고 그때도 재나지 않았는데 저는 한 달이 돼서 다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 중국 땅의 잘부자매들은 돈에 팔린 사람이 아닌 짐승들이고 짐승들에게도 있지 않은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고 10년 동안에 밖에서 경보음이 울리면 감자함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강냉이 밭으로 뛰어들어가요. 잡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살고 10년 또 그렇게 살고 20년 동안 저 중국에서 살았습니다. 오직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온갖 모욕과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었고 탈북 자매들이 아직도 저 중국 땅에서 아니 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모욕과 희롱, 멸시와 천대 그 모든 것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만 하는지 저는 어디에 가서 묻고 싶었습니다. 지금도 저 중국 땅에서 아시아 게임 직후에 북송된 600명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모진 고문과 고통 속에서 생사기로의 길에 놓여 있고 또 지금 저 중국 감옥에 아직도 갇혀있는 2,000명의 불쌍한 자매들이 저는 북송돼서 알아요. 그 감옥에 갇히면 그리고 아직도 저 중국 땅에서 저와 같이 짐승도 아닌 취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매들이 불구가 되어서 누려야 될 것들 누려도 못 보고 사는 자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7월은요, 나무들이 가장 치열하게 초록을 키워내고 또 알차게 열매를 맺어가는 계절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지치기 쉽지만 이 무더위 속에서 들판의 곡식들이 연그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도 지금 가장 아름답게 익어가는 중이 아닐까 합니다. 혹시 후반전을 시작하며 여전히 마음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속삭이고 계십니다. 네, 오늘 7월의 첫 번째 토요일, 어깨를 활짝 펴시고요, 주님이 예비하신 후반전의 기적들을 기대하면서 한번 철인해서 웃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이 걸어가실 7월의 푸른 길을 제가 늘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찬송가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이 고난을 묵상하는 찬양은 음악의 아버지 바흐가 작곡한 마태 순환곡의 일부를 따서 찬송가로 만든 것이라고 하는데요. 바로크 시대에는 바흐를 비롯한 많은 작곡가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순환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순환곡이 패션 뮤직이라고 불리는데 지금은 영어 패션을 열정으로 해석하곤 하죠. 하지만 애초에는 예수님의 고난, 더 정확히는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나타내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열정이라는 의미는 나중에 추가된 뜻이라고 하죠. 패션의 어원은 고난과 인내입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에도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훗날 열정이라는 뜻을 담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열정,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묵상하며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십자가에서 회개하는 강도를 용서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신뢰하는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바울이 단합하는 비결. 겸손으로 단합했다고 그랬죠.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는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요. 들어보세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에게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어.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요. 사랑으로 단합하라고 그랬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단합한다고 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지요. 부부도 마찬가지요. 한 마음으로. 어떤 부부 신방을 했는데 당첨을 받았어. 아파트 당첨을 받았어. 그 집이 싸움이 벌어졌어. 부인은 50평짜리를 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은 35평짜리를 해가지고 싸움이 났어. 35평에 좀 살다가 조금 여유 있으면 50평으로 가지. 그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데 거기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면은 문제는 해결됩니다. 대한민국 지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단합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는 것으로 교제를 하라 그랬어요. 도움으로 단합하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몸을 품어서 하자고 그랬어요. 1988년 세워진 유관순 열사 애국 어록비가 있어요. 소녀 유관순의 기원이라고 하는데 유관순의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오 하나님이시여, 이제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원수 외놈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독립을 주옵소서. 내일 거사할 각 대표들에게 더욱 용기와 힘을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행복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같이 하시고 이 소녀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1919년 3월 31일 매봉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작품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쓰여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통일의 열매를 함께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그리고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찬양 더 이어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주말마다 함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기도 이어집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내가 깊은 곳에서 그리고 박신화 콰이어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 후에는 북한 땅 고향을 위한 한 자매님의 기도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 이는 여호와의 일이십니다. 그것은 너희를 해롭게 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 평안을 위한 것으로 너희에게 희망 있는 미래를 주려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분단된 이민족을 향한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셨듯이 한반도를 향한 주님의 뜻은 평안과 희망임을 믿습니다. 남북이 화해하고 상생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평화통일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미래와 희망임을 확신합니다. 고통의 역사를 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희망이 가득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주옵소서.

한반도 땅을 향한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계획은 평안과 희망, 소망인 줄을 믿으면서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에 이어서 오늘 두 곡의 찬송 또 올려드렸는데요.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홍지승 씨였고요. 주여 지난밤 내 꿈에 김현진 씨였습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에서 오늘도 소망과 희망과 평안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나누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복례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된 백성이니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일을 행하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귀한 여정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무대 위에서 오늘도 사랑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며 주님의 위대한 유업을 이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날까지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외화벌이의 진실. 델렌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1: 네, 안녕하세요.
0: 저희가 보통 이 회사원끼리 만났을 때는 너무 피곤해 보이거나 좀 힘들어 보일 때, 아니면 좀 이렇게 건강 소식을 들었을 때, 아, 그래도 무엇보다 건강부터 챙기고 해야지라는.
1: 그러니까요. 말을...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0: 그렇죠. 일도 일이지만 건강부터.
1: 네.
0: 라는 말이 사실 만연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얼마 전에 이것도 참 저희가 우려하던 반대,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사이에서 건강 문제가 대두가 됐어요. 폐결핵 확진자가 나왔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1: 네. 이게 잇따라 나왔다.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아. 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여기 몇 군데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건데,
0: 네.
1: 이게 여기저기서 잇따라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게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잘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관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좀 진상을 얘기를 해보자면, 올해 초부터 4월 말까지 약 3만 5천 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 지린성 일대의 의류 가공 공장, 식품 공장, 혹은 이제 수산물 가공 공장 등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만 5천 명이 정말 많은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들 가운데 일부가 중국 입국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발열 혹은 기침 증상을 보였고요.
0: 네.
1: 그래서 아, 이게 뭔 문제냐라고 해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 라고 합니다. 출국 전 북한에서 건강 검진을 받았다라고 이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중국 측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이 검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전 예방도 사실 부진했던 거고,
1: 네.
0: 이거를 초기에 발견하는 것도 사실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은데,
1: 네.
0: 아까 말씀해 주셨던 뭐 주로 파견됐던 이 인근에서 확진자가 나왔던 건가요?
1: 네. 보도에 따르면 랴오닝성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북한 파견 노동자 3명이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이들은 모두 신규 파견 인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그러니까 갓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을 보였고 이후 북한으로

0: 송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공장에서도 긴급 검사 과정, 그러니까 저기 문제 터지니까 다른 네. 공장에서도 야, 다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검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5명의 폐결핵 환자가 확인됐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검사 결과 나온 직후 다른 노동자들과 격리됐고요.
1: 네.
0: 수일 안에 북한으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명의 우연한 사례라기보다는 여러 작업장에서 갑자기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단순한 감염병 사건이 아니라 북한의 보건 의료 문제로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죠. 이제 폐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후진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잘 관리되지 않는다.
1: 네.
0: 영양이 부족하다.
1: 네.
0: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약품을 제때 쓰지 않는다. 이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중국 현지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점입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활동성 폐결핵은 일반적으로 흉부 엑스레이나 객담 검사 등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약간 정밀 검사가 필요한 거죠.
1: 네.
0: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검사가 어떻게 보면 해야 되는 건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어떻게 보면 또 형식적으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 이게 폐결핵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심각하게 무게 있게 다루는데
0: 네.
1: 북녘의 주민분들이 방송을 들을 때는 이 폐결핵에 대해서 다소 저희가 알고 있는 바와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0: 네.
1: 어떤 질병이고 왜 위험한지를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그러니까 결핵이긴 한데 폐결핵이잖아요. 결핵군이 폐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기침이나 발열, 식은땀, 체중 감소, 피로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네.
0: 이 대목이 중요한 건데 치료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염병입니다. 특히 공기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습니다. 폐결핵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집단생활하는 환경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1: 네.
0: 북한 노동자는 대개로 기숙사에서 단체로 생활하잖아요. 공장에서도 밀집된 공간에서 일합니다. 폐쇄적인 공간에서 하는 거죠. 이런 환경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동료 노동자들에게도 빠르게 퍼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요걸 넘어서서 집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 공장들이 긴장했다라고 할 수 있죠.
1: 이게 초기에는 또 비교적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나중에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치료하기가 참 어려운 폐결핵이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중국 현지 공장에서는 그러면 잇따라 이렇게 폐결핵 환자가 나온 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좀 보이고 있나요?
0: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장에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만약에 중국의 그런 사람에까지 결핵이 뭐 전파되거나 전염된다면
1: 네.
0: 그 노동자는 북한, 그러니까 중국의 가정에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가정에서도 그 폐결핵이 만약에 전파가 되고 전염이 된다면 이 중국의 그런 지방이 그 지역이 좀 엄청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1: 네.
0: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다른 공장들까지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고요. 중국의 관리자나 직원들도 마스크를 쓰고 공장에 들어가는 등 감염 가능성에 대비했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현지 기업체들도 북한 노동자의 건강 상태를 믿지 못하겠다. 이거는 불안하게 보고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1: 네.
0: 또 하나는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 파견되기 전에 이게 충분한 의료검진과 치료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 그러니까 이 계속 완벽한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이 있다라고 북한 당국은 선전하고 있지만 오히려 취약한 보건 의료 체제인 거고 이게 국경을 넘어서 다른 사회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실제로 이곳에 온 탈북민 분들을 보면 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 검진을 다 시켜주잖아요.
0: 네.
1: 그때 많이 나오는 게 또 폐결핵이라고도 들었어요.
0: 맞아요. 자기가 폐결핵이 있는지도 모르고
1: 네.
0: 여기 와서 진단을
1: 맞아요.
0: 제대로 받아본 거죠.
1: 처음으로.
0: 그렇죠. 처음으로. 그리고 약간 치과 계열, 예, 여기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죠.
1: 그렇죠.

0: 그렇죠.
1: 진단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0: 그냥
1: 아무것도 안 하는
0: 빼고.
1: 거죠. 그 약간 벤치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구로 막 빼고 하는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서
0: 네.
1: 아, 이 문제가 참이 완벽한 그 사회주의의 보건의료 체제인지는 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0: 참 이렇게 외화벌이라는 큰틀 가운데 주민들의 건강보다 이 돈, 내가 무언가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 더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앞선다는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1: 그렇죠. 이게 그냥 인간이 아니라 도구의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점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노동력 성출 자체가 체제의 외화 확보와 연결됐기 때문에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포기하기는 힘들 겁니다. 근데 문제는 외화벌이 필요가 주민 건강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충분한 검진과 치료 없이 노동자를 서둘러 파견했다면 이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혹은 체제가 오히려 노동자를 그냥 외화벌이 도구로 취급한 것입니다.
0: 네.
1: 열악한 인권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 문제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0: 근데 이렇게 오래 들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 중국에 들어갔잖아요.
1: 네.
0: 저희가 주목해야 될 사안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1: 네. 중국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노동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았는데,
0: 네.
1: 이 문제가 이제 그 열악한 뭐 보건의료 시스템이라든지, 그게 이제 중국의 인민들의 건강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거는 나중에, 중국이나 북한이 좀 인민들의 이제 원성 혹은 불만,
0: 네.
1: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 지지, 아니, 지적,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0: 네.
1: 계속적으로 중국에 입국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3만 5천 명.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그
0: 그쵸.
1: 이후로도 이제는 계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점을 보면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노동자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뭐 건강 검진, 감염병 관리, 숙소 환경, 노동 조건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져야 됩니다.
0: 네.
1: 그렇지 않으면 개인적 건강은 물론 현재 작업장 전체 혹은 지역 전체 이 보건 안전도 위협받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하루빨리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러면 대체 북한 보건의료 체제에서 가장 큰 취약점을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1: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대로 진단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어디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은 그런 것이 계속적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 결핵 같은 경우는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정말 쉽게 관리할 수 있는 진병입니다.
0: 네.
1: 약이 있습니다. 그 약만 어떻게 먹으면 돼요. 그 꼬박꼬박, 제때제때. 그 시스템이 다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게 해결이 금방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은 그런 의료진이나 약품이 필요한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치료의 지속성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핵치료는 일정 기간 꾸준히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약품 공급이 불안정하거나 환자가 생계를 위해 치료를 준다면 병이 악화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어떻게 보면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점이 이번에 좀더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0: 그럼 이런 문제를 국제사회 차원에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1: 네, 이제 단순히 중국 공장의 감염병 관리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죠.
0: 네.
1: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감염권 관리 문제, 혹은 이제 주민의 건강권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해외 파견 노동자는 자유로운 노동자가 아니라 국가 통제, 그 감시 속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강 문제가 발생해도 스스로 아, 내가 이 문제다. 나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소리를 스스로 내기 어렵습니다.
0: 네.
1: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 노동자 파견 실태와 함께 이게 건강검진, 치료 접근성, 그러니까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그게 국가가 보장을 해주고 있는지, 이런 여부까지 함께 두루두루 살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인도주의적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제재 이행과는 별개로

0: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이런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그리고 제대로 정말 진단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는지 아닌지를
1: 네.
0: 그것까지 진단하는 게 북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들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도와주는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우리가 꼭 새기고 같이 주목하면서 기도해야 될 메시지가 어떤 건가요?
0: 북한에서는 그래도 복원혁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런데 아직은 정말 취약한 부분이 많겠구나. 그래서 주민들의 건강이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겠구나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출국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는 노동자들이 중국 현지에서 폐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거는 북한 내부의 진단 혹은 관리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1: 네.
0: 또 하나의 메시지는 북한 주민들이 외화벌이 혹은 체제 유지의 수단으로 동원되는 과정에서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건강권까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차치만 볼 게 아니라 그들의 몸과 정신 건강 이 문제까지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마음가짐이 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1: 참 이렇게 북한 주민분들의 남과 북 가운데 영역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외화벌이의 진실 함께 하셨는데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델리앤케이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피카소가 그 후손들이 이제 뭐 유명한 작품 빼고도 그 후 피카소는 바람둥이라 자녀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 자녀 중에 이제 피카소가 죽고 나서 이제 유품을 정리할 때 습작들이 많았대. 끄적끄적. 그런데요, 나중에 끄적끄적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 습작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씩 경매 붙였대. 경매. 끄적대는 작품을 경매로 붙였대요. 부르는 게 값이었대. 별 볼 일 없는 피카소 같은 유명 예술가가 정식 작품도 아니야. 끄적거리는 그 습작이 부르는 게 값이었다냐. 창세전부터 나를 작품으로 시로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 걸작품이라는 내 존재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는 거. 믿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made in 피카소가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made in 가시예요. 내 가치는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천하도 바꿀 수 없다 그러셨어요. 아멘. 우리는 상품이 아니에요. 싸구려 여러 개가 있는 상품이야. 우리는 유일무이야. 작품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눈, 이 코, 이 모습에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예요. 왜? 작품이니까. 나라는 존재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영원히 유일무이한 작품이에요. 내 이 모습,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머리가 좋든 나쁘든 내 모양, 내 이 꼴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창조된 작품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눈이 어떻게 생겼든 내 코가 어떻든 내 입, 내 키, 내 IQ, 내 삶이 어떻든 이것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고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예쁘다 안 예쁘다 그건 인간끼리 키재기지. 그렇죠? 오늘 나의 이 모습, 육체, 오늘 나의 이 인생, 이 코, 이 입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저 코가 저렇게 생겼고 어쩌다 눈이 단추고 못 갖고 그게 아니라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오늘 내가 여기 살고 있는가?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0: 나는 나를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가? 예,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나는 내 눈, 내 코, 내 몸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가? 아유, 그냥 빨리 가, 돈 생기면 빨리 수술해 버릴 거야. 나는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는가? 우리 또 서로서로는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가? 몇몇 친구들이 세계 미술 대전을 관람을 했답니다. 유명 작가들, 그러니까 진품이죠. 복사품이 아니고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해요.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와, 멋있다, 아름답다 감탄을 하면서 관람하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쯤에서 한 작품이 있는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한마디씩 합니다. 야, 저것은 저런 작품이 어떻게 이 자리에 전시되는지 모르겠다. 어, 글쎄 말이야. 저런 그림은 나라도 그릴 수 있겠다, 야. 아니야, 나는 발로도 그릴 수 있어. 서로 킥킥거렸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밑에 작가, 화가 이름을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입조심. 속삭였습니다. 조용. 피카소 작품이야. 피카소 작품이야. 그랬더니 다들 주변을 돌아 비웃었거든. 야, 우리 무식이 탈로 났어요. 그렇습니다. 작품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면 무식이 탈로 나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눈이 열려서 나라는 존재, 우리 서로서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 따라 하나님의 창사자부터 계획된, 그리고 작품으로 만드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저녁 사이에는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함경남도가 20에서 50mm로 평안남도와 함경북도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최저기온은 평양과 서울, 제주가 23도, 신의주와 강릉, 광주와 목포가 22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함흥, 포항과 대구, 대전, 여수, 부산이 21도, 춘천이 20도, 강계가 19도, 청진 18도, 해산이 16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함흥 33도, 서울과 춘천, 포항, 대전이 31도, 강릉과 대구가 30도, 평양과 개성, 광주가 29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목포, 제주가 28도, 부산이 27도, 강계와 여수가 26도, 해산 24도, 청진이 21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고요. 서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으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그 아름다운 사랑의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0: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누가복음 7장 4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진이 윤재희입니다. 내 자신을 의인이라 여기며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용서받은 사람답게 많이 사랑하면서 사랑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오늘 네온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람의 마음은 이상합니다. 가진 것보다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고 받은 은혜보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복을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환경보다 비교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는 눈으로 시작되지만 결국 마음의 방향을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의 편애가 어떻게 집단적인 열등감을 만들고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이 어떻게 공동체의 갈등과 폭력으로 이어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과연 이 상처는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해답은 사람을 바꾸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준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자유를 잃었고 미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요셉의 인생을 실패한 사람의 이야기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구원의 역사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형제들이 다시 만났을 때 가장

0: 놀라운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복수할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그는 형제들의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만일 열등감과 상처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면 형제들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창세기 50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용서의 선언이 아닙니다. 상처를 바라보시는 해석이 완전히 달라졌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요셉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상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사건을 새로운 의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형들의 배신이라는 렌즈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더 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상처는 더 이상 인생을 붙잡는 족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는 완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서로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는 이유도 부족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는 더 인정받고 누구는 덜 사랑받는다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할 때 공동체의 균형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직장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나의 승진을 빼앗아가고 나의 실패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가치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관계는 경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혀 다른 질서를 제시합니다. 복음은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이미 내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비교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자신보다 앞선 사람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족이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도 축복할 수 있고 자신의 자리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남보다 앞서는 데서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기쁨을 배웁니다.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건강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성경이 오래전부터 가르쳐온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입니다. 사도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바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가장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바로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마가복음 1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많음이 아니라 진실함을 보시지요. 오늘도 과부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계산하지 않고 그저 신뢰하면서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내용은의 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우리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이끌고 계시는지를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나눠주실 분,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신 임바울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인사 소개 좀 다시 부탁드릴게요, 목사님.
1: 예,
0: 네,
1: 안녕하세요. 우리 국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저는 10여 년 전에 대한민국에 와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현재는 사랑의 교회 북한 사랑의 선교부에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꿈꾸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통일을 준비하는 임바울 목사라고 합니다.
0: 예,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반갑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한국에 오신 지 한 10년이 이제 넘으셨어요?
1: 예, 맞습니다.
0: 어떠세요? 이제 한국살이 많이 이미 다 적응이 되셨죠?
1: 아직까지는 좀 적응하는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아직도요?
1: 예, 그럼요.
0: 어떤 게 가장 힘드세요?
1: 일단 북한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굉장히 직설적인 부분이 있고
0: 네.
1: 또 한국 분들은 언어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
0: 애둘러서 얘기하고
1: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아직도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 목사님의 탈북의 이야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네. 그런 사건의 주인공이시지 않습니까,
1: 네,
0: 목사님?
1: 맞습니다.
0: 예, 어떻게 오게 되셨죠?
1: 사실 제가 한국에 오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왔다기보다는
0: 예.
1: 군 복무 중에 상관과 한번 크게 싸우는 우발적인 사건 때문에 그냥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이 안정을 되찾고 다시 부대를 복귀하려고 했다가 부대를 복귀하지 못하고
0: 네.
1: 그 밤에 휴전선 불빛을 바라보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불빛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마음이 들어서
0: 네,
1: 한국까지 오게 됐는데 철책도 넘고 지름밭도 네. 건너서 또 지금 목회자가 돼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았나라는 확신이 요즘에는 많이 듭니다.
0: 네. 네.
1: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린 마음이 22살이었으니까요. 그냥 충동적으로 어쩌면 북한 땅에 그대로 있으면 소망이 없겠다 싶어서 정말 단순한 생각에 걸어온 길이었는데
0: 예.
1: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을 신실하게 또 통일을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어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나 지금 그런 확신을 가지고
0: 아멘. 네.
1: 하나님께 빚진 인생으로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0: 북한에서 군복무가 참 길지 않습니까?
1: 길죠.
0: 너무나 까마득하고 아득하고 그래서 더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답답하죠. 우리가 보통 한국에서 북한군을 바라보면 10년이기도 하고 너무 길기도 하고
0: 예.
1: 물자도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많은 군인들이 이제 영양실조와 또 질병으로 사망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0: 예.
1: 저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또 그런 생각을 또 생각보다 많이 안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군인들이 전부 다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으니까 저 친구도 참으니까 나도 참아야지. 저 친구도 견디니까 나도 견뎌야지.
0: 네. 그래서
1: 대부분 북한 군인들은 그렇게 아마 견뎌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니까.
1: 그렇죠.
0: 생각보다는 이게 불합리함까지는 다다르지 않는군요.
1: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처럼 이제 핸드폰을 많이 사용해서 외부 정보를 많이 들으면
0: 네.
1: 이게 너무 불합리하다 우리가.
0: 그렇죠.
1: 군 생활이.
0: 네.
1: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탈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살아가겠지. 내가 견뎌내야 되겠다.
0: 네.
1: 그리고 우리 이제 북한 군인들은 그 시간들을 견뎌내서 당 입당에 가입을 해서 제대해서 대학 졸업증을 가지고 가면 어느 정도 미래도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마 북한 군인들이 견뎌내지 않을까 싶어요.
0: 그 네. 힘든 과정을 견뎌내면 그래도
1: 보상이 있다라는
0: 뒤에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와서 북한 군을 돌아보면 너무 불합리한 게 많고 또 인권 유린의 상황도 너무 많고
0: 네.
1: 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생존의 문제죠.
0: 네.
1: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되는 그래서 죽지 않으면 다행이다. 그래서 제가 북복무했던 강원도 지역은 특별히 많은 군인들이 아사로 죽고
0: 네.
1: 병 걸려서 죽고
0: 그걸 직접 보셨어요?
1: 그렇죠. 특별히 이제 북한 군인들은 전투를 훈련한다기보다는
0: 예.
1: 대부분 청년들이 딱 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공사장이나 이런 데만이 동원이 돼요.
0: 네.
1: 그래서 뭐 고속도로 공사장이라든가 아파트 건설 현장이라든가
0: 아이고.
1: 특별히 이제 발

0: 발전소 같은데 네. 동원이 많이 되는데 그 기계가 없기 때문에 다 군인들이 손으로. 이제 손으로 뭐 곡괭이 띄어서 이제 산도 깎고 이러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예. 죽는 사람도 많고요. 그런데다가 이제 병까지 걸리면 약이 없어 치료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1: 예.
0: 제가 군복무했을 때마다 이제 15년이 흘렸으니까 지금 15년이 지나면 굉장히 북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어떤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이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 한 가지 희망이네요.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1: 북한에 이제 다음 세대들로부터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0: 맞습니다.
1: 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예. 우리 목사님도 이 삶이 이렇게 변화되고 예. 할 것을 사실은 우발적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탈북하는 길에서는 아마 기대를 못하셨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저 같은 경우에는 탈북할 때는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죽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1: 대한민국에 남겨서. 가면 그래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으셨어요?
0: 그때는 그런 개념조차도 없었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산골에서 제가 살았던 고향은 군수산업
1: 네.
0: 밀집된 지역이어서 사실은 외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차단된 그런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에 넘어가는 사람들조차도 반역자라고 생각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1: 네.
0: 유년 시절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도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이 환경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환경에 들어가니까 아니, 중국에 넘어가는 것도 국가를 반역하는 거구나.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상태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사실 대한민국에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모험이고
1: 네.
0: 그때는 뭐 남조선 그런 개념보다는 부대 들어가면 처벌도 두렵고 또 내 인생은 이제 탈영병으로 집에 가자고 하니 내 인생은 망했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고 그냥 정말 한 줄기 희망처럼 그냥 저기 한번 가보면
1: 네. 뭐 어떻게든 되겠지
0: 여기보단 낫지 않을까 뭐 이런
1: 야.
0: 생각이었던 거죠.
1: 네. 네.
0: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여기 앉아있다고 하는 게 정말 시편 기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을 때
1: 네.
0: 꿈꾸는 것 같았다. 그 표현이 정말 제 삶에 맞지 않을까. 저게 꿈꾸는 것 같은 생각이
1: 네.
0: 많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 제 인생을 어떻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을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모든 길이 은혜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1: 아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한국에 오셨을 때가 20대 초반이란 말이죠.
0: 그렇죠.
1: 그때 한국에 딱 오셨을 때 어떠셨어요?
0: 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1: 네.
0: 첫 번째 감정은 국정원이나 하나원에 들어오면 김정일에 대해서 북한의 실상에 대한 책들을 많이 줘요.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북한은 책들을 철저히 차단시키고 또 김일성 우상숭배에 관한 도서만 이제 보거나 당에 관한 국가에 대한 책들을 많이 보다가 많이 충격을 받은 게 너무 많이 섞고 살았다 우리가. 그 배신감
1: 네.
0: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우리 탈북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너무 그 배신감 그래서 처음에는 막 분노도 했다가
1: 네.
0: 우리를 어떻게 도대체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있었고요.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그 시간 때문에 그 배신감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되게 혼란스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사실일까? 뭐 예를 들면 6.25가 북한에서는 남조선과 미군이 먼저 전쟁을 시작했다고 그래서 조국해방전쟁이라는 표현을
1: 그렇죠.
0: 많이 썼거든요.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제 북한이 먼저 침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이게 뭐가 진실일까? 근데 이제 전쟁기념관이나 또 역사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북한이 먼저 시작한 전쟁은 막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서 지금은 괜찮지만 초반에는
1: 예.
0: 그것조차도 너무 혼란스러운 혼란기를 정말 많이 그게 첫 번째였어요. 배신감 플러스 혼란. 또 그 혼란 가운데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을 가르칠 때는 굉장히 못 살고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래서 미국의 이제 통제와 압제 가운데 있는 뭐 그런 생각하고
1: 네.
0: 있었는데 정작 여기 와보니까 여기 너무 잘 사는 거야.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너무 화려한 그냥 놀랐던 기억밖에 없어요. 와 이런 세상이 다 있구나.
1: 네.
0: 와 대한민국이 똑같은 이 경계선 어떻게 보면 이제 몇십 킬로만 넘어오면 되는
1: 그러니까요.
0: 공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거기에 한번 놀랐던 두 번째는 너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서 한번 놀랐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열망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이게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 아닐까 싶어요.
1: 네.
0: 북한에서는 딱 제한된 것만 보고 대한민국에 오니까 너무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내가 읽고 싶은 책 마음껏 읽고
1: 네.
0: 또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대통령한테 욕해.

0: 해도 되고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나? 그게 좀 많이 놀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네. 아마 처음 한국에 오신 많은 탈북민들이 그런 혼란의 시기, 분노의 그렇죠. 시기, 우리 목사님과의 생존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어떻게 그래서 목회자 길로 인도하셨는지는 찬양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이 좀 요즘에 은혜 나누시는, 은혜 받으시는 찬양 함께 네. 좀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0: 제가 요즘에 가장 많이 고백하는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찬양이 비준비하시니
1: 아, 네.
0: 그래서 그 찬양 후렴을 보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성할지어다 아멘. 이 찬양이 있는데 제가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북한 땅에서 평양에서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해주세요.
1: 아멘.
0: 기도와 고백이 나오는데 이 찬양 네. 한번 듣고 싶습니다.
1: 비준비하시니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10여 년 전에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철책을 넘어서 귀순을 하셨죠. 탈북을 하셨다가 지금은 목회자로 살아가고 계시는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0: 목사님께서 혼란과 분노의 시기, 네. 또 갑자기 닥친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의 살아간 어떤 기대와 기쁨이랄까요? 네. 그럼에도 이곳에서 생존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1: 쉽지 않죠. 네. 네. 가장 힘든 거는 외로움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0: 아, 혼자.
1: 혼자.
0: 네.
1: 특별히 이제 가족끼리 오신 분들도 고립이 되죠.
0: 그럼요. 네,
1: 가족이 네. 있어도. 네. 근데 저처럼 이제 혼자 온 탈북민들이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외로워요.
0: 예.
1: 특히 이제 명절날 같은 때.
0: 아,
1: 이때 우리 가족을 두고 혼자 넘어온 탈북민들은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시간이고 너무너무 외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네. 보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일단은.
0: 네. 네.
1: 근데 보면 멀어도 외국에 있던 뭐 부산에 있던 뭐 힘들긴 하지만 갈 수 있는데 안 가는 것과
0: 그렇죠.
1: 갈 수 없어서 못 가는 거는 이 차원이 너무 다른
0: 네.
1: 그래서 그 외로움이 저에게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고 뭐 같이 모여도 조금 덜 할 수는 있겠지만 고립된 상황 가운데 그 외로움을 버텨내고 견뎌내는 시간이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럼요. 시간들이 너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0: 네.
1: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대한민국에 오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고 북한에서 경험했던 통제와 감시, 억압이라는 인권 유린이라는 상황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혼자라는 이 고립감, 그 외로운 시간들을 견디게 해줬던 것이 아마 신앙이 아니었던 것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0: 야, 한국에 처음 오셔서 그러면 바로 신앙생활 시작하셨어요?
1: 바로 신앙생활을 하진 못했죠. 왜냐하면 북한은 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0: 네.
1: 북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국이거든요. 남선보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가 이 미국의 종교 아닙니다. 서방에서 너무.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종교를 굉장히 싫어하고 일반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0: 네.
1: 굉장히 잘못된 길로 이끌어간다는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초반에는 저도 너무너무 거부 했었던 것 같아요.
0: 네.
1: 아직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면 거의 80%, 85%가 기독교.
0: 처음에는?
1: 네, 처음에는. 맞아요. 다 그렇게.
0: 또 탈북가정에 도움도 받으시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그래서 제가 넘어왔을 때 15년 전만 해도 굉장히 탈북민들이 많이 올 때. 그래서
0: 네.
1: 저도 기억이 나요. 처음에 룸메이트가 형님이 한번 교회를 한번 가보자.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할 거 없으니까 끌려갔다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샬라샬라 하고. 와, 저한테는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이 기독교는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짐을 하고 나왔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일을 해주셨어요.
0: 예.
1: 그래서 보통 탈민들이 하나 오늘 나올 때 집을 배정받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저도 이제 군포시에 집을 배정을 받았는데 집이 안 나온 거예요.
0: 오.
1: 그래서 20일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하나 온 때는 있을 수 없고 보통 이제 쉼터 같은 데서 한 20일 정도 생활하다가 집이 비어지면 들어가야 된다는
0: 네.
1: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쉼터를 갔던 게 저기 경기도 포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에 이제 20일 거기 가 있게 된 거예요. 쉼터를 운영하시는 목사님이 실향민 목사님이었어요.
0: 오,
1: 할아버지 한 70대 네. 되시는. 기독교 대단에서 또 목사님이 운영하는 쉼터이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0: 네.
1: 매일 뭔가 예배 같은 걸 드려야 되는데 초반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를 계속 예배가 있으면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0: 네.
1: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쉼터 21일 기간에 한 열흘 10일째 되는 날 목사님 그날도 이제 예배를 가자.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따라갔다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은혜를 제가 들었어요.
0: 네.
1: 진짜 마음에 불을 안고 있는 뜨거운 돌덩어리를 안고 있는 희한한 체험을 하고 돌아봤는데 그 전까지 제가 성경을 계속 읽었잖아요. 뭐 동정녀가 뭐 예수를 낳았다 뭐 이런 얘기는 정말 북한 무신론자들에게는 말같지도 않은 얘기고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도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윗 이야기는 우리가 왜 알아야 되며 이런 게 정말 생소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부터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0: 할렐루야.
1: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에게 믿어지고
0: 아멘.
1: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구원하셨던 것 믿고 성경 말씀 막 믿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신기해요. 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한 열흘 동안 너무너무 행복 했던 와 너무 불안했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을 경험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0: 네.
1: 저는 제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들을
0: 네.
1: 그 쉼터 가운데 경험하고 그렇게 인생을 만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0: 그렇게 해서 뭐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시고
1: 그렇죠.
0: 지금은 목회자가 되셨어요.
1: 맞습니다.
0: 사실 신앙인의 삶과 또 목회자의 삶은 다른데.
1: 그렇죠.
0: 목회자로 헌신하게 된 어떤 부르심이

0: 특별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어, 사실은 저는 목회자가 되게 싫었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0: 왜냐하면
1: 북한 사람들은 굉장히 직설적입니다.
0: 네.
1: 자기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뭐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가 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 청년으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게 됐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제 성향이랑 안 맞는 거. 뭐 싫어도 그냥 웃어야 되고. 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아, 제 그 마음에도 아, 목회자는 저랑 이제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데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안산, 네, 상록수역 근처에
0: 예.
1: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적 멘토를 잘 만났어요. 저희 그때 당시에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0: 와.
1: 그래서 목회자의 길을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 권면을 해주셨어요.
0: 네.
1: 근데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하다가 제 영적 아버지 같은 분이 권면을 해주셔서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북한의 영혼들을 말씀으로 살려내는 일에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는 강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제 의지 안에도 관계 없이 걸어왔던 길이 아마 목회자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0: 예.
1: 그래서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 게 믿어지지 않고
0: 네.
1: 신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이 요즘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셨다라는 것 말고는 그럼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목사님이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증언하는 또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 방송을 또 듣는 많은 분들도 도전받고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을까.
1: 감사합니다.
0: 목사님 어떠세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께 우리 탈북민을 위해서 탈북 성도를 위해서 부탁이랄까요?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 것 같아요.
1: 지금 탈북민들의 현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예.
1: 통계들을 뭐 정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우려하진 않았지만 대부분 조사들을 해보면 매년 탈북민들이 한 50여 명씩 자살도 하고 뭐 또 죽기도 하고 또 아파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또 몇 년 전에 탈북민 모녀가 또 굶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탈북민 자살률은 대한민국도 자살률이 높지만 4배가 높고 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마약
0: 맞아요.
1: 사기 이런 데 많이 이제 연류가 되면서 범죄에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또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몰라서 그러기도 하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게 됩니다.
0: 예.
1: 근데 2025년 작년이죠. 돌아가신 숫자가 4배나 급증을 했다고요. 거의 한 200명 정도가. 근데 제가 우리 탈북민들의 인생을 한 분 한 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북한 땅에 출애굽시키신
0: 네.
1: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확신이 계속 들어요.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통일, 하나님께서 주실 이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땅의 사람들을 건져내주시고 북한 주민들, 탈민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그 땅의 실상을 알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잖아요. 통일이 되면 제가 봤을 때는 남한 성도님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북한에서 살다가 여기에 와서 대한민국에 와서 예수님을 만난 우리 탈북민 고향 사람들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파급력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탈북민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에 5만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한 교회가 우리 탈북민 성도 한 명만 제대로 품고 기도하고 세워내면 이게 북한 성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아멘.
1: 네.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탈북민들이 방황하고 있고 한국에 오면 85%가 기독교인인데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면 거의 대부분이 교회를 떠나는 정말 마음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국동방송 가족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고
0: 네.
1: 우리 교회들이 우리 탈북민 성도들을 한 명이라도
0: 아멘,
1: 함께 품고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낸다면 그 하나가 백을 이루고 백이 천을 이루는 아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쓰임받지 않을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0: 예. 네. 이 목사님이 탈북민이라서 하시는 부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오고 또 관심 가졌던 것보다도 앞으로는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또 지원이 필요합니다.
1: 네.
0: 이들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게
1: 그렇죠.
0: 이 복음 통일의 시작이라는 거
1: 예.
0: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탈북민 신앙 간증 임바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참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목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관심 가져야겠다. 예. 목사님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1: 예.
0: 저희도 더 많이

0: 기도하고
1: 함께
0: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탈북민 신앙가정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탈북 신앙인의 간증을 갖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극동방송 북방사였고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더욱더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

89.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에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얼굴은 웃는 얼굴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도 웃는 얼굴에 침 뱉으랴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웃는 얼굴을 가져야 합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으면서 전도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밝은 모습이, 우리의 웃는 모습이 상대방에게 영향력을 미쳐 그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요, 늘 얼굴이 어둡고 찌푸린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 화가 나서 말도 붙이기 어렵게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굳어진 우리의 모습, 활짝 웃는 연습을 해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웃는 연습을 하면 일주일이면 얼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달라져요. 오늘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웃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글로리아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도우심에 감사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보혜사는 도와주시는 은혜로운 스승님이라는 뜻으로

헬라어 원어인 파라클레이토스를 그대로 음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파라클레이토스에는 매우 많은 뜻이 있습니다. 곁에 부름받은 자, 변호사,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 그리고 친구. 이처럼 하나의 뜻으로만 표현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때 가장 애를 먹는 단어라고 합니다. 필리핀 남부의 모로 부족 성경에는 보혜사가 계속 옆에서 같이 가시는 분이라고 번역돼 있습니다. 멕시코의 오토미 인디언의 성경에는 우리 영혼에 따스함을 주시는 분으로 번역돼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우리의 생각을 꽉 동여매시는 이라고 번역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성령님은 이처럼 우리를 모든 방면에서 보호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감사하십시오. 그 놀라운 능력과 자비의 성령님이 또한 우리의 한 해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정말로 믿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영과 육과 생각까지도 지켜주시는 주님이심을 믿게 하소서.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감사하고 늘 도우실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서울 바하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바리톤 김민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혹시 예방주사를 맞고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방주사를 맞았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독감에 걸리지 않겠지?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방접종을 해도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독감 바이러스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혹시 독감에 걸리더라도 증상이 훨씬 약하게 지나간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조 목사입니다. 예방주사라는 거 참 신기하지 않나요? 병을 막기 위해 아주 약한 병을 몸속에 넣습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 병을 이용하는 거죠. 이 원리를 생각하다가 문득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비슷한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은 실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마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믿음으로 이끄시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은 실패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요나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실패한 사람 요나. 이 요나의 실패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거였습니다. 요나 1장 3절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라고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정반대의 방향인 다시스로 향합니다. 왜일까요? 니느웨가 너무 싫었기 때문이죠. 이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보다 자신의 감정이 더 앞섰던 게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에게서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요. 결국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그 물고기의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스올은 죽은 자들의 세계 혹은 무덤을 의미하죠.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살아있는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를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마치 물고기 뱃속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흔들리고 가족 문제로 밤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 속에서 아,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끝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십니다.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됩니다.

실패가 실패로 끝나면 불행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실패조차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실패가 축복으로 바뀔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하는 겁니다. 요나서 2장은 이렇게 시작돼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라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신에게 부르짖고 있을 때도 요나는 깊이 잠들어 있었죠. 왜 그때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와 비슷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겠죠. 기도할 자격이 있을까? 이렇게까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도 그랬더라고요. 아버지께 돌아가면서도 나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들이 달려오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빠르게 달려오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러보자고요.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요.

보면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혹시 마음속에 아 이미 늦었어, 나는 자격이 없어, 이제는 끝이야 라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다면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를 들으셨고 다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은혜의 시작이 될 수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병, 진행의 더사랑 지구촌께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T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예산 영리교회 이성일 목사님입니다.
1: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아닌 화합과 사랑이 가득한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더하여 주셔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국민을 위한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시고 공정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자녀들과 청소년들, 청년들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둠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부르심을 심어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일꾼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이번 주를 지나오니 어떤 날은 쨍쨍하게 해가 뜬 날도 있었고요.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비가 내리는 것 같았지만 전 이미 우산을 준비했거든요. 일기예보를 보고 준비한 우산 덕에 별로 비가 무섭거나 걱정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작은 우산 하나가 주는 용기라고 해두죠. 젖지 않을 거라는 안전함에서 오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편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인생에 비를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요. 만난다 해도 안전할 거라는 자신감. 여호와의 그늘이 주는 용기가 아닐까요? 어떤 날이 찾아온데도 어김없이 주님 안에서 안전한 행복한 토요일에 엄수빈입니다.

어떻게 상반기를 잘 보내오셨나요? 아니면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처럼 어떤 날은 쨍쨍 해가 떠서 정말 맑고 화창한 날이었다면 어떤 날은 또 예상치 못한 비바람을 맞는 날도 있었을 거고요. 시원하게 바람이 부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저런 나날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상반기를 좀 결산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연초 계획과 비교했을 때 아쉬웠던 부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계획과 달리 놓쳤던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아쉽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또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나름의 열심대로 그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치열한 전반전은 그대로 두고요. 최선을 다했다. 스스로 좀 인정해준 다음에 우리 후반전 잘 보내볼까요? 치열하게 맞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계획하신 순간들을 더 누리는 그런 하반기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이 어떤 것들인지 기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 안에서 더 많이 안전하시고요. 더 많이 기대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신청 찬양과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태산을 넘어서 헌곡에 가신 상반기도 있으셨겠죠. 이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태산을 넘어 헌곡에 가도 쉐키나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말, 찬양으로 쉬어가는 토요일. 여러분은 지금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7월을 시작하는 오늘의 행복한 말씀 퀴즈. 오늘은요, 시편 5편 12절 말씀을 퀴즈로 전해드립니다. 재미로만 맞추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한 번 더 기억해보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 구절, 시편 5편 12절 말씀 전해드릴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뿅뿅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정답이 뭘까요? 이 두 글자 단어인데요, 어학사전 힌트로는 전쟁 때에 적의 칼, 창, 화살 따위를 막는 데 쓰던 무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 무기를 챙기면요, 패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막을 수 있어요.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정답이 뭘까요? 다시 한번 말씀 구절 읽어드릴게요. 빈칸에 들어갈 이 단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뿅뿅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시편 5편 12절 말씀. 아멘. 우리의 뿅뿅막이 되시는 주님이신데요. 화살막이, 단창막이,

화살이든 단장이든 이것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숫자 눌러주신 후에 문자로 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 무료 채팅창에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힌트가 될 만한 찬양 두 곡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맞춰보세요.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께 힌트가 될 만한 찬양으로 엄선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찬양을 잘 듣다 보면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정답 그럼 발표해 볼까요? 퀴즈의 정답은 방패였습니다. 화살이든 칼이든 창이든 모든 것들 방어할 수 있죠. 우리가 만나는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두려움 속에서도 보호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이 방패라는 단어 넣어서 퀴즈 말씀 구절을 완성해 볼게요.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이 퀴즈 말씀 구절의 앞선 구절도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말씀은 시편 5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었는데요. 사실은 좀 피할 일이 없었으면 하죠. 모든 일들이 그냥 받아들이고 만나도 괜찮을 그런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쫓아오고 달아나게 만드는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를 덮고 압도하는 그런 먹구름과 같은 걱정과 근심들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먹구름을 피한다면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먹구름이 사라진 것도 아닐 텐데 말이죠. 크신 주님의 그늘 아래, 방패 아래 안전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7월이 되시길, 또 올해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 보호 속에 있다 보면요, 때를 따라 비구름도 금방 지나갈 겁니다.

7월 4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찬양합니다. 온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섭리를 따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것을 다르게 만드신 그 은혜를 따라 오늘의 모든 다름을 인정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넓은 마음을 허락하소서. 그들을 나와 똑같이 바꾸려는 허탄한 노력을 버리게 하소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게 유익이 됨을 알기 원합니다. 서로 다른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하소서. 길가의 나뭇잎조차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물며 존귀한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서로 다름이 창조의 원리임을 인정하고 그 안에 담긴 섭리를 받아들여 다름의 유익을 누리게 하소서. 오늘도 달라서 감당할 일들이 다름에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배우고 누리게 하소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와 다른 오늘, 나와 다른 사람들,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의 마음에 넉넉한 여유가 있는 오늘이 되셨으면 합니다. 주님 안에서요, 우린 결국 안전할 테니까요. 그 안전함 속에서 새로움을 기대함으로 받아들이는 하루가 되시길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의 저는 엄수빈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썸머 스페셜로 우리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 담아서 찾아올게요. 다음 주부터 찬양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이 가는 매일매일이 되시길 응원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과 같은 주님과의 동행 되시기를 진심 다해 응원할게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포를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0: CG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 6월 24일

부산 사직동교에서 있었던 부산 기독교 장로 총연합회에서 주최한 76주년 구국 기도회 및 기념 행사의 특강을 특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사의 신영순 교수입니다.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입니다. 오늘 주제가 특별히 우리 가락으로 부르는 나라 찬송 581장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제목만 봐도 애국이 철철 넘치는 그런 제목이죠. 이 곡을 작사하신 분도 목사님이시고 애국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581장을 가지고 오늘 특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제 이름은 신, 하나님 신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1순위가 아닌 영순위입니다. 신영순입니다. 우리 아들이 엄마 이름을 촌스럽다라고 하던데, 국동방송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아 내가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이름을 좀 바꾸려고 한다 했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아 신영순? 하나님 신자에 영순이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 최고의 이름이구나, 그때부터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름을 절대 바꾸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엄마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요, 한국의 엄마, 특히 고3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엄마예요. 고3 엄마가 부러워하면 어떤 엄마일까요? 좋은 대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저는 우리 아들, 딸을 고3 엄마가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는 우리 아들, 딸 서울대학 보내서 당시에는 참 마음이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저한테 물으시면, 구약시대는 다윗 왕이고요, 신약시대는 바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공부 제일 잘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정말 권력 중에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최고의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이 세상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두 사람을 통해서 나의 인생의 길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원래 약학대학을 졸업한 약사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면 약대를 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약대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믿음 생활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점점 더 강해졌을 때 제가 음악대학을 들어갔습니다. 학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석사를 하지 않고 음악학사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윗 왕의 삶을 찾아보니까 굴곡이 많고 그 죄도 엄청 지었더라고요. 나보다 죄를 더 많이 지었더라고요. 아 이런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가 지금 찬송가, 새 찬송가 보면 645곡 우리 찬송가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뭐 다르긴 하지만 보통 한 30곡 내외로 주로 즐겨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이 찬송가가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입됐는가 보면, 이 찬송가가 거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이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모습이 표현되는 찬송이라기보다 선교사들

가지고 와서 한국을 복음화하고 또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급한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락으로 불러진 찬송가가 몇 개 없어요. 이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한국 회중 찬송가 역사적인 것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890년도에 태동기에 조선

일본에 빼앗겼습니다. 그 이전까지에도 우리나라에는 찬송도 들어왔고 또 우리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찬미가라고 최초의 한글 가사로 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찬미가 1892년 그리고 1894년도에 최초의 오선지로 된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중국 찬송가를 번역해서 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초창기에. 그런데 우리 세종대왕이 정말 훌륭한 임금이에요. 굉장히 훌륭한데 그분도 음악가예요. 악보를 기보하는 정간부를 창안한 세계적인 가장 뛰어난 임금 중에 한 사람이 세종임금입니다. 어쩌면 다윗왕 못지않게 훌륭한 임금이 우리나라 세종임금이라는 거 우리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는 정간부로 공부를 했거든요. 찬송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요즘 서양식의 오선보로 보고 있잖아요. 최초의 오선지 찬송가가 태어났는데 1894년도에 찬양가입니다. 이게.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1910년부터 시작되고 최초의 연합적으로 찬송가가 발행된 것이 또 연합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신정 찬송가, 신편 찬송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해방이 된 1945년도 6.25 혼란을 또 겪으면서 우리는 이때 또 교파가 분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다 개성이 있고 생각하는 바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찬송가든 뭐든지 간에 이론을 세우든 간에 자기의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찬송가 역시도 분열이 일어나서 많은 찬송가가 교파별로 생겼는데 이것을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개성 있고 독특하고 특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 찬송가, 합동 찬송가, 개편 찬송가 들어보셨죠? 네, 이런 찬송가가 있었던 시절이 바로 해방 이후의 6.25 시절입니다. 그 이후에 1980년도에 모든 교파들이 다 모여서 하나로 뭉치자 해가지고 통합된 찬송가가 나왔는데요. 그때가 통일 찬송가입니다. 1983년도에 이게 발간됐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곡이 17곡이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K컬처 대단하지 않습니까? 또 K문화뿐만 아니라 뭐 스포츠 모든 분야에 우리나라는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나라에 정서를 더 많이 넣고 우리나라 사람이 더 많이 작곡하고 작사한 곡을 더 많이 수록하자라고 우리나라 사람 128곡이 수록되어서 20년이 지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해도 됩니다. 이거는. 네. 이것이 바로 21세기 찬송가입니다. 2006년 당시에 이 찬송가가 처음에 발간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때에 찬송가의 머리말을 살펴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에 입국하고 이 우리나라의 기독교 복음이 전해진 때가 지금부터는 141년 전이지만 2006년대는 122주년이었습니다. 여기에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는 645곡 중에 128곡은 우리나라의 작사자들, 작곡가들이 대거 수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머릿말, 첫 페이지 보면 머릿말 있죠. 항상 무슨 책이든지 첫 페이지 머릿말이 있습니다. 머릿말에 보면은 존스와 로스트와일러가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처음에 들고 온 찬미가라는 서문에 번역한 찬송보다 한국인 창작자를 세울 때까지 개척자로서 다리의 역할을 할 것이다. 선교사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이후에 엄청난 훌륭한 음악가들, 작사가들이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제가 찬송가를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 날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합니다. 찬송가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
훌륭한 교회 음악 작곡가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소개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편을 150편을 작곡을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시편 제가 작곡한 곡이 약 60여 곡이 돼요.

150개 중에 이 곡을 소개를 하는 시간이 매주 토요일 날 부산 극동방송 8시에 방송을 합니다. 관심이 있으시면 그 방송을 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머릿말에 계속해서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 작업은 지난 10년 동안에 신학자, 목회자, 국문학자, 교회 음악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여 수많은 모임을 통해 더 좋은 찬송가 책을 만들려고 노력한 모두의 결실이다.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2006년 9월 30일 찬송가 공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찬송가 한번 뒤져보세요. 이 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송가 머릿말의 말을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 6.25를 기념하기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사랑하자는 것이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찬송가에 나라를 사랑하는 찬송가가 다섯 곡이 수록돼 있어요. 근데 나라 사랑한 다섯 곡 중에 한국 사람이 작사하고 한국 사람이 작곡을 해야 마땅한데 580장은 작사는 한국 사람이 했어요. 근데 작곡은 한국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외국 사람이 도니제티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빌려와서 만드는 것이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돼서 은혜롭게 찬양을 한 곡이 582장입니다. 이 네 곡 작곡 중에서 세 곡은 모두 다 서양음악식 작곡이 돼 있는 그런 곡들입니다. 581장만 한국 정서, 한국의 음악으로 만들어진 곡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곡에 오늘 집중을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또 복음을 전해준 거는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485장 중에서도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지만 상세한 것은 여러분이 다 아시고 계셔요. 예배 찬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예수님에 대한 찬송도 있고 또 우리가 행사하는 어떤 행사 찬송도 있어요. 제가 약사를 하다가 음악가를 시작한 게 30살입니다. 30살부터 서양음악 작곡을 시작해서 서양음악 작곡 이론 지휘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한국음악을 또 작곡을 했어요. 왜? 한국음악을 모르고 내가 우리나라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더군다나 문화는 그 나라의 정서를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음악을 대학원을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작곡하고 이론을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코피 흘려가면서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많았어요. 50대쯤 됐을 거예요. 한국음악을 시작한 게 아마. 그렇지만 제대로 우리나라를 알고 우리나라 문화를 알고 내가 우리나라의 문화를 보고 봐든지 또는 작곡을 하든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찬송가 뿐만 아니라 581장도 한국 정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약사와 악사는요 풀초변 하나 차이입니다. 한글로는 악은 하나잖아요. 약은 하나 더 있으면 약이에요. 그리고 한자로는 기쁠나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기쁠나게 풀초가 붙으면 약이에요. 왜 약사가 음악가가 됐냐고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찬송가는 결국은요 핵심이 뭐냐? 작사와 작곡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참 여러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거는 작사자와 작곡자입니다. 이 두 그룹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작사자는요, 우리나라의 작사자가 128명, 굉장히 훌륭하세요. 대부분 목사님이세요. 영성이 많으시고 또 시적인 감각이 뛰어나시고 엄청 훌륭한,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작곡가는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작곡가가 이렇게 뛰어난 데 비해서 우리의 정서로 작곡을 하지 않은 곡이 너무 많다는 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됐냐, 이것은 바로 일본 제국 시대에 우리가 어린 시절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첫 단계가 한국 음악을 교육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 말을 배우지 않게 하고 한국 음악, 한국 문화를 전파하지 않는 것이 일본의 문화 말살 정책의 일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훌륭한 작곡가들이 그 시절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의 문화를 접하지 못하고 우리 한국 음악을 접하지 못한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우리 지금 훌륭한 작곡가고 연주가입니다. 우리 연주가들 세계적인 수준이고 작곡가도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지금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부터 공부한 사람은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고루고루 교육을 하고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미 훌륭하게 작곡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서양 음악을 공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찬송가가 이렇게 지금 참 서양식의 찬송가가 됐고 우리는 서양식의 찬송가를 또 공부를 하고 있다. 또 노래 부르고 있다. 이런 결론이 도달된 겁니다. 그리고 한국 음악의 특장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음악은 여러 음악을 쌓아올리는 건축물이에요. 훌륭한 굉장히 우수한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한국 음악은 하나의 선이 살아서 움직이는 동양화에 가깝다라고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장단은요, 메트로놈에 정확하게 맞춰서 하는 것은 서양 음악입니다. 그러나 숨을 들이쉬고 다 참고 내뱉고 하는 사람의 숨소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한국 음악입니다. 또 식임새가 있어요. 꺾고 흘러내리고 딴, 딴 이런 거. 그러면서 우리의 감정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 한국 음악입니다. 한국 문화입니다. 그리고 한국 악기들은 다 자연의 재료에서 만들어졌어요. 금속, 사죽, 포토, 형목이라고 그러죠. 실, 또 돌, 또 뭐 대나무, 바가지, 가죽, 나무,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한국의 문화의 특성입니다. 다음 장 보면 서양 음악 어법과 한국 음악 어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찬송가의 두 부류에 작곡된 걸 보면은 서양 음악식으로 만든 게 있고 한국 전통 음악식으로 만든 게 있거든요. 서양 음악식은 장조 단조의 화성 체계입니다. 그래서 도레미파솔라시, 라시 도레미파솔, 장조 단조, 그렇죠? 그리고 화성 체계는 우수합니다. 장사마음, 단사마음, 증사마음, 감사마음. 화성 세계에서 만들어진 것이 서양 음악이고 우리 찬송가의 서양 음악적 찬송입니다. 그런데 한국 전통 음악은 뭐냐? 솔라도레미라고 하는 평조선법이에요. 솔라도레미, 파와 시가 우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써도 되지만 그리고 삼분박이라는 거. 우리 장단이 다양하죠. 진양조, 중머리, 중종머리, 자진머리, 휘머리, 뭐 단머리, 국거리, 새마치 다양해요. 굉장히 우리의 사물놀이 팀이 전 세계를 휩쓸고 우리 국민의 장단의 우수성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삼분박이란 뭐냐? 한 박 안에 세 개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입니다. 그래서 581장을 보면요. 8분의 6박자로 돼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넷, 둘, 셋. 두 마디가 한 장단이에요. 중중몰입니다. 두 마디가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 주시고. 그러면 두 마디가 한 장단이면 제가 두 장단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 주소서. 제가 또 두 장단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민족을 은혜로써 주의 백성 되게 하사. 또 두 장단 했어요.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데요. 이거는 우리가 안 부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부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궁따닥 궁다라라라 덩기덕 궁딱. 이게 우리 장단이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장단의 12박의 장단. 덩기덕 쿵다라라라 쿵기덕 쿵딱. 이거 다 알잖아요. 이게 한 장단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를 한 번만 첫 소절만 불러볼게요. 시작.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예, 이것뿐이에요. 이 장단이 계속돼요. 똑같은 장단이 밑에 또 있어요.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 주소서. 똑같아요. 위에와 똑같은 장단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것도 앞에 거 그대로 응용한 겁니다. 마지막 거 시작. 우리 모두 꿈하라 살게 하소서. 예, 여러분 어려우세요? 너무 쉬워요. 우리나라에 정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 부르면 저절로 몸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나라에게 특히 음악문화 엄청난 걸 주셨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건 설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찬송입니다. 천국 가면 설교가 있을까요? 천국 가면 전도가 있을까 필요할까요? 천국 가면 봉사가 필요할까요? 필요 없습니다. 찬송밖에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은 목적이 이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뭐 1독 했냐 뭐 10독을 했냐 20독 했냐 50독 했냐 엄청 자랑하시더라고요. 근데 찬송가 1송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645곡 1송 하신 교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찬송가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찬송가는 우리 일송도 못해.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거는 몇 개 없어. 그러니까 581자는 언제 불러? 부를 시간이 없어. 언제 불러? 그쵸? 답답한 거예요. 이제 제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81장은 날마다 부르는 교회가 있어요. 서울의 대형교회. 날마다 부르는 교회를 제가 봤어요. 비근한 예로 서울 소망교회 거의 날마다 불렀어요. 대단한 애국적인 성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교회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방송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3.1절 호국보훈의 달 지금 6월달입니다. 지금 이 찬송가 불러야 됩니다. 광복절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정서로 되어 있는 찬송가 바로 581장 우리가 불러야 돼요? 안 불러야 돼요? 네, 불러야 되면은 아멘. 네, 한국의 역사적인 소명의 신앙으로 결집된 가사입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도 목사님인데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제가 이 찬송가를 쓰기 전에 시집을 한 권 받았어요. 이 목사님으로부터. 저는 모르는 분이에요. 받았는데 모든 시가 거의 수백 곡이 들어있던데요. 그 중에서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딱 그냥 꽂혔어요. 그래서 이 곡을 작곡을 하면서 한국의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세계 열방으로 이 한국 찬송가를 보내야 됩니다. 우리만 부르지 말고 선교사님들 서양음악으로 만든 곡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 갖고 선교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애국의 가사가 들어있는 기도의 찬송입니다. 찬송가 58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라 의식을 가지고 이런 우리나라의 빛나는 문화를 전하는 또 우리가 불러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은희의 강가로 은희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조정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고 13절 말씀부터 좌우로 나누어 윤독하시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0: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겉재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작하기 앞서 그림 한 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자를 푹 눌러쓴 한 사람이 보입니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하고 금방이라도 화를 낼 것처럼 잔뜩 찡그린 표정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주일 아침부터 너무 우울한 그림을 보여드리죠. 그렇다면 이제

저 그림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찡그린 얼굴은 사라지고 환하게 웃는 얼굴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은 착시현상을 이용하여서 그린 그림입니다. 같은 그림이라도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지면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림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들은 끝났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같은 형편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절망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소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도 바울이 마치 이런 사람 같습니다. 누가 보아도 절망뿐인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감옥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도 이렇게 바꾸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앞서 먼저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지를 말씀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그들이 바울을 위해 할수 있는 일은 많이 없었습니다. 로마까지는 10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헌금을 모으고 필요한 물품을 챙겨서 그의 손에 전달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몇 주가 걸릴지 모르는 길을 떠났습니다. 도착해서 그가 본 것은 존경하던 스승이 쇠사슬에 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남아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울을 섬기며 돌보다가 병이 들어 죽을 뻔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빌립보 교회에 전해지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또한번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를 멀리 떠나보냈는데 이제는 바울에 이어서 그 또한 죽을 뻔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빠르게 펜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고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되어 돌아간다는 소식과 자신의 상황을 전달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겠습니까? 아마도 답답함과 걱정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에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바로 기쁨입니다. 도대체 바울은 무엇을 붙들고 있기에 이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기뻐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한 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매여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자리일까요? 로마의 감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안한 호텔이 아닙니다. 맛있는 것이 풍족한 그런 만찬의 장소도 아닙니다. 네로 황제의 결정 아래 언제 재판이 열릴지, 또그 재판에서 살게 될지 죽게 될지를 알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곳입니다. 가족도 없고 익숙한 사역지도 아니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는 자리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 주님, 왜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왜 감당하지 못하는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셔서 지금 낙심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자신의 지금 상황이 오히려 복음을 더 확장시키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의 고통이, 나의 고난이, 나의 슬픔이, 나의 염려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겠습니까? 세상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쇠사슬을 보면서도 세상의 눈과 믿음의 눈은 전혀 다른 것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만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감옥을 통해서 열리고 있는 복음의 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감옥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같은 자리, 같은 현실, 같은 쇠사슬인데 바울의 시선이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 너머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절망이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길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 바울은 작은 감옥이 아니라 로마 황제를 호위하던 친위대가 있는 곳에서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탈출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의 믿음은 갇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그를 교대로 감시하던 군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는데 오히려 그 속에서 복음이 전달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에 몇이니라. 가이사의 집. 황제의 궁정과 관련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울을 통해서 그 가운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어둠에 갇혔던 사람들이 생명력을 얻어 빛으로 나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매여있던 그 자리에서 로마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통로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감옥에 갇히면 감옥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보다 그 감옥을 통해 열리고 있는 복음의 문을 보았습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시선이 달랐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쁨은 대부분 상황에 묶여 있습니다. 형편이 좀 풀리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막히면 그 기쁨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어떻습니까? 바울의 기쁨은 정반대입니다. 그의 형편은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의 모습은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형편이 아니라 그 형편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그것이 내 상황입니까? 나의 통장 잔고입니까? 내가 아끼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까? 또한 바울에게 감옥보다 더 힘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고백이 들려옵니다. 16절 보시면 이들은 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17절을 보시면 그들은 이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의 이들은 순수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7절의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마자 투기와 분쟁으로 분열로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바울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낯선 사람에게 받는 상처와 함께 곁에 있던 사람에게, 공동체에게 받는 상처는 다를 것입니다. 그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분명히 마음이 무거웠을 겁니다. 어쩌면 잠시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달려왔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는 걸까? 라는 회의감도 들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그는 사람들을 붙잡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내게 왜?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왔을까? 왜?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히려 그 가운데 기뻐하고 기뻐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고백이죠.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사람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면 억울함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면 슬프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면 예수님

하나님을 보면서 그 기쁨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그냥 쉽게 사용한 표현이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18절에서 바울은 두 개의 동사를 나란히 쓰고 있습니다. 한 번 써도 될 표현을 굳이 두 번씩 사용하고 시제까지 현재와 미래를 같이 겹쳐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바울이 기뻐하는 그 감정을, 기뻐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흘려가버리는 그 속에서 느껴진 감정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방향입니다. 감옥을 보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사람을 보면 상처가 됩니다. 세상을 보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이 한 문장을 쓰기까지 그는 수없이 자기 자신과 씨름해야 했을 겁니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를 내려놓고 억울함을 내려놓고 그 가슴 빈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채워넣는 싸움을 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야 쓸 수 있었던 문장이 바로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결단은 훈련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는 그 바울의 모든 고백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가 뱉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훈련되고 겪어보고 낸 그 열매들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기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사람의 계획으로 보면 이 사람들 망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났고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바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는 언제나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기도했습니다. 막히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돌에 맞았고 배가 파손당하여 죽을 뻔하였고 굶주림을 겪었고 수없이 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마다 바울은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기도를 신앙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사항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기도는 그의 생명줄이었고 생존이었습니다. 그의 환경들은 달라졌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여러분 지금 손목에 쇠사슬이 차여져 있는 사람이, 감옥 안의 생활이 넉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빌립보와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감옥에 매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흔히 떠올리는 그림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사업의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삶에 지친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를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기보다 빌립보 교회가 끝까지 믿음 안에 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지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라기보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의 기도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의 일과 다른 사람, 그 복음의 강력한 역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기쁨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반드시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시 사람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다른 것에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서부터 기쁨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그 기쁨이 영원하답니까? 우리의 영원한 만족을 주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기쁨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기쁨은 책상에서 생각이 낸 결론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시간 속에서 내려진 결론이고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복음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을 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바울의 감옥 같은 자리에 서 계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바울의 감옥을 만들어서 지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바울처럼 묻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고통을,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다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을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감옥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억누르는 감옥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울처럼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겠지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림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환경이 먼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질 때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감옥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내 삶을 결정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바울처럼
기뻐.

0: 기뻐할 수 있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조정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415-2241 땅끝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5천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이 내어놓은 도시락에서 시작됐습니다. 작은 드림, 작은 순종, 작은 믿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작은 시작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2026년 상반기 부산극동방송은 쉼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파를 통해 흘러간 복음은 메마른 마음을 적셨고 절망 가운데 있던 영혼을 일으켰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1,500여 명이 넘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1: 저는 정치의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것도 장장 46년째 맡고 있어요. 그래 우리 수미하고 약속에 하기로 정치의 회장을 그만두면은 교회에 나가겠다 했는데 오늘 당장 사표로 놓고 내일부터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0: 그리고 지금 부산극동방송은 또 하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2026년 부산극동방송은 본격적으로 황령산 송신소 이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령산으로 송신소를 이전하면 무려 100만 명이 더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이 닿지 못했던 곳까지 생명의 소식이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한 작은 소년의 도시락으로 시작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작은 드림과 기도를 통해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드림. 그 작은 오병이어가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7월 7일 화요일 오전 6시부터 14시간 동안 펼쳐질 부산극동방송 전파선교사 모집 특별 생방송 빈들의 기적 오병이어. 기적의 자리에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0: G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4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제자훈련 과정 중에 영적전쟁이라는 과가 있었어요. 어떤 집사님은 아침부터 밥투정하는 아이 때문에 전쟁이 치러진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웃었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켜면 전쟁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공감이 되죠? 스마트폰을 켜면 눈에 들어오는 화려한 세상의 물질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하잖아요. 괜히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불안하게 하고 또 마음이 씁쓸해질 때가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전쟁터가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부추기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